0: 김광석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였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는 우리 집 재무상황 점검에서부터 일상에서 벌어지는 소비생활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요. 알아두면 유용한 경제 꿀팁에 관한 정보를 드리는 라디오입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들 바로 모셔볼게요. 수요일에 경제 버팀목 나의 머니 오렌지나무 최동기 본부장님, 구도연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반갑습니다. 최동기 본부장입니다.
2: 네, 반갑습니다. 구도연 팀장입니다.
0: 반갑습니다. 우리 그 앞에서 말을 많이 써라, 특히 좋은 말을 많이 꺼내어라 이런 얘기 나눴는데요. 두 분은 주변 분들에게 고마움, 사랑의 표현 잘 하시는 편이신가요?
3: 아니요. 저
0: 이점 뭐죠?
3: 네.
0: 이거 뭐죠?
3: 이런 거 진짜 못하는 것 같습니다.
0: 아...
3: 네, 그냥 마음속으로만. 네.
0: 아니에요. 본부장님 표현 잘 하시는데.
3: 아니요. 저 마음속으로만.
0: 아닌데. 그 먹을 것으로 표현하시잖아요. 그 저는 진짜 간식 잘 이렇게 나눠주시는 분들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3: 그건 제가 이제 먹고 싶어서 가지고 오는 거고.
0: 많이 네. 이렇게 넉넉하게 챙겨오셔가지고 저희 이렇게 맨날 배고플까봐 간식거리 챙겨주시고 그게 저는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3: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0: 예. 팀장님은요?
2: 네. 저는 그... 저도 생각해보면, 그 뭐, 감사의 표현이나 뭐, 이 사랑의 표현을 잘, 막, 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좀, 둘러서, 좀, 말을 이쁘게 하려고 하는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들으시는 분들이 잘 알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0: 팀장님도 부산에서 태어나시고.
2: 네, 맞습니다.
0: 겨우 계셨던 거예요?
2: 네.
0: 그럼 부산 분들 치고는, 부산에, 이거 뭐 이렇게 일반화하는 건 아니지만 부산의 남성분들 치고는 말투가 되게 부드러운 편이신 거죠, 구 팀장님이?
3: 아니요, 뭐 같이 일상생활 안 해보셔서 그런 거고요. 네, 방송에서만 보셔가지고. 네,
0: 아 그래요?
3: 그렇습니다.
2: 네, 슛 들어갈 때랑 꺼질 때랑 또 다른 거죠.
0: 좀 톤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네. 예, 아니 저도 외갓집이 부산이어가지고 이렇게 저희 친척들 만나면 엄청 다 싸우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에 반에 이제 두 분은 그래도 되게 이렇게 동골동골하게 말씀하시는 편이라.
3: 방송이라서, 네.
0: 알겠습니다. 어떻게 포장이 안 되네요. 자, 오늘 방송은 유튜브 TBS 시민의 방송에서 보이는 라디오 진행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사연 기다립니다. 경제 상식이나 저축, 보험, 재무 설계 등 일상에서 일어나는 소비 생활에 대한 모든 고민.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 우물정 0951로 문자 보내주세요. 상담 원하시는 경우에는 상담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상담 신청 문자는 생방송 중에 물론이고요. 재방 시간에도 열려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샵 0951로 상담 신청해 주세요. 알면 이득, 모르면 손해. 여러분의 지갑을 지켜드리는 생활 밀착 경제 이야기.
1: 최동기,
2: 구도현의
1: 마, 이게 돈이다.
0: 수요일에 전해드리는 진짜 돈 이야기. 오늘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맞죠?
3: 네, 오늘은 이제 알면 받고 모르면 못 받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이제 기준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0: 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관심 없으면 사실 쉽게 그냥 넘어갈 수 있고 지나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게 꼭 근로자만 해당이 되는 이야기인가요?
3: 네, 이제 이게 장려금 이름 자체가 이제 근로라는 이제 말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 근로자에게만 국한된다라고 이제 알고 신청을 하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신데 네. 자, 이는 이제 직장인뿐 아니라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는 그 누구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소득이 발생했다면 네,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장려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누구나.
2: 네, 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물가 탓에 모두들 힘들어하시는데 이런 분들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국가 지원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세부 기준이나 절차를 몰라 아까운 혜택을 놓치는 일 없도록 정확한 의미와 구체적인 신청 방법까지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시간 되겠습니다.
0: 좋습니다. 일단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알려주신다면요?
3: 네, 올해는 이제 재산 기준이 좀 완화가 되면서 지난해보다 더 많은 가구가 이제 대상에 포함이 되었는데, 자 먼저 연간 부부 합산 근로 사업, 배당, 이자, 연금 등 모든 수입을 합산한 기준이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미만이면 되고요. 홀벌이 가구는 이제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 되어야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0: 네, 일단 작년 한 해 수입을 기준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수입의 기준만 충족이 되면 무조건 신청이 가능한 건가요?
2: 일단 수입의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가구당 총 재산 요건에 부합해서 신청이 가능한데요. 가구원 전체가 소유한 주택, 전세보증금, 자동차, 예금 등을 모두 합산한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내 재산이 대략 한 3억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대출이 2억이 넘어서 1억 정도의 재산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 재산을 계산할 때는 대출금이나 부채는 차감을 해주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 구간에 해당이 되신다면 산정된 지원금의 50%만 지급이 가능하겠습니다.
0: 그렇군요.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이 되지 않는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십시오.
3: 네, 이제 내가 이 요건에 부합이 되는지 좀 헷갈리는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스마트폰이나 이제 PC로 간편하게 진단을 하실 수 있는데, 자 국세청 홈택스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간편인증으로 로그인을 하신 다음 2025년 귀속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에서 이제 그 안내 대상자 여부 및 자동 신청 조회를 딱 클릭하시게 되면 본인의 예상 수령액과 대상 여부가 이제 즉시 확인이 되거든요. 휴대전화 사용이 좀 어렵다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번으로 전화하시게 되면 자세히 안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0: 네.
2: 그리고 가구별 최고 한도액은 단독가구 최고 175만 원, 홀벌이 가구 최고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최고 330만 원까지 수령이 가능하고, 이 얼마 남지 않은 5월 31일까지 무사히 접수를 마치게 되면 심사를 거쳐 9월 이전에 등록해둔 계좌로 전액 입금이 되거든요. 하지만 이 기한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원래 받을 금액에서 5%가 삭감되어 95%만 지급되기 때문에 이 며칠 남지 않은 이 5월 안에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0: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간 안에 안 하시면 5% 깎인다고 하니까 꼭 5일 안에 5월 31일까지 하면 될까요?
2: 네, 5월 31일 안에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0: 네, 꼭 하셔야겠어요. 지금 듣고 계신 모든 청취자분들 대상자인지 확인하셔서 손해 없이 다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로장려금과 더불어서 자녀장려금도 신청할 수 있죠.
3: 네, 그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자 재산 기준은 같지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을 하는 제도인데, 자 갈수록 부담되는 교육비 때문에 어깨가 무거운 부모님들에게 좀 도움이 되고자 마련한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이 근로장려금은 자녀장려금과 비교를 했을 때 이 소득 요건에서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홀벌이, 맞벌이 상관없이 연 7천만 원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이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부양자녀 한 명당 최대 1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지원되는 금액은 가구의 총 급여액 등 소득 구간에 따라 다르게 산정이 되고 소득이 낮을수록 최대 금액에 가깝게 지급되는 구조라는 점은 기억하고 계셔야겠습니다.
0: 네, 이제 이게 근로장려금하고 자녀장려금이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근로장려금에 해당이 되지 않더라도 자녀장려금을 신청이 가능할 수 있겠어요. 꼭 확인해 보시고요. 올해 소득요건이 완화가 돼서 소득 7천만 원 미만입니다.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3: 네, 열심히 일하지만 물가 상승이나 낮은 임금 때문에 생활이 팍팍한 가구나 자녀들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때문에 가장 이제 직접적이고 든든한 보탬이 되는 제도입니다. 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0: 네.
3: 자, 몰라서 챙기지 못하는 그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모두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과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0: 좋습니다. 내가 대상이 되겠어? 하고 무심코 지나치면 나만 손해인 이 국가 지원 제도. 때도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갑을 지켜드리는 생활 밀착 경제 이야기, 마, 이게 돈이다. 다음 주에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머니 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로 넘어가죠.

0: 머니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위기의 가정경제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재난 현장에서 SOS가 울리면 머니특별시 재무전문 구조단이 출동합니다. 오늘의 출동지는 충남 천안시네요. 함께 나눌 이야기 주제는 무엇인가요?
1: 네, 오늘의 주제는 이제 40대인 지금 개인연금을 준비하기에 너무 늦은 거 아닐까입니다. 자, 40대는 자녀 교육비나 대출 상환 등으로 이제 지출이 정점에 달하는 시기이자 은퇴까지 남은 시간이 생각보다 길지 않아서 노후 준비의 골든타임으로 불리죠. 자, 그래서 3층 연금의 종류와 도움이 되는 구성까지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40대인 지금 개인연금을 준비하기에 너무 늦은 거 아닐까가 질문인데요. 제발 아니었으면 좋겠고요. 청취자님의 사연 먼저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손흥민 선수 경기 챙겨보는 걸 낙으로 사는 40대 싱글남입니다. 이제 월드컵이 다가오니 문득 2002년 월드컵 때가 떠오르더라고요. 친구들과 빨간 티 입고 거리 응원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년이 훌쩍 넘었네요. 그때는 20살 청춘이었는데 지금은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세월이 무상하네요. 그래도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설레는 마음은 여전합니다.
2: 친구야, 이번 월드컵 어디서 볼 거야? 아, 이거 낮 경기니까 전부 다 연차 내고 옛날처럼 다 모여가지고 응원하자. 이 낮술도 한잔하면서 아, 이 세 경기 전부 다 한번 달려볼까?
1: 아, 진짜 화려한 싱글다운 계획이다. 자, 우리 축구 세 경기 보면 와이프 눈치 세 배 본다, 세 배. 너도 이제 정신 차리고 응원 계획 세우기 전에 노후 계획부터 세워야지. 국민연금 나중에 못 받는다는 말 많던데.
0: 친구 얘기를 듣다 보니 틀린 말은 아니더라고요. 솔직히 지금 제 노후 준비는 거의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나온 시간을 생각하면 앞으로 20년도 정말 금방 갈 것 같더라고요. 요즘 보면 국민연금 고갈돼서 못 받는다, 개인연금은 꼭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많던데 뭐가 맞는 건지 헷갈립니다. 국민연금은 정말 나중에 못 받을 수도 있는 건지, 지금부터 개인연금은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20년 뒤 월드컵은 노후 걱정 없이 편하게 볼 수 있으려면 지금 뭘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그 오프닝에서 했던 얘기가 맞아요. 칭찬에 인색하면 안 된다. 두 분이 왜 우리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제 연기가 어마어마하죠. 실력이 엄청 느셨다 이런 칭찬 많이 받고 오셨잖아요. 그랬더니 지난주보다 훨씬 연기력이 또 느셨어요. 진짜 정말요.
1: 네,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돈 얘기는 더 할 수 있는데 네. 연기는 네.
0: 무슨 소리세요? 연기를 제일 즐겁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무슨 말씀이세요?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연기 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2002년 한일 월드컵 이야기가 나왔어요. 벌써 24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2026년 월드컵을 한 달 앞두고 있는데 청취자님께서는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면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걱정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네, 이 시간 정말 빠르게 가는 네. 걸 느끼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이 부산을 연고로 하는 야구팀인 이 자이언츠의 마지막 우승이 이 92년도였으니까 제가 그때 한 4학년, 5학년 그때였거든요.
0: 거짓말.
2: 진짜요? 네.
0: 그렇게 오래됐어요?
2: 네, 그 시절 그때 뭐 지금은 또 커뮤니티에서 네. 이 자이언츠의 마지막 우승 시기 때 김일성도 살아 있었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거든요. 예. 그 시절 이제 남자애들은 거의 이 어린이 회원

0: 이라서 이 프랜차이즈 햄버거 가게에서 이 무료로 주는 햄버거 많이 먹었거든요. 아. 그때도 생생한데 벌써 한 3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이 생각하는 것보다 미래는 이 피부로 느껴질 만큼 이 빠르게 다가온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노후 준비는 선택이 아닌 이제 필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국민연금 진짜 우리 세대에는 받기 힘들까? 진짜 궁금해요.
2: 뭐 이런 고민들을 상당히 많이 하죠. 뭐 그 이유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이제 내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받는 분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거 언젠간 이거 다 소멸될 것 같은데 소진될 것 같은데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실제 2025년, 2055년 전후로 적립금이 모두 소진될 수 있다라는 예상의 보도가 이제 되고 있기도 하지만 연금을 아예 못 받는다라는 걱정은 이제 하지 않으셔도 되죠. 자,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 조정으로 인해서 연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될 거라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국민연금만으로 이제 노후 생활을 하기 힘든 게 가장 큰 현실이고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1: 그렇군요. 아니 근데 이런 건 전 사실 처음 봤거든요. 3층 연금 구조? 이거를 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뭔데요?
0: 네, 일단 3층 연금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네. 이 3층 연금은 국가, 기업, 그리고 개인의 3단계 연금 보장으로 안정성을 높인다라는 개념인데요. 즉, 이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미리 준비해서 소득 공백이 있을 은퇴 시기를 준비한다라는 것이죠. 청취자님 또한 앞으로 20년 이후에는 은퇴로 인한 소득 공백이 생길 텐데 국민연금과 불확실한 퇴직연금만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모자란 부분을 개인연금으로 미리 준비하고 싶으신 것이죠.
1: 3층 연금이 두텁게 잘 이루어져 있다면 고민이 없지만 청취자님의 경우는 국민연금 외에는 지금 확실한 연금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퇴직연금 선택의 기준을 좀 명확히 하고 계시면 청취자님과 같은 고민이 좀 덜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2: 네, 그 3층 연금을 이제 준비해야 되는 이유가 일단 공적 연금인 뭐 국민연금으로 이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해야 되지만 네. 국민연금만으로는 이제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이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개인연금이 추가가 돼야 되고요.
1: 네.
2: 자, 그런데 우리가 퇴직과 동시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니 퇴직을 하고 국민연금이 나오는 그 기간 동안 소득이 단절이 되죠.
1: 네.
2: 이 공백기에 쓸 수 있는 자금을 이제 퇴직연금으로 활용해서 이제 이 공백기에 쓸 수 있는 이 연금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안정적인 은퇴 이후 생활을 하시려면 평생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과 개인 연금 소득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이제 퇴직연금이 상당히 중요한데,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 급여인 이제 DB형과 확정 기여형인 DC형이 있죠.
1: 네.
2: 뭐 쉽게 얘기하면은 내 퇴직금 회사가 관리해주면 DB형이고 내 퇴직금 내가 직접 관리하겠다라고 하면 DC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뭐 DB형만 운영하는 회사가 있고 DBC형, DB형 다 운영을 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1: 네.
2: 내가 DB형으로 가지고 있다가 DC형으로 전환은 할 수 있지만 DC형으로 갔다가 다시 DB로 돌아올 수는 없으니 선택을 하실 때 신중하셔야 되겠죠.
1: 네.
0: 또 이 퇴직연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후 받는 돈이지만 이 DC형은 전세금 마련이나 파산 등 법에서 정한 일부 사유에 한해 중도 이출이 가능하거든요. 퇴직연금을 노후 자금보다 사업자금이나 투자금처럼 일시금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서 아직까지는 연금보다는 목돈이다라는 인식이 강한 것도 좀 사실이죠.
1: 맞습니다. 이제 조기에 퇴직하게 되면 이런 노후 자금을 끌어서 투자 수익을 올리려 하든지 아니면 뭐 보통은 이제 자영업을 하시려고 하죠.
0: 그렇죠.
1: 뭐 치킨집이나 편의점 같은.
0: 네, 맞습니다. 이 퇴직연금은 나의 노후를 준비해줄 큰 버팀목이 된다라는 사실은 꼭 기억해야 하거든요. 특히나 이 자영업을 하고 계신 사장님들은 이 정년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노후 준비가 전혀 되지 않는 분들 많이 계시죠. 이 소액이라도 개인형 퇴직연금이나 개인 연금저축을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셔야 노후 소득 공백을 좀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겠습니다.
1: 네, 이제 이게 이렇게 그 퇴직연금, 개인연금, 국민연금 딱딱딱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제 구조가 좀 보여요. 근데 뭐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어느 정도 챙겨주고 국민연금도 정해져 있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가면 되겠다 싶은데 제일 어려운

0: 어려운 게 개인연금인 것 같습니다. 청취자님 같은 경우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개인연금 이거 관심은 있는데 어떻게 선택해야 되지?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1: 그렇죠. 이제 그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DB나 DC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지만 네. 개인연금은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그렇죠. 내게 맞는 연금은 어떤 것일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일단 개인연금을 이제 원금 보장 형태로 좀 생각해 보자면 보증형과 미보증형으로 나눠지거든요.
0: 네.
1: 이제 보증형은 내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나면 일단 내가 납부한 보험료는 무조건 연금액으로 보증을 해주겠다라는 얘기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0: 네.
1: 이 보증을 해줄 때에는 내가 납부한 원금을 보증해주기도 하고 이제 보험료 납부하는 기간 동안에 수익률이나 이자를 보증해 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현재는 연금 이자와 20년 이상 유지 시 장기 유지 가산 그 보너스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원금이 같더라도 거치 기간에 따라서 연금이 달라질 수 있죠. 자, 그래서 보증형 연금 같은 경우는 네, 미리 어릴 때 가입해 주는 것이 훨씬 유리한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0: 네.
2: 네, 이 보증형 연금은 장점이 많지만 단점 역시 알아야겠죠. 내가 받는 연금이 미리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보증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중도에 해지를 하게 되면 큰 손해가 있다라는 단점도 있고요.
0: 예.
2: 그리고 이 연금액은 현재 시점이라 이 물가 상승률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이 단점도 있죠.
0: 그렇군요. 해지를 고민하지 않고 나는 무조건 연금으로 이걸 활용할 거다 생각하면 보증형이 매력이 있다고 느껴지는데 내가 받을 연금이 정확해야 또 계획도 세울 수 있으니까요.
1: 네. 보증형 연금을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재가입 주기가 없는 실손보험. 네. 가입한 분들의 생각을 좀 전환시켜드리라고 노력하는데 자 재가입 주기가 없는 실손보험은 본인 부담금이 작은 대신 노후에 보험료가 많이 오르고 그 보험료 또한 평생 납부를 해야 된다라는 장점이 있죠.
0: 네.
1: 자, 연금 또한 뭐 종신토록 받으니까 실손 보험료를 연금으로 대신하면 적어도 네, 노후 병원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것이죠.
2: 그리고 납입 기간 이후 연금 개시 시점부터 약속된 금액을 매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월 이 따박따박 월세를 받는 건물주 이거 하나도 부럽지 않죠. 지금부터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이 건물주가 될 수 없다라면 이 보증형 연금 준비하시면 건물주와 똑같은 기분은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0: 그래요. 우리 뭐 모두가 건물주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2: 그렇습니다.
0: 너무 그렇게 원하지 말자고요. 건물주는 건물도 관리하는데 얼마나 신경을 써야 합니까? 하지만 연금주는 신경 쓸 게 없다는 게 아주 큰 장점입니다. 보증형 연금 외에 우리 미보증형이라는 것도 있었잖아요. 이거의 장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1: 네, 뭐 말 그대로 이제 미보증형 연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연금 중에 보험료를 납부하더라도 원금에 대한 보증은 전혀 없고요. 투자 수익이나 이자 수익에 따라서 이제 그 연금이 결정되는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변액연금도 보증형이 있고 미보증형이 있는데
0: 네.
1: 내가 만약 미보증형 변액연금을 가입한다라고 하면 주식 시장이 뭐 우호적으로 좀 흐를 것을 예상하고 적립금이 빠르게 늘어서 연금액이 좀 커지는 구조를 좀 난 잘 활용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보증이 되지 않는 미보증형 변액연금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내 연금은 편도 운용 성과에 따라서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지만 실질적인 좀 수익률을 높이고자 할 때에도 이 미보증 연금을 많이 선택하고 있죠.
2: 이 미보증형의 경우는 보증 비용이 따로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해지를 하더라도 이 수익이 낮다면 원금 이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데요.
0: 예.
2: 10년 미만 유지 시에는 이자 소득세 15.4%만 공제 후에 해지 환급금을 수령 가능하고 10년 이상 장기로 유지했다면 이자 소득세도 면제가 되거든요. 이 보증형의 경우 금리가 낮아지면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을 지 못하지만 이 변액보험은 주식 비중을 좀 높여서 시장 수익률만큼 혹은 그 이상의 자산 증식을 노려볼 만하죠.
0: 와, 장단점이 진짜 명확하네요. 이게 투자 성향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되는 문제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만약에 65세에 약속된 연금을, 그러니까 보험금을 받기로 했는데 이전에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은 내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1: 네, 그 이것도 어떤 연금에 가입을 했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데 미보증형 연금에 가입을 했다라고 하면 내가 받을 연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약속된

0: 된 그 사망 보험금과 아니면 그 연금 상품에 적립되어 있는 돈 중에 네. 이제 큰 돈을 상속인에게 지급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증형은 조금 달라지는 게 보증형 같은 경우는 연금을 받다가 혹은 받기 전에 사망하게 되더라도 이제 최저로 보장하는 이제 사망 보증 금액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금액이 상속되기 때문에 내가 보증형을 가지고 있느냐 미보증형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망 이후 이제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2: 네, 이 보증형의 경우는 연금 개시 시점에 이 최저 연금 기준액이라는 걸 미리 산출해서 알려주거든요.
1: 네.
2: 이 연금을 개시하고 중도에 사망하게 되더라도 이 금액만큼은 무조건 보증을 해줄게라는 일종의 약속입니다. 만약에 원금이 500만 원인 보증형 연금에 최저연금 보증 기준이 1000만 원이고 한 10만 원의 연금을 한 10번 받고 사망을 하게 되면 이 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900만 원의 연금은 지정된 상속인이나 직계비속, 즉 자녀에게 상속이 된다라는 의미거든요. 물론 생존하고 계신다면 돌아가실 때까지 연금을 계속 받게 되죠.
1: 그렇군요. 제가 이 방송을 한 달가량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내가 사망하고 나서 받는 돈보다는 지금은 노후 준비 자금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0: 그렇죠. 뭐 내 돈 살아서 내가 다 쓰고 가야지. 사망하고 나서 돈 많이 나와봐야 뭐 그게 그렇죠. 소용없죠 뭐.
1: 근데 네. 예전에 어르신들은 가장분들이 특히 내가 죽으면 그 이후에 우리 가족들은 어떡하나. 이러면서 사망보험금을 엄청 많이 챙기셨던 것 같아요.
0: 그때는 이제 의학기술이 지금처럼 덜 발달했던 시기이고 평균 수명이 그래도 좀 짧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조기 사망에 대한 고민들을 하셨는데 요즘 가장 큰 고민은 조기 사망이 아니라 무전장수죠.
1: 무전장수.
0: 네. 예. 네, 그게 가장 큰 고민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돼버릴 경우 오히려 이제 자녀들에게 예. 이제 부담이 되고 짐이 될 수 있으니까 네, 무전장수하지 않기 위해 이제 예. 노력을 많이 하는 거죠.
1: 요 근래 들었던 얘기 중에 제일 무서운 얘기인 것 같아요. 무전장수. 어쨌든 이렇게 이제 뭐 보험이나 이제 우리 가정경제를 꾸리는 그 구조들의 트렌드가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오늘 고민을 주신 청취자분에게는 어떤 솔루션을 주셨을지 궁금합니다.
0: 네, 청취자님께는 이제 월 50만 원의 여유 자금을 이제 오롯이 이제 노자금으로 좀 사용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요. 보증형 연금을 이제 한 12년 정도 납부하시게 되면 총 납부하는 돈이 한 7,200만 원 정도 되는데
1: 네.
0: 청취자님 나이로 이제 65세가 되면 67만 8천 원을 평생 받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만약에 이제 건강관리를 잘 해서 100세까지 생존을 하시게 되면 7,200만 원 내고 대략 2억 9천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으니 뭐 상당히 매력적인 연금이 될 수 있겠죠.
2: 그리고 혹시라도 연금 수령 이후에 사망하게 될 경우 상속인에게 얼마나 상속되는지 이 최저연금 기준액도 궁금해하셨는데요.
1: 네.
2: 1억 6천만 원 정도는 보증을 받기 때문에 원금 대비 2배 이상은 무조건 수령하거나 상속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안전한 노후 생활에 대한 준비로 마음이 조금 편해지셨다라고 인사해 주셨습니다.
1: 네, 다행입니다. 근데 싱글이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도 이제 상속인을
2: 지정을 할 수 있거든요.
1: 아,
2: 네. 그래서 조카나 아니면 뭐 다른 분들이 지정된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것이죠.
1: 그것까지 챙겨야겠네요. 자, 어쩌면 멀지 않은 은퇴를 영원히 오지 않을 것처럼 준비하고 있는 건 아닌지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 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국민연금으로는 노후에 안정된 생활이 어렵다. 그럼 지금이라도 준비하는 게 늦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고정 지출을 줄이면서 노후를 준비하는 시간. 여러분도 가져보시길 바라고요. 나 혼자 이걸 다 어떻게 세팅하긴 너무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 상담 받아보시죠. 혹은 우리 집도 총체적인 보험 점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도 문자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번호 샵 0951번으로 상담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전문가 무료 상담 연결해 드립니다. 소비자 민원실 가기 전에 노래 한 곡 띄워드리죠. 전미도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TBS와 한겨레가 공동으로 6.3 지방선거 공동 개표 방송 2016 시민의 선택 시선을 방송합니다. TBS의 저력과 한겨레의 시선으로 고품격 방송을 약속드립니다. 6월 3일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TBS 라디오와 TBS TV, 유튜브 그리고 한겨레 TV 유튜브 채널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0: 경제 용어부터 저축, 보험, 연금 등 일상에서 만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을 샅샅이 파헤쳐보는 곳,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입니다.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이 활짝 열렸습니다. 오늘의 민원부터 만나볼게요. 2734번님.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데 실손보험을 포함해 아직 아무 보험도 가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뇌전증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보험 가입이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포기했었죠. 다행히 지금까지 큰 입원이나 수술 없이 잘 지내고 있지만 앞으로를 생각하면 보험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 걱정입니다. 뇌전증 같은 만성질환 이력이 있어도 가입 가능한 보험이 있는지, 실손보험이나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라고 주셨는데, 뇌전증이면 또 이제 아무래도 뇌 관련 질병이기 때문에 걱정이 좀 크셨을 것 같아요.
1: 네, 그 뇌전증 같은 경우는 이제 1000명당 그 4.8명 정도의 유병률을 나타내는데 뭐 모두 발작을 동반하는 건 아니고요. 네. 20% 정도의 난치성 뇌전증일 경우 약물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고 지속하지만 뭐 대부분 환자는 약물 치료 시 일상생활에 뭐 전혀 지장이 없는 질환이기 때문에 뭐 걱정은 크셨겠지만 네, 약물 치료만 잘 한다라고 하시면 일상생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질환이죠.
0: 아, 그렇군요. 근데 어릴 적부터 만성 질환이 있으면 보험 참 가입하기 어렵겠다 지레 겁먹으실 수도 있기는 하지만 준비할 때 어떤 걸 좀 신경 쓰면 좋을까요?
2: 네. 일단 이 사연자님처럼 청취자님처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은 이 아이가 어릴 적 크게 아팠거나 만성질환을 가지고 태어나면 보험 가입이 안 되는 줄 알고 계신 분들 정말 많이 계시거든요. 이 어쩌면 이 건강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렇게 잘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보험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실손부터 살펴보면 만성 질환자들은 병력과 치료력 때문에 일반 실손에 가입하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이 간편 실손 보험을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1: 네, 뭐 간편 실손 보험은 일반 실손 보험보다 가입 문턱이 좀 낮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꾸준히 먹는 약에 대해서는 고지를 하지 않아도 되고요. 3개월 이내에 치료 이력 그리고 2년 안에 계속된 7일 이상 치료나 입원 수술, 네, 5년 안에 뭐 암 진단 이력만 없으면 네, 5세 이상부터는 모두 가입하실 수 있는 보험이죠.
0: 그렇군요. 이제 뭐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간편 실손 보험을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등장한 그 시간, 그것도 모르냐? 퀴즈 시간입니다.
1: 네, 그것도 모르냐 퀴즈 드리겠습니다. 자, 올해 그러니까 그 5월 6일부터 5세대 실손보험이 출시가 되었는데 네. 자, 병력이 있는 경우 가입하는 간편 실손보험 역시 5월 6일부터 5세대 간편 실손보험으로 보장이 변경되었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0: 어렵네요. 뭐 그 큰 맥락에서는 다 실손보험이니까. 오! 아이고. 아니군요.
1: 네. 실손보험은 이제 손해율 때문에 1세대에서 5세대로 이제 순차적으로 변경이 되었지만 간편 실손보험은 출시된 이후 아직 보장 내용이 한 번도 변경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 네. 그 입원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연간 한도 5천만 원 내에서 이제 70%까지 이제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데 뭐 통원 20만 원 여기에서도 뭐 똑같이 보장을 받을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 간편 실손 보험은 일반 실손 보험과 달리 약값을 보장받을 수 없고요. MRI나 비급여 주사 치료, 뭐 도수 치료, 체외 충격파 치료 등은 보상에서 제외가 된다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되겠죠.
2: 이 일반 실손은 보험사의 손해율 때문에 단독으로는 가입되지 않고 이 다른 보장성 상품에 끼워 팔기로 구성이 되어야 되거든요. 하지만 이 간편 실손의 경우는 단독 가입도 가능하다라는 장점도 있거든요. 네. 이 전 회사의 보장이 전부 다 같기 때문에 보험료 비교 후에 가장 저렴한 회사를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다.
0: 그렇군요. 자, 요거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간편 실손 보험. 근데 진짜 많은 분들이 이거 모르시죠? 간편 실손보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병력 있으셨다면 아, 난 진짜 안 되겠구나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시죠?
2: 네, 많은 분들이 병력이 있으면 보험 가입 자체가 안 되는 줄 알고.

0: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1: 네.
0: 하지만 이 보험은 또 병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담보, 그러니까 그 부위를 보장해주지 않고 모든 보장을 해주는 부담보 보장도 있고요. 오늘 말씀드린 간편 실손보험도 있기 때문에 이 실손보험은 좀 잘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1: 네. 어릴 때 질환 진단을 받고 평생 나는 보험 가입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어린이 보험의 경우는 0세부터 15세까지 가입을 할 수 있는데요. 청취자님 자녀의 경우는 이 출생 이후 뇌전증 진단을 받고 이후에 보험에 가입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 어린이 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자 앞으로 계속 가입이 되지 않을 거다라고 믿고 계셨던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 간편보험이라고 불리는 유병자 보험을 좀 알게 되신 것 같습니다.
2: 네, 보험회사는 이제 그 보험 나이 15세를 기준으로 가입 가능한 상품군 자체가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 뭐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부터 뭐 어린이 보험은 청년보험으로 이름이 바뀌고 유병자 보험도 이제 가입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이 이제 점점 넓어지게 되죠.
1: 아, 그렇군요. 15세부터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데 여기서 궁금한 게 왜 15세일까요?
0: 네, 일단 그 많은 분들이 이 종신보험을 저축형 상품으로 오해하고 계시는데요. 이 실제로 달러를 활용한 상품이나 비과세 해지율을 설명하면서 당연히 저축형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은 많지만 이 종신보험은 사망을 보장하는 보장성 상품이거든요. 이 저축 상품이 절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만 15세 미만은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 계약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2: 이 사망 보장 계약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점은 말 그대로 15세 이전에 사망보험이 있는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도덕적 해이, 역선택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범죄로 악용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가입이 안 되죠. 자, 그럼 보험회사는 사실상 이 사망보장으로 손해율을 개선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보험을 가입을 할 때 의무적으로 최소한의 사망보장을 넣도록 보험 계약이 이제 설정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그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율을 방어하는 안전장치가 이제 사망보장인데 이 사망보장이 들어가는 15세부터는 뭐 여러 가지 상품을 판매하진 하지만 그 이전엔 이제 손해율을 어떻게 관리할 수 없으니 이제 상품을 좀 제한적으로 판매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설명을 듣고 나니까 그래야만 한다,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유병자 보험도 청취자님 자녀처럼 보험 가입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상품이 좀 개발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0: 네. 이 만성질환이 아니라 완치가 되는 질병의 경우 앞서 말씀드렸던 이 부위를 보장해주지 않는 부담보를 설정하고 가입이 가능한데요. 이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 어린 연령대는 질병의 데이터가 상대적으로 좀 적고 유병 상태 판정 기준이 성인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1: 네.
0: 만성질환의 경우는 만 15세가 지나야 간편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 그러면 우리 청취자님 자녀분이 지금 고등학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간편보험에 가입이 가능하겠네요.
2: 네, 뭐 보험 나이로 이제 15세가 지나버렸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입을 하실 수 있고요. 자녀분은 그 지금까지 보장이 없이 이제 생활해 왔지만 이제부터는 뭐 뇌질환으로 인한 입원이나 수술을 하더라도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을 가입을 하실 수 있거든요.
1: 네.
2: 네, 지금까지 뭐 입원이나 수술 없이 건강하게 잘 성장해 오셨기 때문에 이런 보험을 잘 준비할 수 있다. 그리고 간편심사 보험이지만 할인폭을 좀 최대로 받아서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게 도움을 드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예, 이제 아무래도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10년 할인형으로 준비를 가성비 있게 할 수 있게 되는 거군요.
0: 네, 물론 10년간 입원이나 수술이 없는 가장 저렴한 구간으로 일단은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요. 저희는 여기서 한 번 더 할인폭을 적용한 가능한 상품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오, 간편보험이 원래는 5년의 입원 수술이었다가 얼마 전부터 10년 입원 수술로 할인폭이 커졌다. 맞죠?
0: 네.
1: 그래서 이제 혹시 15년이나 20년 할인 상품이 또 새로 나온 것인가?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0: 네, 20년 정도의 이 입원 수술은 좀 기억하기도 쉽지가 않겠죠.
1: 네.
0: 그래서 이 10년간 입원이나 수술을 정확히 얘기한 이후에는 보험사에서 정한 이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에만 해당이 되지 않으면 한 번 더 할인을 해주는 상품으로 구성을 하면 이 할인폭을 좀 더 넓힐 수 있거든요. 정치자님 자녀처럼 뭐 뇌전증이라든지 아니면 간염으로 투여

0: 취약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 특정 수술 때문에 간편보험을 준비 중이시라면 이 선택지가 조금 더 넓어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그 만성질환자들이 좀 늘어나면서 보험사들은 그 보험 소비자들을 이제 좀 확보하기 위해 점점 할인폭을 넓히고 있거든요.
2: 네.
1: 요즘은 뭐 고혈압이나 고지혈, 그 고혈당 네,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해당이 되면 뭐 일부 할인을 해주는 상품들이 있고요. 이 세 가지 모두 해당이 되지 않으면 추가로 많은 할인, 뭐 최대 10% 이상 할인해주는 상품들을 많이 출시하고 있거든요. 청취자님 자녀분에게 뭐 이런 상품들이 해당이 되니까 실손보험이 가장 저렴한 회사와 고혈압, 고지혈, 그 다음에 고혈당, 으로 인한 할인율이 가장 넓은 회사를 잘 찾아서 청취자님 가족 보험료 예산에 맞게 구성을 한다면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에 대한 대처를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네. 이제 뭐 10년 할인형에서 조금 더 있다 그래서 뭐 15년, 20년형이 있는 건가 했는데 그건 아니었고 고고당. 예, 고고당이 없었으면 또 한 번 할인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였죠. 오늘 사연처럼 어릴 때 병력이 있었다고 해서 보험 준비를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나이, 치료 이력, 입원 수술 여부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이 달라질 수 있고 또 하나 기억할 거는 15세 이후에는 준비 가능한 보장 넓은 보험들도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또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문자 보내주세요. 30원이래요. 50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번호 샵 0951 우물정 0951로 상담이라고 남겨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한 개만 더 살펴드릴까 봐요. 7280번님께서 저는 경추디스크 진단 후에 시술을 받았습니다. 가입한 보험에 질병 상해 후유장애 특약이 있으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절차가 복잡하더라고요. 경추디스크 시술 후에 후유장애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필요한 서류, 진행 방법 궁금합니다. 라고 주셨거든요.
1: 네, 경추디스크로 이제 시술을 받았다라고 하셨는데 시술 받은 것만으로 후유장애를 이제 판정받을 수는 없고요.
2: 네.
1: 치료가 종결될 시점 이후에도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남아있어야 후유장애로 이제 판정이 되는데
2: 네.
1: 예를 들어서 하지방사통, 걸을 때마다 다리 저림 현상 혹은 이제 뭐 팔 저림 현상이 계속 남아있다라고 하면 후유장애를 이제 신청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디스크는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기왕증, 이게 사람은 늙어가면서 이런 그 후유장, 그 디스크를 누구나 가지게 되니
2: 네.
1: 이건 하나의 질병으로 보기보다는 이제 퇴행성 질환으로 봐가지고요. 이 장애를 상당히 지급하기 보험사들이 꺼려하죠. 그래서 이런 의사소견서나 진단서가 잘 확보가 되어야지만 후유장애 보험금을 잘 챙길 수 있겠죠.
2: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후유장애 보장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운 일인데 경추디스크 같은 경우는 퇴행성 질병이기 때문에 더더욱 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1: 그렇죠. 뭐 수술을 해서 핀삽입을 했다거나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것들은 금방 받을 수는 있지만
2: 네.
1: 단순하게 시술을 했다. 아니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괜찮은 것 같은데 보험 소비자는 계속 다리가 저리돼.
2: 네.
1: 그럼 이제 누구의 말을 믿고 이게 어떻게 판정하느냐. 그래서 의사 진단이나 소견서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2: 알겠습니다. 오늘 또 두 분께서 돈이 되는 정보 가득 나눠주셨는데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해라 하는 원포인트가 있을까요?
1: 네. 그 연금의 3층 구조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늦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잘 준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2: 네. 여러분은 1층인가요? 2층인가요? 3층인가요? 확인 한번 부탁드려요.
0: 네, 그리고 보험사가 지금 그 보험 소비자들 많이 모으기 위해서 간편보험에 조금 완화되고 있는 상품들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2: 네.
0: 그래서 보험 준비가 지금 필요하시다면 올해 안에 꼭 준비하셔서 먼 미래에 있는 좀 그 병원비를 좀 충당할 수 있도록 잘 준비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 네, 간편보험 챙겨보시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들려주신 최동기 본부장님, 구도연 팀장님, 아, 저는 이제 오늘 마지막 뵙네요.
0: 아,
1: 네.
2: 인사 좀.
1: 한 달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다음에 또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 아쉬운 거 네. 맞으시죠?
1: 네. 네.
0: 영원한 만남도, 영원한 헤어짐도 없다고 하는데.
2: 맞습니다.
0: 네. 또 뵐 수 있도록 열심히. 네.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릴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2: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0: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1: TBS 교통정보
2: 9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청담대교 부근 4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이 때문에 뒤로 천호대교부터 사고지점까지 정체고요. 청담대교 지나서도 동작대교까지 쭉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반대 구리 쪽으로는 방화대교에서 성산대교, 양화대교에서 동호대교까지 정체고요. 북부간선도로는 양방면 모두 원릉북리점과 묵동 구간에서 막힙니다.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쪽으로는 복정에서 청담대교까지 정체고 청담대교와 성수대교는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밀립니다. 그리고 잠시 후 오전 10시부터 남산 3호터널 도심 방면은 전면 통제됩니다. 재난대응 합동 훈련 때문이고요. 강남 방면 차로를 나눠서 통행시킨다는 점 참고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훈련은 오전 11시 30분까지 계속됩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함춘호의 폭송.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2026년 5월 2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이범선 작가의 한 수필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집주인이 집에 벽을 수리하던 중 한 마리의 도마뱀이 갇혀 있는 걸 확인하게 되죠. 알고 보니 이 도마뱀이 무려 10년간 이 틈 속에서 지낸 거였다네요. 긴 못이 도마뱀의 꼬리를 물고 있었기 때문에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문득 집주인에게 의문이 생깁니다. 대체 10년간 어떻게 살았던 거지? 그렇게 궁금증 안고 지켜보고 있던 순간 다른 도마뱀이 와서 먹이를 가져다 주더랍니다. 긴 세월을 이어온 한결같은 사랑이라니. 작은 파충류에게서도 사랑을 배웁니다. 여러분 곁에도 오래 머무는 마음이 함께하고 있으신가요? 어서오세요. 여기는 함춘호의 폭송입니다.

0: 좋은 음악과 즐거운 이야기로 함께하는 함춘호의 폭송. 5월 28일 목요일 첫 곡은 왁스의 부탁해요로 문을 열었습니다. 도마뱀이 꼬리를 자르고 나가면 되는데 왜 굳이 10년을 그 안에 머물렀을까 싶으시죠? 도마뱀의 꼬리는 자를 수 있는 부분과 자를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자를 수 없는 꼬리 뒷부분에 못이 박힌 게 아닌가 합니다. 집주인이 그 장면을 그냥 지나쳤다면 우리는 도마뱀의 사랑을 몰랐을 것 같은데요. 이렇듯 작은 것 하나에도 눈길을 주면 사소하더라도 무언가를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놓쳐왔던 것들, 오늘은 잠깐의 여유를 갖고 주변을 천천히 한번 돌아보시면 어떨까요? 함신의 폭성은요, 오늘 선곡의 달인 선달 PD 김현우 PD가 아주 스페셜하게 엄선한 곡들로 2시간 함께 할 건데요. 오늘 들으신 곡들은 저희 인스타그램과 스레드 계정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라디오, TBS 라디오 함신의 폭성은요, 피크님들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 그리고 사진도 100원입니다. 이름 문자 샵 0951 또는요, 무료 TBS 앱이나 TBS FM 유튜브 채널을 통해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인스타그램과 스레드 계정 있거든요. 함춘호라고 이렇게 검색만 하셔도 쉽게 나옵니다. 이쪽으로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등등 의견 많이 부탁합니다.
1: 함춘호의 포크송과 함께하는 소중한 분들입니다. 아이로드 듀얼코일, 차량용 무선충전 거치대, 핸드폰 고속 무선충전기, ABC 모든 유형의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자동차 겸용소화기, 아이로드 분말소화기. 지친 하루의 끝, 당신의 피부에도 깊은 휴식과 건강한 에너지를 채워보세요. 프리미엄 PDRN 스킨케어 브랜드 이테르. 고마워요.

TBS와 한겨레가 공동으로 6.3 지방선거 공동개표방송 2016 시민의 선택 시선을 방송합니다. TBS의 저력과 한겨레의 시선으로 고품격 방송을 약속드립니다. 6월 3일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TBS 라디오와 TBS TV, 유튜브 그리고 한겨레 TV 유튜브 채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0: TBS 캠페인.
1: 엄마, 빨리!
2: 그래, 가자. 잠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확인해야지. 나들이 갔다가 엄마 잃어버리면 제일 먼저 뭘 해야 한다고?
1: 멈추기. 엄마를 잃어버린 자리에 서서 기다린다.
2: 맞아.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엄마가 길을 되짚어서 우리 아들 찾으러 갈 거야. 그럼 두 번째는?
1: 생각하기. 엄마, 아빠 이름, 전화번호, 우리 집 주소를 곰곰이 생각해본다.
2: 아휴, 똑똑해. 마지막은?
1: 도와주세요 한다. 아이랑 같이 있는 아줌마에게 경찰서에 데려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3: 길을 잃는 아이들이 많아지는 나들이철. 아이에게는 예방수칙을 미리 알려주고 어른들은 좀 더 꼼꼼히 아이들을 챙겨서 가족의 웃음을 지켜주세요.

0: 자전거 인구 1300만. 자전거가 늘어나는 만큼 자전거와 충돌할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충돌 예방을 위해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는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1: 차량 운전자는 자전거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고요. 우회전할 때는 직진하는 자전거를 잘 살피셔야 합니다. 자전거 도로에 불법 주정차하는 것도 삼가야겠죠?
0: 보행자는 자전거 차선을 이용하면 안 되고요.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에서 보행자는 주위를 잘 살펴 길을 건너야 합니다.
1: 자전거와 충돌을 피하기 위한 기본 수칙.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지켜야 할 안전수칙입니다.
2: TBS 교통정보
3: 10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남산 3호터널 도심 방면이 오전 10시부터 재난대응 합동훈련 때문에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강남 방면 차로로 교차 통행시키고 있고요. 이 훈련은 오전 11시 30분까지 계속되는 만큼 참고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월드컵대교 부근 5차로에서는 고장차 처리 중이라 뒤로 방화대교부터 속도가 떨어져 있고요. 이후로는 서강대교에서 동호대교까지 밀립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 분자교 부근 3차로에는 화물이 떨어져 있어서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잘 살펴서 지나시기 바라고요. 내부순환로 성수분기점 쪽으로는 성산램프부터 정릉터널까지 밀립니다.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주감휴게소 부근 3차로에서는 화물차 추돌사고 처리작업 중이라 사고 지점 앞두고 1km 구간 막힙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뭐 우리 함준호 씨는 그 기타에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최고. 특히 함준호 씨의 기타의 특징은 굉장히 사운드가 맑아요.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그거 형님이 붙여주셨잖아요.
2: 그럼 내가 붙여줄게요. 이게. 아, 기타가 정말 기타다운 기타가 필요할 땐 내가 안 치니까. 함춘호한테 딱 줘버리니까. 함춘호의 폭송이라니까 함춘호의 폭송 누가 제목 쳤는지 잘 졌네. 아.
3: 함춘호의 폭송.

오늘도 한 곡 마음을 담아 전해보는 함춘호의 플레이리스트 한플레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곡은 80년대 팝 역사를 통틀어 가장 완벽한 세션 그룹이라고 불리는 밴드죠. 토토. 토토의 대표곡 아프리카를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잠시 후 첫 반주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귀를 아주 조용히 기울여 보셔야 합니다. 시작 부분부터 심장을 툭툭 치며 들어오는 독특한 타악기 리듬이 있는데요. 컴퓨터 음악이 없던 시절 전설적인 드러머 제프 포커러와 퍼커션 연주자 레니 카스트로가 오직 사람의 손끝으로만 이 최면 같은 루프 리듬을 만들어냈습니다. 마찰음을 내는 루프부터 카우벨, 콩가 같은 악기들이 겹겹이 쌓여 만들어내는 그 웅장한 아프리카의 돼지 같은 그루브는 언제 들어도 감탄을 자아냅니다. 기타리스트로서 제가 이 거대한 사운드 속에서 주목하는 것은 스티브 루카스의 기타 연주입니다. 이 곡은 화려한 기타 솔로가 전면에 나서지 않습니다. 대신 뒤편에서 아주 정교하게 쪼개지는 깨끗한 일렉트릭 기타 리프와 리듬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어쿠스틱 기타의 울림이 숨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전체 편곡의 밸런스를 잡아주는 이 세심한 연주야말로 토토라는 밴드가 가진 진짜 위대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사를 보면요, 아프리카에 내리는 비를 축복하겠어요 라며 매바하는 대지를 적시는 비에 대해 노래합니다. 목요일 오전 건조하고 지친 일상 속에서 허덕이고 계셨다면 잠시 후 들려드릴 이 웅장하고 청량한 사운드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주 시원하게 적셔줄 그런 소나기가 되어줄 것입니다. 음악이 선사하는 가장 정교하고 웅장한 여행입니다. 토토 아프리카.

5월 18일 함춘의 플레이리스트 함께한 곡은 토토의 아프리카였습니다. 자, TBS 선달 김현우 PD가 골라온 아주 스페셜한 노래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TBS와 한겨레가 공동으로 6.3 지방선거 공동개표방송 2016 시민의 선택 시선을 방송합니다. TBS의 저력과 한겨레의 시선으로 고품격 방송을 약속드립니다. 6월 3일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TBS 라디오와 TBS TV, 유튜브 그리고 한겨레 TV 유튜브 채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5: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6: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7: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8: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7: 아, 네, 죄송합니다.
9: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10: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9: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TBS 교통정보
11: 11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남부권 양산분기점 부근에서는 차량 여러 대가 부딪힌 사고가 발생해서 1, 2차로와 갓길 막고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고 지점 앞두고 1km 구간 정체고요. 중부내륙간 고속도로 창원 쪽으로 감곡 부근 1차로에서도 화물차 추돌 사고 처리 중이라 뒤로 여주분기점부터 8km 구간 서 있다시피 합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마성터널 부근 3, 4차로에서는 방금 전 사고가 났는데요. 서울시내 남산 3호터널에서 진행됐었던 재난대응 합동훈련은 모두 끝나서 정상 소통되고 있고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동호대교 부근에서는 4차로 막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뒤로 마포대교부터 속도가 떨어져 있고요. 성산대교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3차로에서도 작업 중인 만큼 차로 변경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TBS 정원효수입니다.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내일부터 이틀간 전국에서 진행됩니다. 사전투표를 하려면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생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나 포털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서울시의장 후보들의 첫 공식 대면 토론이 진행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밤 11시

0: 서울 마포구 SBS 프리즘 타워에서 서울시장 후보 TV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토론회는 서울시장 후보 7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국민의힘 오세훈, 개혁신당 김정철, 정의당 권영국 후보만 선관위 초청으로 참여합니다. 서울시와 국토부 국가철도공단이 광역급행철도 GTX-A 노선 삼성역 구간 기둥 철근 누락 시공 오류와 관련해 최적의 보강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에 착수합니다. 보강방안 적정성 검토 용역은 한국콘크리트학회가 수행하고 국토부와 서울시, 국가철도공단, 건설사, GTX-A 노선 민자사업자인 SG레일,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코레일 등 관계기관도 모두 검토 과정에 참여합니다. 용역에서는 보강공사와 열차 운행의 병행 가능성, 열차 진동이 보강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우선 검토할 계획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늘 통화정책방향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습니다. 중동전쟁이 석 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물가 불안이 여전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나라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에서 2.6%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로 1분기 GDP 성장률이 이전 분기 대비 1.7%로 기존 전망치를 크게 상회한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자리를 구하지 않고 그냥 쉬는 20대 후반 인구가 3만 명 이상 늘면서 20대 후반 노동시장 불참 규모가 6년 만에 최대폭으로 커졌습니다. 국가통계포털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보면 지난달 25세에서 29세까지 비경제활동인구는 78만 4천 명으로 지난해 4월보다 3만 7천 명 증가했습니다. 특히 20대 후반 쉬었음 인구가 4월 기준 2020년 이후 가장 큰 폭인 3만 1천 명 늘면서 20대 후반 비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나는 걸 주도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미군이 또 이란 군사기지를 공격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 당국자는 현지 시간 27일 미군이 미군 병력과 호르무즈 해협 상선 항행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한 이란 내 군사기지를 겨냥해 새로운 공습을 실시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현지 매체도 이란 현지 시간 28일 새벽 이 남부 항구 도시인 반다르 아바스 동쪽에서 세 차례 폭발음이 들렸고 이후 몇 분간 이란 방공망이 가동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7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3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0.7도입니다. 정원 뉴스를 마칩니다. 나선홍이었습니다.
1: TBS 캠페인

0: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아이들의 교통사고는 횡단중 사고입니다.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과 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습관을 위해 지금부터 이것만 기억하세요. 어린이도 운전자도
1: 1. 일단 멈춤 2. 이쪽 저쪽 3. 3초 동안 4. 사고 예방
0: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어린이 교통 안전 TBS도 함께합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캠페인 상쾌한 바람과 쾌적한 날씨가 이어지는 봄. 산을 찾는 등산객이 늘어나면서 등산 사고도 잇따라 많이 발생하는 때입니다. 즐거운 산행길, 사고에 대비하는 마음이 필요하겠죠?
1: 먼저 산을 오르기 전 그 지역의 날씨와 등반 소요 시간, 등산로 등의 정보를 미리 알아두시고요. 변화무쌍한 산속의 날씨를 고려해 여벌의 옷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등산객 중에는 산에서 술을 마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산에서 음주하는 행위는 절대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죠.
0: 자연을 만끽하며 오르는 산행. 끝까지 안전한 산행이 되기 위해선 산을 내려올 때까지 방심하면 안 되겠죠?

0: 어휴,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3: TBS 교통정보
4: 12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영동대교 부근 5차로에서는 고장차 처리 중이라 이곳을 앞두고 정체고요. 같은 방면 구리 쪽으로 동호대교 부근 4차로에서는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뒤로 한강대교부터 속도가 떨어져 있고요. 올림픽대로 김포 쪽으로 청담대교 부근 5차로에서도 작업 중이라 역시 작업 지점 앞두고 정체되고 있습니다. 반대 하남 쪽으로는 동호대교 부근에 있었던 고장차 때문에 뒤로 반포대교부터 동호대교까지 밀리고요.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쪽으로는 수서에서 탄천일교까지 막힙니다. 서울도심 퇴계로 식당 신당역 쪽으로는 서울역 사거리에서 광희동 사거리까지 정체인데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추풍령 부근 1, 2차로에서는 도로 보수작업하고 있어서 이 구간 지날 때 제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위한 우리 집 가정경제 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혜주입니다. 반지의 제왕 작가인 톨킨의 또 다른 소설 호빗에는 이런 수수께끼가 나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잡아먹는다. 새들, 짐승들, 나무들, 꽃들. 무쇠를 갉아먹고 강철을 깨부순다. 또 단단한 돌을 가루로 만들며 왕들을 죽이고 마을을 폐허로 만든다. 뭘까요? 시간입니다. 세상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참 무서운 존재죠. 내 마음과 다르게 빨리 가길 바랄 때는 한없이 느릿느릿 흘러가고 제발 멈춰 있어라 할 때는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가 버립니다.

적절없는 시간은 주머니 속에 넣어둘 수도, 은행에 저축해둘 수도 없죠. 그저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순간을 그때그때 잘 사용하는 게 최고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시간을 쓰고 계신가요?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시작합니다.

다비치 시간아 멈춰라였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는 우리 집 재무 상황 점검에서부터 일상에서 벌어지는 소비 생활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요. 알아두면 유용한 경제 꿀팁에 관한 정보를 드리는 라디오입니다. 이한 시간 동안 시간을 라디오에 한번 써보시길 바랄게요. 오늘 방송은 유튜브 TBS 시민의 방송에서 보이는 라디오 진행하고 있고요. 여러분의 사연 기다립니다. 경제 상식이나 저축, 보험, 재무 설계 등 일상에서 일어나는 소비 생활에 대한 모든 고민,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 우물정 0951로 문자 보내주세요. 상담 원하시는 경우에는 상담이라고 문자 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문자는 생방송 중에는 물론이고요. 재방 시간에도 열려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번호 안내해 드릴게요. 샵 0951로 보내주세요. 자, 이제 목요일 코너 머니 북덕방으로 건너가 볼게요.

0: 줄게 새집다오. 내 집은 대체 어디에 있나요? 빠르게 변하는 부동산 소식을 알기 쉽게 읽어드립니다. 머니 복덕방. 아, 머니 복덕방 이거 발음이 참 어려워요. 아,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읽을 때는 괜찮거든요. 근데 복덕방 이 은근 어려워요. 그 기역기역 받침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한번 부탁드려요.
1: 복덕방.
0: 아우 좋습니다. 목요일에 만나는 부동산 읽어주는 여자 정세윤 팀장님 바로 모셔볼게요.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여자 정세윤입니다.
0: 오늘은 어떤 부동산 뉴스 들고 오셨나요?
1: 오늘은 부동산 거래할 때 꼭 한번 짚고 넘어갈 이야기입니다. 바로 허위 매물과 불법 중개 문제입니다.
0: 네, 뉴스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 허위 매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법정 한도를 크게 넘는 중개 수수료를 챙긴 공인 중개사들이 서울시 단속의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합동 점검을 벌여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적발하고 등록 취소와 업무 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처분을 내렸는데요. 실제로 한 중개업소는 거래 의사가 없는 이른바 미끼 매물을 온라인에 올린 뒤 다른 계약을 권유한 사실이 확인됐고 일부 중개사는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법정 기준의 최대 18배에 달하는 중개보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는 불법 중개 행위가 시민 재산권 침해와 주거 불안을 키울 수 있다며 신규 아파트 입주 단지 등을 중심으로 단속을 확대하고 엄정 대응 방침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0: 아니, 저 이게 믿기지가 않는 게, 뭐, 8배도 아니고, 아, 8배도 심해요. 1.8배도 아니고, 8배도 아니고, 18배 중개보수를 받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요?
1: 정말 화나죠?
0: 네, 너무 화나요.
1: 이 문제는 단순히 조심하면 되지 하고 넘길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집을 구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시간도 잃고 마음도 다치고요. 네. 자칫하면 계약 판단까지 흔들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0: 그리고 그 허위 매물이라고 하는 건 보통 시세보다 저렴하게
1: 네.
0: 또 아주 좋아 보이는 집을 인터넷상에 올려놓고
1: 맞아요.
0: 그 물건을 보고 가거나 연락을 하면 아 나갔어요 하는 그거 맞죠?
1: 맞아요.
0: 근데 이거 거의 많은 부분이 그렇던데 이게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1: 일단은 사람들의 눈을 끌기 쉽잖아요. 네. 특히 전세나 월세처럼 빨리 집을 구해야 하는 분들은 이런 매물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실제로는 없는 매물에 시간을 쓰고 그 시간을 쓰느라고 정말 좋은 다른 매물까지 놓칠 수 있다는 게 큰 문제가 될 수 있죠.
0: 그냥 일상에서는 사실 뭐 그냥 상술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진짜 중대 범죄라고 봅니다.
1: 맞습니다. 네. 허위 매물은 그냥 좀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거래 전체를 흐릴 수 있는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집 보러 갔다가 허탕치는 건 물론이고요. 그 시간에 일정이나 자금 계획까지 다 꼬일 수 있는 문제죠.
0: 네, 맞아요. 그리고 이번에 같이 적발된 게 중개보수 초과 수수 문제. 이 부분은 사실 소비자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이죠.
1: 네, 맞습니다. 계약이 급하면 수수료까지 세세하게 잘 따져보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중개보수는 기준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기준을 넘겨서 그 이상으로 받는 건 분명히 문제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꼭 확인해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0: 네, 그러면 계약 전에 우리가 꼭 살펴봐야 할 게 수수료, 특약, 권리 관계 이런 부분이 되겠네요.
1: 네, 특히 수수료는 대충 이 정도 주면 되겠지 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계약 전에 기준을 꼭 확인하시고요. 가능하면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두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0: 네, 좋습니다. 우리 이제 실전 팁을 좀 더 살펴보자고요. 우리가 집을 알아볼 때 가장 먼저 무엇을 알아봐야 될까요?
1: 딱 세 가지로 정리해드리면요. 첫 번째, 사진만 보지 말고 실제 주소와 현장을 확인하세요.
0: 네.
1: 두 번째, 같은 매물이 여러 곳에 반복해서 올라와 있는지 살펴보세요. 세 번째, 계약 직전에는 중개 보수와 특약 조건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0: 네, 특히 조건이 너무너무 좋은 매물은 한 번 더 의심해 보는 게 좋겠네요.
1: 네, 맞아요. 정상적인 매물이라면 설명이 명확하고 현장과 광고가 크게 다르지 않아야 합니다. 반대로 설명이 애매하거나 조건이 지나치게 좋으면 그 자체가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0: 네, 부동산 거래하실 때

0: 때 사실 급하게 구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이것도 시간을 좀 넉넉하게 두시고 너무 서두르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1: 그렇습니다. 집은 큰돈이 오가는 거래인 만큼 한번더 보고 확인하는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물론 부동산 가격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믿을 수 있는 정보인지 정확하게 확인하는 게 우선이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0: 좋습니다. 전세든 월세든 집 구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큰돈이 오가는데 그 허위 매물에 내 돈과 시간을 막 쓰고 마음도 쓰고 중개 수수료까지 부당하게 냈다면 허탈할 수밖에 없죠. 급할수록 한번더 두드려 보고 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읽어주는 여자 정세윤의 머니 복덕방이었습니다. 이제 머니 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만나러 갈게요.

0: 서울특별시 세남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위기의 가정경제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재난 현장에서 SOS가 울리면 머니특별시 재무전문구조단이 출동합니다. 정세윤 팀장님 계속해서 함께해 주실 거고요. 이병우 팀장님 입장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아 그렇군요. 이병우 팀장님만 인사하시면 되는 거군요. 네. 늘 항상 두 분이 인사하시다가 한 분 하시니까 어딘가 뭔가 어색하네요. 자, 오늘의 출동지는 평택인데요. 오늘 나눌 이야기 주제는 무엇인가요?
2: 네, 오늘의 주제는 불안으로 쌓아온 보험을 내 상황에 맞는 보장으로 다시 정리하자입니다. 가족이나 주변인이 큰 병과 이 치료 과정을 지켜보면서 나도 모르게 보험을 하나 둘 이렇게 늘리게 되는데요. 하지만 질병이나 사고는 일어날 수도 있지만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나가는 매달의 보험료는 확정적인 지출이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과도한 보험료를 줄이면서도 꼭 필요한 보장을 지키는 방법, 나에게 꼭 맞는 보장 범위와 보험료 기준, 그리고 상담 전 먼저 확인해야 할 점까지 현실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0: 아, 좋습니다. 현실적인 점검 해주실 텐데요. 우리 사연 만나기 전에 그 요즘 팀장님들 네. 그 연기력이 막 물이 오른다는 아, 그런 이야기가
1: 저는 하나도 안 들었어요.
0: 아, 무슨 소리. 방송국에 막 파다합니다. 어떻게 기대해도 될까요? 어제 장난 아니었거든요.
1: 아, 그래요? 최선을 네. 다해보겠습니다.
0: 예, 네, 우리 오늘 진짜 영혼까지 한번 갈아 넣어서
2: 해보겠습니다.
0: 예, 네, 오늘 사연이 또 마음이 또 네. 좀 몽글몽글해지잖아요. 그렇죠? 한번 부담 팍팍 드리고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택에 살고 있는 50대 남자입니다. 돌아보면 제 젊은 날은 병원과 함께 속절없이 흘러갔습니다. 아버지는 췌장암으로, 어머니는 중풍으로 무려 10년을 앓다 돌아가셨어요. 두 분 병수발을 들며 하루하루 버티다 보니 어느새 혼기를 훌쩍 놓쳤고 지금까지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비록 제 청춘은 다 지나가 버렸지만 그래도 여동생은 무사히 시집가서 자기 가정을 꾸렸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장남 노릇은 다 했다 위안 삼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늘 제게 미안해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병원 근처에도 가기 싫어서 건강검진도 안 받고 있는데요. 지난해 어느 날이었습니다.
3: 오빠, 건강검진 올해도 안 받을 거야? 병원 가기 싫은 마음은 이해하는데 오빠도 이제 건강 챙겨야지. 나 오빠마저 없으면 안 돼. 밥도 좀 잘 챙겨 먹고.
1: 그렇게 얘기하니까 꼭 엄마 같은데 오빠 걱정하지 말고 너만 잘 살면 돼. 난 그걸로 충분해.
3: 오빠 그렇게 말하니까 꼭 아빠 같다. 오빠 내가 검진 예약해놨으니까 그렇게 알아? 건강검진 받기 무서우면 내가 병원 같이 가줄게.
0: 그렇게 저는 지난해 처음으로 제대로 된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장에서 선종이 발견됐습니다. 그동안 부모님 아픈 모습을 보며 불안한 마음에 보험을 많이 가입해서 제가 월 보험료만 65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험금을 청구해 보니까 나온 돈이 고작 10만 원이더라고요. 10년 넘게 보험료를 내왔는데 정작 필요한 순간에는 제대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아까운 마음이 듭니다. 제가 보험 가입을 잘못한 건지, 50대 남성에게 꼭 필요한 보장은 뭔지, 머니특별시 전문가님들 제 보험 좀 제대로 봐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사연을 미리 이렇게 보면서 진짜 막 마음이 찡하고 눈물이 핑 하더라고요. 네. 이 남매가 얼마나 이 사이가 참 돈독한지 그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도 막 느껴지고 했는데 엄마 같다 해서 팀장님 빵 터지시면 어떡해요.
1: 네, 너무 네 엄마 같아가지고.
2: 제가 좀 엄마 같은 스타일이죠?
1: 네.
0: 아니, 두 분 너무
2: 많이 챙겨줘야 되는 엄마, 그렇죠? 네, 손 맞아요. 많이 가는 엄마.
1: 네, 맞아요.
0: 네, 진짜 네 친남매 같으세요 두 분.
2: 알겠습니다.
0: 예, 아유 뭐 썩 좋아하진 않으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사연으로 가볼게요. 네. 평택에 사시는 50대 남성분의 이야기예요. 젊은 시절에 이제 부모님 병간호 하다가 자신의 인생은 조금 뒤로 밀어둔 효자 분이신데 병이 무서워서 그러니까 병원이 좀 무서워서 건강검진조차 피하셨는데 어떻게 해보니까 대장선종이 발견돼서 좀 놀라셨고요. 그런데 매달 보험료를 65만 원씩 냈는데 보험금 지급을 받아보니 딱 10만 원이었더라. 그래서 좀 적잖이 속상하신 것 같습니다.
2: 그렇죠. 속상하실만 하죠. 큰 병으로 고생하시는 가족분들을 가까이서 지켜본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네. 아, 나는 저렇게 아프면 안 되겠구나. 이 마음 때문에 보험을 너무 과하게 가입해 두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불안으로 가입한 보험의 개수가 점점 늘어난다는 점이에요. 어떤 보장을 받는지도 모르고 보험을 하나 둘 가입만 하시다 보면 보험을 정리하지도 못하고 보험의 개수가 점점 늘어납니다. 어느 순간 보험료 지출이 과하게 매달 부담스러워지는 보험의 개수가 늘어나게 되면 지금 사연자님처럼 되는 거죠.
0: 네, 그렇게 늘어난 보험료가 65만 원이에요. 적지 않은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1: 네, 그렇죠. 1인 가구 혼자 납입 중인 월 보험료가 매달 65만 원이면 1년이면 780만 원. 10년이면 거의 8천만 원 가까운 돈을 납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0: 부담스러워요. 듣기만 해도.
1: 그런데 보통 납입 기간이라는 게 보험 가입하시면 20년 납, 30년 납, 35년 납 그 이상도 낼 수 있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총 보험료는 2억 원 이상 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정작 선종, 대장 선종이 발견 후 보험금 지급이 10만 원 나왔다. 아, 이거는 단순히 좋고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가입한 보험이 구조가 좀 잘못 가입되어 있던가 목적에 맞지 않은 상품들이 다수 가입되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0: 네, 일단 여기까지만 봐도 뭔가 지금 단단히 잘못했다 싶은데 보험은 많이 가입되어 있지만 정작 필요한 보장은 없었던 거죠.
2: 네, 맞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0: 네.
2: 대장 선종이 암이 아니에요. 선종은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용종 단계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용종 제거 수술비나 아니면 소액 치료비 정도만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보험이 이상해서가 아니라 진단 자체가 아직 중증 질환 단계는 아니었던 겁니다. 다행히 전 건강할 때 발견이 된 상태예요.
0: 네.
2: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 사연에서 다행이다. 건강하실 때 건강검진을 통해서 암으로 진행되기 전에 발견했다는 점에서 다행이셨어요. 그 제가 뵙고 상담을 해드릴 때도
0: 네.
2: 굉장히 치형적으로도 건강하시고 건장하시고 되게 멋있으신 분인데
0: 네.
2: 그 선종이 발견됐을 때 발견이 돼서 건강함을 계속 유지하실 수 있으셔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 네. 그러면 이제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우리 청취자님이 가장 서운해하셨던 그
2: 네.
0: 부분에서는
2: 그쵸.
0: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던 거네요. 어떻게 보면 큰 병으로 가기 전에 막았던
2: 네. 네,
0: 좋은 기회였을 수도 있네요.
1: 네, 맞습니다. 실제로 대장암은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 결과가 굉장히 좋죠. 뭐 위암이나
0: 네.
1: 뭐 마찬가지죠.
0: 네.
1: 그런데 이제 검진을 미뤘다면 나중에 암으로 발견될 수도 있잖아요.
0: 네.
1: 또 뭐 암은 아시겠지만 초기에 이제 뭔가 증상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사연자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건강검진은 무서운 결과를 확인한 게 아니라 큰 병이 생기기 전을 막는 과정이다. 라고
0: 맞아요.
1: 말씀드리고 싶어요.
0: 맞습니다.
2: 저도 정말 공감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중요한 건 보험을 자꾸자꾸 더 많이 가입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보험을 정리하시는 게 필요해요. 많은 분들이 보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든든하고 보장을 잘 받을 수 있겠구나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상담을 해보면 비슷한 보장을 자꾸자꾸만 여러 건 중복해서 가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 사연자님 경우도 그런데요. 같은 회사의 같은 보장을 계속해서 이렇게 중복으로 보장기간이 짧은 갱신형 상품을 반복해서 여러 건 똑같이 가입을 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0: 왜 그러셨을까요? 일단 우리 사연자님의 보험 가입 내역을 샅샅이 살펴볼까요?
1: 네. 총 8건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데요. 동일한 보험사, 동일한 상품을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가입을 한 특이한 경우였습니다.
0: 네.
1: 특이하진 않아요. 근데 이런 경우 많아요.
0: 아, 그래요?
1: 네.
0: 왜일까?
1: 네. 가입할 때는 이상하지 않았냐고 하니,
0: 네.
1: 뭐, 이제 아시는 설계사분이 이제 오랫동안 됐으니까 여전히 또 알아서 잘 해줬겠거니 해서 이제 대부분 이제 이렇게 믿고 이제 가입을 하죠. 근데 가입 후 설명서조차도 읽어보시지 않는 분들이
0: 네.
1: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이제 알아서 잘 뭐 아, 그런 게 있잖아요.
0: 할 말, 네. 하안. 예.
1: 뭐 1인 가구여서 당연히 부양 가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망 보장으로 지출되는 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지출되어 있었고 또 대부분 갖고 있는 보험 상품이 갱신형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어서 네. 66세 전후로 보장이 갱신돼서 보장 만기가 되면서 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또 올라갈 수 있고요.
0: 네.
1: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생존 시 건강 보장이 굉장히 좀 아쉽게 좀 돼 있어요. 만기도 짧았고 그리고 뭐 나머지 보험은 또 갱신형으로 돼 있는 경우도 많았고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0: 이거 불필요한 사망 보장이 여럿 있으니까
1: 그쵸.
0: 보험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건데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조정을 하면 좋을까요?
2: 네. 상담을 받으실 때 나는 부양가족이 현재 없으니까 사망보장은 필요 없다고 말씀을 하셨었대요.
0: 아, 그래요?
2: 네. 그런데도
0: 이번에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네. 이전에 말씀을 하셨대요.
2: 가입을 하실 때 설계사한테 나 사망보험금은 필요 없다 말씀을 하셨음에도 질병사망 장애 사망이 너무 과도하게 많다 보니까 그 부분에 차지하는 보험료가 꽤나 많이 지출이 되고 있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보장 분석 상담을 이번에 받으시고 내가 이런 사망 보장이 질병 사망, 장애 사망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다. 과도하게 납입되고 있는지 몰랐다. 눈으로 확인을 하시면서 실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보험들을 다 해지하시면 안 됩니다.
0: 안 됩니다.
2: 불필요한 사망 보장은 덜어내지만 꼭 필요한 의료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실손 의료 보장은 남겨두셔야 되고요.
0: 네.
2: 지금 운전을 하시기 때문에 운전자 보장은 2026년 1월달 이전에 가입한 운전자 보장은 살려두시고 현재 치아 치료를 앞두고 계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치아 보험까지 유지하시기로 했어요. 그리고 당뇨약을 오랜 기간 드시고 있긴 하지만 다행히 건강 상태는 매우 양호하시긴 편이라 비갱신형 건강보장 개선을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0: 네. 그 보험을 들어, 차갑게 들리시겠지만 보험을 들어주신 지인분만 탓할 순 없어요. 네. 여러분 꼭 보험 가입하실 때는 그 보셔야 돼요. 그렇죠? 뭐라 그러죠? 이거 상품 설명서,
1: 가입 제안서, 가입 설계서
0: 그렇죠.
1: 꼼꼼히 이제 보셔야 되겠죠.
0: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네. 내가 원하는 대로 됐나 한번 네. 확인해 보실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우리 어떻게 개선이 됐을까요?
2: 안보장 범위는 넓게 모든 암에 어떤 암에 걸리든 보장 받으실 수 있어야 되고요. 뇌혈관, 심장 질환 범위가 넓어야 초기 단계 진단을 받더라도 보장을 받으실 수 있고요. 또 지금 사연자님 같은 경우에는 가족력이 있는 거잖아요.
0: 네.
2: 암진단 아빠의 가족력도 있고 네. 엄마의 혈관질환 가족력도 있기 때문에 보장 범위가 넓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진단금 확보와 중요하게 치료비도 중요하고 매회 보장받는 수술비나 후유장애 진단금 초기부터 보장받을 수 있는지 매회 보장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시고 건강보장 안에 넣어서 보장기간 확보도 길게 하셔야 된대요. 근데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네. 엄마도 빨리 돌아가셨고 아빠도 빨리 돌아가셔서 나도 오래 못 살 것 같아요. 이러시는 거예요.
0: 근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진짜.
2: 근데 선생님은 네. 오래 사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장 기간이 66세, 65세 전후에 보장 기간이 다 끝나버리니까 그 이후에 살아계시면 아프실 수 있는 거에 대한 대비가 안 되어 있잖아요. 말씀을 드렸던.

0: 그렇네요라고 하시면서 보장 기간을 좀 길게 가져가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셔서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도 길게 연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인 가구기 때문에 간병보장도 그동안 필요하다고 느끼셨대요. 네네. 엄마 아빠는 이 사연자님이 간병을 해주셨지만 나는 간병보장을 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간병보장도 4만 원대로 보완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기존 보험 중에 실손 운전자 치아 보장을 유지하기로 했고 플러스 건강보장과 또 간병보장을 보완했더라도 기존 보험료의 절반 이하로 총보험료가 낮아졌어요.
1: 어머, 절반 이하로 보험료는 낮추고 보장 기간은 지금 길게 늘려주셨고 또 범위도 늘어난 거잖아요. 어마어마합니다. 아마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가능한 건가? 아, 나도 한번 받아봐야겠다 싶으실 것 같은데요. 상담을 받기 전에 연락을 주시기 전에 뭐 이런 부분은 혼자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2: 네, 첫 번째는 전체 보험증권 점검이고요. 내가 무엇을 위해 보험료를 내고 있는가를 이제 확인해야 됩니다.
1: 네.
2: 근데 혼자 생활하신 분들은 특히 더 중요한데 가족 부양 중심의 사망보장보다는 1인 가구의 본인의 건강관리, 건강보장이 확실히 중요하고요.
1: 네.
2: 사연자님의 경우 더더욱 또 아버님이 암 가족력, 어머님이 혈관 가족력이 있어서 건강관리가 일단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하겠죠.
1: 건강관리.
2: 네, 보험도 중요한데 그 전에 건강관리를 먼저 해야 되겠죠. 식생활 습관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 그래서 암이나 뇌혈관, 심혈관, 3대 질환 진단 자금과 가족 간병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간병 보장도 보완하면 생활보장 이런 식으로 실질적인 노후 대비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1: 네.
0: 두 번째는 건강검진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꾸준히 받으셔야 해요. 부모님 병환을 오래 겪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병원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큰 경우가 많은데요. 병을 외면한다고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비도 줄고 삶의 질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무서워하지 마시고 주기적인 건강검진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아, 근데 뭐 주변에 가족분들이 편찮지 않으셨더라도 이렇게 건강검진 가는 게 점점 매해 두려워지더라고요.
0: 네, 맞아요.
1: 뭐가 자꾸 이렇게 늘어나는지.
0: 나오니까.
1: 왜 깨끗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뭐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무서워지긴 하는데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 건강검진은 우리 필수로 한번 받아보자고요. 자, 오늘 사연 주신 청취자님 부모님을 위해서 자신의 젊음을 바치셨는데요. 정말 고생 많으셨다. 정말 효자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는 남은 인생만큼은 본인의 건강과 삶도 꼭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후 준비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청취자분?
2: 네, 노후는 누군가에 다 오잖아요.
1: 네.
2: 예를 들어서 이제 사연자님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으로 이제 확인해보니 월 수령이 100만 원 정도인데 과연 그 지금은 소득이 있어서 생활이 가능하지만
1: 네.
2: 이분이 은퇴 이후에는 아마도 혼자 만약에 사신다면 예를 들어서
1: 네.
2: 그 앵커님 같은 경우에 한 달에 생활자금이 얼마 정도가 필요하실 것 같아요.
1: 한 달에 혼자 산다
2: 혼자 그러면. 혼자 이렇게 생활하잖아요. 나는 한 달에 이 정도면은 기본적인 생활과 내 취미 생활과 뭐 이렇게 하는데 뭐 부담이 없겠다.
1: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요.
2: 그렇죠.
1: 예. 네. 그 최소 네. 최소한 그래도 3,400은 있어야 노후에
2: 그렇죠.
1: 혼자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2: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혼자 있어도 뭐 이제 건강보험료 납입하고
1: 네.
2: 뭐 예를 들어서 공과금 내야 되고 통신비라든가 네. 뭐 교통비라든가 기름값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
1: 그렇죠.
2: 들잖아요.
1: 네.
2: 그게 보통 100에서 150만 원 예상을 하고 혼자 생활해도 뭐 이제 식생활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취미 생활까지 하면 100에서 150이면 될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300 이상은 필요하다고
1: 그렇죠.
2: 보시면 돼요.
1: 네.
2: 근데 대부분 준비가 안 돼 있죠.
1: 안 돼 있죠.
2: 국민연금 외에는 없죠.
1: 없죠.
2: 국민연금도 또 굉장히 적게 받으신 분
1: 그렇죠.
2: 굉장히 많거든요.
1: 네.
2: 근데 평균 수명이 이제 지금 보통 85세, 90세인데 65세에 은퇴하고 나서 20년, 30년 동안 살아야 되면 최소 현금 자산이 10억 이상 있어야 되거든요.
1: 아, 이제 심장 이제 그만하면 안 돼요, 우리.
2: 네.
1: 막 심장을 조여오는 것 같아요. 네. 힘들어요.
2: 그래서 청취자분들도 지금은 네. 월 소득이 300만 원 정도 되는데 10년 이상 일을 더 하실 것 같다라고 하셔서 10년 보증형 연금을 추천해드렸고
1: 네.
2: 개인연금이 없으셨으니까 그래서 80만 원을 10년 동안 납입하시면 매월 100만 원씩 종신토로 연금을 받을 수 있고요.
1: 네.
2: 평생 지급받으니 뭐 100세까지 많이 받았다 가정하면 3억 5천 이상을 수령 가능하세요. 그래서 지금도 국민연금밖에 없다라고 하신 분들이 계시면은 네. 개인연금으로 일부 준비해 놓으시는 게 노후를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1: 요 준비를 안 하셨더라면 65세 이후에 100만 원만 수령하실 수 있었던
2: 네,
1: 건데
2: 맞습니다.
1: 지금 이거 준비하시면서 일단 200만 원까지 확보가 네. 된 상황이네요. 아, 예, 마음이 좀 놓입니다. 아, 아까 너무 이렇게 막 하나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다가오시니까 막 가슴이 막 답답해 약간 이랬는데 여러분도 이 팀장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을 잘 챙겨 보시길 바랍니다. 가족의 건강, 간병 중요하지만 내 행복과 건강 그리고 노후까지 무너져선 안 되겠죠. 특히 자영업자분들은 퇴직금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노후 자금과 의료비 준비를 더 현실적으로 점검해 두는 게 중요하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나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 나도 상담 받아서 나의 노후를 단단하게 든든하게 한번 준비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번호 샵 0951번으로 상담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이제 소비자 민원실로 넘어갈 건데요. 우주의 드라우닝 시원하게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TBS와 한겨레가 공동으로 6.3 지방선거 공동개표방송 2016 시민의 선택 시선을 방송합니다. TBS의 저력과 한겨레의 시선으로 고품격 방송을 약속드립니다. 6월 3일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TBS 라디오와 TBS TV, 유튜브 그리고 한겨레 TV 유튜브 채널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0: 어려운 경제용어부터 저축, 보험, 연금 등 일상에서 만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을 샅샅이 파헤쳐보는 곳,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입니다.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이 활짝 열렸습니다. 소비자 민원실, 우리 첫 번째 민원 들어가기 전에요. 문자 하나 읽어드릴게요.
1: 네.
0: 이거 빨리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왜냐면, 7691번이 마음을 우리가 알아들여야 되거든요. 자, 보험 얘기하니까 또 스트레스 받네. 라고 왔어요. 저 있는 그대로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읽어요. 보험 얘기하니까 또 스트레스 받네. 와이프가 또 동생이 소개한 보험 설계사 만나더니 기존에 들은 거 설계 잘못됐다고 또 싹 해약하고 또 싹 해약하고 다시 들어서 몇백만 원 들어간 게 해약하고 30만 원도 못 받았어요. 하여튼 누구만 만나면 또 보험 잘못 설계됐다고 해약하고 새로 들고 와이프가 귀가 얇은 건지 설계사님이 영업을 잘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1: 반반인 것 같아요. 그분이 말을 잘하시고 네. 귀가 얇으신 것도 있고
0: 이제 시너지가 났다라고
1: 네,
0: 하죠.
1: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상담 전에 뭐 1년 전에 리모델링해서 싹 바꿨다. 근데 이제 그게 잘된 케이스도 있어요. 다 안 됐다는 건 아닌데. 근데 잘못된 케이스도 굉장히 많거든요.
0: 잘못된 케이스 아닐까요? 왜냐면 해약하고 30만 원도 못 받았다라는 게 좀
1: 원래
0: 걸리네요.
1: 근데 보험을 해지하면 원래 해지한금이 거의 없어요.
0: 아,
1: 요즘에는.
0: 그래요?
1: 없기 때문에. 근데 그게 잘 리모델링을 해서 앞으로 보장을 더 잘 받던가 네. 아니면 보험료를 줄여서 내가 플러스 기회 비용이 생겼다던가 하면 괜찮거든요. 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굉장히 그렇죠. 그래서 막 상담하다가 제 앞에서 부부싸움하기도 하거든요. 내 말이 맞잖아. 막 그러면서.
0: 그러니까 많이 보신 것 같아요. 지금 여유가 넘치세요, 두 분이. 네. 그래서 7691번님께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또라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1: 여러 번 그랬던
0: 예.
1: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이게 또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7691번님도 나서서 점검을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
1: 네. 근데 그 예전에도 그래서 이제 청취자분이 했는데 네. 와이프분이 이제 반대를 한 거예요. 내 아는 사람 있는데 받지 마라. 막 그래가지고 예. 또 그것 때문에
0: 또 싸우셨어요.
1: 네, 그런 게 있어서 이거는 굉장히 합의가 돼야 되는 거고 아니면 그 와이프분이 저희 머니 특별시를
0: 같이 듣고
1: 요게 제일 좋아요.
0: 아 그렇겠네요. 네. 어떤 게 진짜 좋은 선택이었는지 이전 것과 새로 바꾸신 것 두 가지를 펼쳐놓고 진실을 알려드리고 싶네요. 예, 진실을 한번 파헤쳐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길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아, 7691번님께서도 이제 공부를 조금 하셔야 될 것 같고, 저희 라디오를, 머니특별시를 잘 청취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들으시면서, 이거 내 얘기네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민원 들어가 볼게요. 1973번님, 올해 저희 가족은 단체로 삼재인가 싶을 정도로 일이 많았어요. 남편은 탈장, 아이고, 저는 담석, 22살 딸은 치질, 고등학생 아들은 맹장 수술까지 온 가족이 돌아가며 수술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소연이 아니라 감사인

0: 인사드리려고 문자를 보냅니다. 작년에 머니 특별시를 통해서 상담받고 가족 모두 수술비 보험을 탄탄하게 준비해둔 덕분에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 잘 받았습니다. 내공 듀오 정세윤, 이병우 팀장님 정말 감사드려요. 저도 오래 고민하다가 신청한 건데 주저하는 분들 계시다면 꼭 상담 받아보세요. 라고. 팀장님 이전 짝꿍분이랑 같이 가셨군요.
1: 저요?
0: 네.
1: 이전 짝꿍분하고
0: 이병우 팀장님?
1: 네.
0: 이랑 같이.
1: 네.
0: 예, 네, 예. 네. 두 분께 감사한
2: 저희 둘.
0: 아, 여기 왜 이병우 팀장님이라고 돼 있었지?
2: 정세윤 이병우.
0: 아, 맞구나. 맞구나. 죄송합니다.
3: 아, 당황했어요.
0: 죄송합니다. 아, 맞구나.
2: 정세윤 이병우.
0: 아, 맞구나. 지금 주셔 잠깐 헷갈려. 아! 아, 넘어가 주실 거죠?
1: 네.
0: 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두 분 어떻게 이분 기억하시나요?
2: 그럼요. 상담 잘 해드렸습니다. 근데 연락을 주셨는데 저한테도 다 수술을 하네 이렇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0: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2: 그래서 좋은 일이 앞으로 많으실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보험금 청구에 도움을 잘 드렸습니다.
0: 네. 저는 진짜 이게 보험 보장 문의인 줄 알았는데 감사 문자였어요.
2: 네. 근데 이런 일들이 많죠. 이거 다빈도 수술 중에 있는 일이니까 이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막 운이 정말 안 좋은 건가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 뭐 살다 보면 치질 수술 할 수 있고 맹장 수술 할 수 있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수술비 보장을 잘 준비해 두셨다면 이 가족처럼 뭐 해외여행 가실 돈이 만들어질 만큼 수술비 많이 잘 받으셔가지고 오히려 목돈 생겼어요. 막 이러시더라고요.
0: 아니, 모두 다 쾌차하신 후에
2: 네,
0: 좀
2: 네,
0: 건강 그쵸. 괜찮아지시면 또 야, 우리 많이 아팠으니까 한번 쉬고 오자 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 보험 가입할 때 암이나 큰 중병만 대비를 하지 맹장, 치질, 담석 같은 수술은 너무 흔해서 그쵸? 오히려 준비 안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병호 팀장님.
1: 아, 네. 괜찮습니다. 그런데 네. 문제는 그 흔한 수술이라고 해서 비용 부담 담보까지 가벼운 건 아니거든요.
0: 네.
1: 예를 들어서 맹장 수술하고 입원하고 검사하고 응급실 가면 생각보다 비용이 꽤 나옵니다. 담석 수술은 복강경으로 많이 하지만 회복 기간도 필요하고 치수술도 생각보다 통증 때문에 일상생활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0: 맞아요.
1: 특히 가족 여러 명이 같은 시기에 수술하면 의료비뿐만 아니라 간병, 식비, 휴직 같은 생활비 부담이 한꺼번에 또 커질 수 있습니다.
0: 그렇겠네요. 그러면 이런 비교적 가벼운 수술의 경우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은 어느 정도 필요한 걸까요?
2: 일단 다빈도 수술의 경우에는 충수절제술, 맹장수술이라고 많이 하죠. 연간 약 10만 건 이상 발생하는 국민수술이라고도 불려요. 약 150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많은 현대인들이 고질병인 치질수술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20대 때 치질 수술 했거든요. 8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고요.
0: 누가 물었습니까?
2: 굳이
0: 왜 그러시네.
2: 이거 20대 아가씨들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0: 맞아요, 맞아요. 예.
2: 22살 딸이 치질 수술을 했다고 말하지 말라고 엄청 부끄러워 하는 하는데 저도 23살 쯤. 아, 이거 우리 엄마도 모르는 거를 갑자기 제가 방송에서.
0: 예.
2: 자,
0: 예,
2: 그랬고요.
0: 80만 원 정도입니다. 예.
2: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일. 아니 저는 괜찮은데 다들
0: 아, 네 괜찮아요.
2: 그렇죠.
0: 맞아요. 사실은 솔직히 딱 짚고 넘어가자고요.
2: 네 그렇죠.
0: 예, 이게
2: 네.
0: 질환이잖아요.
2: 그럼요.
0: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질환입니다.
2: 네,
0: 근데 이게 이제 그냥 부의상 우리가 얘기하기가 좀 부끄러워지고
2: 그렇죠.
0: 그러는 거죠.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해야 병을 키우지 않을 수 있어요.
2: 제가 20대 때는 안 그랬거든요. 저희 엄마한테도 얘기를 20대 때 안 했던 것 같아요.
0: 아, 부끄러워서.
2: 제가 40대가 되니까 이런 얘기를 방송에서도 막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0: 아니, 그래야 또 들으시는 분들이 또 아, 이게 문제가 크게 큰 문제가 아니구나 생각하시죠. 좋습니다. 예, 좋은 거예요.
2: 그렇죠. 예. 그렇고요. 담낭 절제술, 담석증 발생할 수 있는 파쇄술 받는 이런 것들도 400만 원 정도 지출이 되고 남성 환자분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탈장 수술의 경우도 145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0: 예, 병원비도 진짜 어마어마하지만 이제 치료하느라 일을 쉬게 돼서 생활비 부담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1: 네, 그래서 요즘은 그 진단비만큼 수술비 보장을 많이 이제 좀 챙겨서 좀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아졌고요.
0: 네.
1: 특히 수술비 특약은 반복 지급이 되는지를 꼭 확인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수술 한 번 끝나는 상품들이 많았어요. 뭐 네. 최초 1회 진단자금처럼. 요즘에는 뭐 질병 종수술비, 질병 수술비, 수술할 때마다 반복해서 이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들이 많아졌고 그래서 점검 시 중요한 게 있는데요. 보험은 아프고 나면 가입하기가 좀 어려워지잖아요.
0: 네.
1: 예를 들어서 담석, 탈장, 치질, 맹장 같은 수술 이력이 생기면 특정 부위에 부담보. 부담보라는 거는 보장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면 보험료가 할증이 돼서 보험료가 또 인상될 수 있어요.
0: 네.
1: 그래서 이런 수술비 보장이라든가 뭐 꼭 수술비뿐만 아니라 다른 보장들도 건강할 때 가입을 하고 보험도 건강할 때 리모델링을 받으셔야 합니다.
0: 다 건강할 때 챙기고 또 마련해 놓고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큰 병이 없으니까 나는 괜찮겠지가 아니라 누구나 흔하게 겪을 수 있는 수술에 대한 준비가 많이 필요해 보여요.
2: 맞습니다. 실제로 병원에 가장 많이 가는 건 거창한 희귀질환이 아니라 이런 생활질환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수술들이 갑자기 찾아옵니다. 이 아드님처럼 배 아프다고 해서 처음에 꾀병인 줄 학교 안 가고 싶어가지고 꾀병인 줄 알았는데 응급으로 맹장수술을 하는 경우도 정말 많거든요.
0: 맞아요. 맞아요.
2: 보험은 결국 큰 병 대비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예상치 못한 의료비가 갑자기 생겼을 때 가게 월 생활비가 과도하게 지출돼서 흔들림 없이 이렇게 지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0: 맞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수술비 보장이 왜 필요한지 현실적으로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사연자님 가족의 경우 보험금 잘 받으셨죠? 한 번 더 살펴볼까요?
1: 네. 사연자님 가족의 경우는 치료받으신 병원 비용은 당연히 실손 의료 보장으로 병원비를 돌려받으셨고
0: 네.
1: 건강보험의 이제 정액 보장으로 받으셔서 질병 수술비, 종수술비, 특정 질병 수술비, 다빈도 수술비 여러 가지 특약들이 있거든요.
0: 네.
1: 그 보험 상품을 보면 뭐 질병 수술비 특약, 1호종 수술비 특약, 뭐 몇 대 수술비 특약,
0: 네.
1: 뭐 다빈도 생활질환 수술비 특약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런 거를 꼭 꼼꼼히 다 가입을 하셔가지고 정말 그 가족 모두 삼재인가 싶을 정도로 운이 나빠서 걱정이셨는데 이번 수술로 뭐 그 병원비 외에 다른 비용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뭐 가족 해외여행 갈 수 있겠다. 아팠으니까
0: 네.
1: 한번 뭐 가족끼리 놀러 가고 싶다라고 하셔가지고 기분이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0: 좋습니다. 가족 모두 수술 받으셔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시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는데 수술비로 보험금 받으셔서 그 해외여행 계획까지 세우고 계신다니까 기분이 참 좋아지네요. 역시 머니특별시 전문가님의 상담을 받으시길 참 잘했다 싶습니다. 우리 집 보험 불필요한 거 부족한 거 꼼꼼하게 점검해 주시는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다면 누구든지 무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상담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민원 빠르게 살펴봐야겠네요. 저는 남편과 함께 뇌혈관, 심혈관 질환 보험 가입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남편은 고지혈증약을 2년째 복용 중이고요. 아직 실비 청구 이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실비 청구를 하면 나중에 보험 가입이나 갱신 때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들어서 걱정이 됩니다. 저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6개월 전부터 약을 복용 중이고요. 2년 전에는 두통으로 통원 치료를 두세 번 받은 적도 있습니다. 이런 치료 이력이 있을 때 실비 청구를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보험 가입을 먼저 준비하는 게 나은지 헷갈립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주셨어요. 어떻게 할까요?
2: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손 청구하냐 안 하냐 이게 직접적으로 보험 가입에 차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 고지를 꼭 하셔야 되는 건 동일합니다.
0: 네.
2: 다만 보험 청구 이력이 너무 많으면 동일한 치료 이력이 있다 하더라도 보험사에서 인수 거절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0: 네.
2: 그래서 보험 가입을 염두에 두고 있다 생각하시면 가입 이후에 보험금 청구를 하시는 게 좀 더 좋은 방법이기는 합니다.
0: 아, 이후에. 그럼 청취자님 남편분 같은 경우는 약을 복용하고 계시잖아요. 이럴 경우 실비 청구하면 보험에 영향을 미칠까요?
1: 남편분의 경우는 이미 그 약을 30일 이상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차피 새로운 보험 가입을 해도 고지 대상이 포함되고요.
0: 네.
1: 실비를 청구하든 안 하든 보험을 가입할 때는 5년 이내 네. 병역사항을 무조건 고지를 해야 됩니다. 괜히 숨겼다가 나중에 보험 해지라든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오히려 치료가 발생해서 청구를 안 하면 그냥 손해이기 때문에 고지 의무가 발생한 분이라면 망설일 이유가 없죠. 바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0: 그러면 남편분이 그 고지혈증 병력이 있는 상태에서 뇌혈관, 심혈관 보장담보 추가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가능한 건가요?
2: 그럼요. 내가 약을 먹고 있으니까 가입을 못하는 게 아니냐 하시는 분들이 꽤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각 보험사마다 상품도 다양하고 심사 기준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약을 드시는 걸 고지하고 네. 가입을 할 수 있는 상품을 찾아서 가입을 하시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0: 네.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4653번님께 당부해 주실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1: 네. 정리를 해드리면 남편분은 이미 고지 의무 대상이기 때문에 실손 청구를 참을 이유도 없고요. 뇌심혈관 담보를 추가하고 싶으시면 여러 회사를 또 비교하시는 게 좋습니다. 청자님 본인의 두통으로 인해서 내원하는 거는 보험 가입을 먼저 완료하신 후에 청구하는 방향이 좀 유리할 것 같고요.
0: 네.
1: 무엇보다 중요한 건 보험은 가입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해서 본인 상황에 맞는 비교 분석을 통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같은 병력이라도 어떤 회사는 잘 받아주고 잘 네. 받아주지 않던가 어떤 상품은 보험료가 저렴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꼭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0: 워낙 지금 궁금하신 부분과 그리고 뭐 병력과 드시는 약들 이런 게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가 상담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실질적이고 유익한 내용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전문가분들의 도움을 받고 싶다. 조금 더 똑똑하게 꼼꼼하게 상담 받아보고 싶다 하시면 50원 의료 문자 샵 0951로 상담 보내주시고요. 오늘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하세요. 원포인트 하나씩만 짧게 살펴주실까요?
1: 네, 오늘 그 오전에 그 아까 전 사례를 보면 가족력 있어도 뭐 보험 준비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0: 네.
1: 상담을 하다 보면 가족 중에 이제 이런 과거에 뭐 이런 치료력 때문에 굉장히 이제 보험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신 분이 계시고 또 안 네.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가족력이 있으면 남들보다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반드시 점검을 꼭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2: 네. 보험금 신청을 언제 해야 될지 고민이 되시는 경우가 많아요.
0: 네.
2: 보험을 신청해도 되는데 미뤄두시는 분들도 많고요.
0: 네.
2: 보험 가입을 앞두고 막 보험금 신청을 많이 해서 보험금 신청 다 청구자가 돼서 보험 가입에 좀 무리수를 두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0: 네.
2: 전문가 상의를 통해서 제대로 신청하는 게 좋은 시기에 잘 청구해서 제대로 잘 받으시는 걸 권유해드리고 싶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들려주신 이병우, 정세윤 팀장님 감사합니다.
2: 수고하셨습니다.
0: 돈이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여기까지고요. 끝곡으로 미도와 파라솔 언젠가는 띄워드립니다. 아나운서 김혜지였고요. 저는 내일 뵐게요.

0: TBS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0: 커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 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TBS 교통정보 1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먼저 지난 26일 서울 시내 서대문구 서소문구 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상판이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그 때문에 서소문로 경찰청 교차로에서 서울 아리수 본부 앞 삼거리 구간 양방면은 여전히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또 열차 운행도 중지된 구간이 있으니까요. 열차를 이용하실 분들은 반드시 미리 운행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 중에 내부 순환로 성산 쪽으로 가는데 연희램프 부근 3차로에서는 승용차끼리 부딪힌 사고가 있는데 사고 차량들이 그대로 서 있어서 부근 2차 사고 위험이 있고요. 한강 다리 중에 가양대교 북단 부근 양방면으로 1차로를 막고 작업을 하고 있어서 차로 변경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5도, 오늘 내린 비의 양은 3.5mm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리케인 라디오 최강일구 최강일구입니다. 건강검진 결과에 민감해지고 계절이 바뀌면 주변 경치보다는 몸보신에도 신경 쓰게 되는 나이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몸보다 더 힘들고 지쳐있는 정신건강은 얼마나 신경들 쓰고 계십니까? 너무나 익숙해져서 의식조차 못하고 있었던 정신건강에 해로운 나쁜 습관들, 이런 거에 있답니다. 하나, 너무 진지하다. 웃어 넘길 수 있는 사소한 일에도 자책하거나 남 탓을 할 때 있죠. 두 번째는 혼자만의 시간이 없다. 혼자는 외롭기도 하지만 혼자가 여유로울 수도 있습니다. 쉴 새 없는 만남은 정신을 지치게 만들죠. 세 번째는 내 인생은 멀티태스킹 자체다. 밥 먹으며 텔레비전 보고 휴대폰도 보고 틈틈이 카톡도 주고받고, 근데요 한 가지 일을 완벽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에 뇌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러네요. 저는 보면 뭐 이 세 개가 다 해당되는 것 같은데, 정신 건강을 챙기는 건 몸 건강 못지않게 우리 삶의 질을 바꿔줍니다. 안 보인다고 대충 넘기지 말고요.

요. 정신에도 우리의 뇌에도 숨통을 좀 틔워주자고요. 5월 28일 목요일 시동 가셨습니까? 좋은 음악 고가랄 뉴스 연중 무휴 허리케인 라디오 출격. 파블로 PD가 왜 겁나 이 노래를 임병수가 부릅니다. 아이스크림 사랑. 아이스크림 먹고 싶냐? 몇 살인데 아이스크림 먹고 싶냐?

네, 임병수의 아이스크림 사랑 첫 곡으로 듣고 왔습니다. 예. 듣고 오니까 조금 좀 시원해진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27.4도네요, 여기 상암동. 태풍 6호 장미가 북상 중이라는 소식도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태풍 장미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고요. 6월 2일쯤에 오키나와까지 올라올 것이다. 여기까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예, 참고들 하시고요. 오늘 이제 내일부터 지방선거 사전 투표일이죠. 그 전날 여야 서울시장 후보가 오늘 첫 대면 토론이 밤 11시부터 있습니다. 정원호 후보하고 이제 오세훈 후보하고 개혁신당의 김정철 후보 또 정의당의 권영국 후보 이렇게 네 명이 하네요. 11시 여기 서울 마포구 여기 상암동에요. SBS 프리즘 타워라고 있거든요. 예, 여기서 하나 봐요. 여기 스튜디오에서 하는데 예, 서울특별시장 후보 토론에 참석해서 최근에 서서무 고가차도 붕괴 사고라든지 GTX-A 예, 철근 누락 사태에 예, 관련한 안전 이슈가 큰 쟁점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신현성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 인상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을 했네요. 한국은행 금통위가 오늘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하면서도 통화긴축으로 기조 전환을 분명히 한 거랍니다. 통화긴축으로 가겠다. 시장에서는 7월 기준금리 인상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인데요. 더 나아가서 올해 안에 2, 3회 정도 인상도 가능해 보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 네, 가계부채 빚이 있는 분들 걱정이 지금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소식 들으시면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

일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뭐 밤되면은 우리 시간으로 밤이면은 워싱턴 시간으로는 뭐 아침이고 완전 반대 시간이라 밤만 되면은 뉴스 전문 채널 보면은 뭐저 트럼프가 뭐할 것처럼 뭐 하다가 보면 또 아침에 일어나면 또 아니라고 그러고 예? 뭐이 말에 뭐 도대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교착 상태에 빠지는데 미군이 이제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이란 군사기지를 사흘 만에 또 공습을 했네요. 이에 대응해서 이란도 가만히 있질 않고 혁명수비대가 오늘 미 공군기지를 공격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이란 관영 매체들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런 이란 전쟁에 종전 쪽으로 가는가 했더니 또 전쟁 일을 킬것 같고 분위기 안 좋아져서 그런지 우리 코스피가 낮 12시 45분 현재요. 전 거래일 대비 261포인트가 내려서 7,967이 됐네요. 8,000선이 깨졌어요. 외국인이 2조 5천억 정도를 순매도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지금 현재는 7,934랍니다. 코스피 지수가. 그리고 국민연금이 오늘 국내 주식 비중 결정을 하는데 주식 하시는 분들 저 관심 많으실 텐데요. 국민연금이 입장이 그런 거래요. 이거 뭐 팔자니 충격이고 안 팔자니 부담이다.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보도에 따르면은 코스피 상승세를 반영해서 국내 주식 보유 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김세희 씨가 이제 구속이 됐는데 명예훼손 혐의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우 김수현 씨 쪽에서 반격이 들어왔습니다. 손해배상을 당초 120억 정도로 하려고 했는데 300억으로 청구를 하겠다. 오늘 기사가 좀 나왔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그 잠수함 얘기요. 6월 말쯤에 드디어 캐나다가 우선 협상자 선정이 임박을 하게 됐는데 최대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차기 잠수함 도입 사업입니다. 우리나라 잠수함이 장거리 작전 능력을 이번에 입증하지 않습니까? 태평양 14,000km를 잠행해가지고 캐나다까지 간걸 보고 캐나다 군에서 깜짝 놀라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한국 잠수함 정말 뛰어나다. 예. 그래서 지금 캐나다가 운영하는 잠수함이 그 넓은 나라인데요. 저도 기사에 따랐는데 그 넓은 태평양 대서양이 있는 캐나다 아닙니까? 그런데 캐나다가 지금 보유 중인 잠수함이 꼴랑 네 척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큰 나라에서 이 잠수함도 1998년에 영국에서 중고로 도입을 했대요. 빅토리아급이라는 건데, 예. 근데 네척 가운데 세 척은 지금도 수리에 들어가 가지고 실제 작전에 투입할 수 있는 잠수함은 한 척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캐나다가 대한민국 방산에 빠른 납기일에 맞춰주는 거에도 큰 점수를 주고 있답니다. 그래서 캐나다는 이제 100년 넘게 잠수함을 운영을 해왔지만은 진정한 잠수함 보유국은 아니었다. 그러면서 현대식 잠수함 12척을 갖추는 게 목표라고 그래요. 자, 60조 원이 달려있는 거라서 6월 말에 이제 성사 여부가 결정이 될 텐데, 자, 그 최종 사업자 6월 말 예정됐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전방위적 지원 사격을 이어가고 있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다음 달 초에 대통령의 협력 특사 자격으로 캐나다를 직접 방문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들어간다고 합니다. 좋은 소식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6월 말에 60조짜리인데, 예. 잠시 후 나눔 선물 시작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돈가스 PD가 어떤 깜찍한 퀴즈를 냈을지 기대하면서 노래 한곡 듣고 시작합니다. 서주경입니다. 당돌한 여자.

돈가스 퀴즈 시작합니다. 나눔 선물 하는 거예요. 먼저 퀴즈 정답 적으시고요. 26개 나눔 선물 중에 하나 적으실 거고 세 번째 누구와 함께 이 나눔 선물을 갖겠다. 세 가지를 적어서 샵 0951 문자로 보내주시는 겁니다. 자, 먼저 돈가스 퀴즈부터. 아, 오늘은 저기 난센스 퀴즈가 아니고 시사 상식 퀴즈입니다. 아까 저 태풍 올라온다는 말씀드렸잖아요. 오키나와까지 온다는 얘기 말씀드렸는데 요게 6호 태풍인데 요 태풍 이름이 장미란 말이에요. 장미. 예. 장미꽃 알죠? 예. 근데 퀴즈가 뭐냐면 이 장미 태풍 이름을 지었는데 이 이름이 어떤 나라에서 제출한 이름이냐가 오늘의 퀴즈랍니다. 예. 1번 대한민국 복입니다. 1번 대한민국이고 2번은 북극? 돈가스 어디 갔어? 북극이 나라냐? 어? 아니 어디 나라에서 제출했냐고 물어보고 북극이라 그러면 어떻게 해? 보기를 뭐? 네가 내라고? 참, 월급 안 나온다고 그냥 막 나가는구만 이제 선후배도 없어. 아 참. 자 장미. 예. 옛날에 저 태풍 이름 우리나라에서 지은 이름 많잖아요. 그 나라 이름으로 진짜 짓는 거니까. 태풍 이름이 장미인데 어느 나라에서 제출했을까요? 1번 코리아 대한민국이고 2번은 북극이랍니다. 모르시면 1번 쓰시면 돼요.

26개 나눈 선물 쫙 읽어드립니다. 하나 고르셔가지고 적어주세요. 분당 정자동 곱창 맛집 분당 양곱창의 2인분, 인천 착한 농부의 목이버섯 1kg, 파주시 쌀과 밀의 오란다 세트, 브라보 골프의 스크린 골프 4명 이용권, 경기도 광주 송정동과 행당동 먹어봐 뒷고기 2인분, 서울 가락시장 바다나라 봄 도다리 3꽃이 모둠의 2인분, 냉장고 장독대 당아리에 김치 사각 항아리, 분당 야탑동 마켓 사라다의 샐러드, 인터넷 강의 재미로의 중학생 강의 수강권, 하남시 공간의 한우국밥 전문점 6인분, 포천시 예술정원 3명 입장권, 화성시 비봉면 은사골에서 매기 매운탕이나 닭볶음탕 2인분, 반만년 우리 홍삼 경기 무역공사 홍삼 진액, 구리 수택동 양꼬치 양다리 걸치는 날에 양고기 모둠 세트 3인분, 충남 당진의 파닭 전문점 기지시 통통치킨 파닭 한 마리, 오리 요리 전문점 봉오리의 오리 볶음탕, 인천 서구 배감 장수순대 2인분, 용인 동백 코다리 면과 점심 특선 2인분, 4주 28일간의 변화 뉴질랜드 28데이즈의 건강보조식품, 남양주시 한음마을 한음골의 고기 모듬 세트, 이부스 볼륨의 인체 제대열 줄기세포로 만든 올인원 에센스, 다미래 주식회사의 마시는 커큐민 골드, 독일산 찻잎과 건조과일로 만든 블렌딩 티, 고기 맛집 고깃집 왕건의 수제 소고기 왕만두, 인천 검단 신도시 싱싱초밥의 싱싱정식 2인분, 일산 마두역 오킴스 피부과의 선크림입니다. 네, 이렇게 나눔 선물 보내주시는 단골 청취자 여러분, 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자, 세 번째 적으실 거니 나눔 선물을 받으시면 나 혼자 쓰겠다 아니면 누구하고 같이 가서 먹어보겠다 적으셔가지고 샵 연구오일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퀴즈 다시 말씀드립니다. 북상 중인 6호 태풍이 이름이 장미인데 어느 나라에서 이걸 제출했을까요? 1번 대한민국, 2번은 뭐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북극이라고 올려놨는데요. 정 모르시면 그냥 1번 쓰시면 됩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자, 세 가지 적으셔서 샵 연구의 문자로 지금부터 보내주시고요. 9825님은 벌써 올려놓으셨는데 정답 1번이고요. 우리 손자가 돈가스를 너무 좋아해요. 모처럼 손자랑 같이 먹고 싶네요. 저 9825님 저희가 없는 것 빼곤 다 있는데요. 예, 돈가스는 없습니다. 돈가스는 저 밖에 있는 황정호 PD가 저 돈가스의 별명이. 예? 돈가스를 보내드릴 수는 없고 PD를. 9825님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당첨자를 발표하겠습니다. 노래는 아주 위에다 써 프롬프트 안 보이잖아. 민혜경이 부릅니다. 그대 모습은 장미.

자, 미래경 씨의 옛날 노래죠. 그대 모습은 장미. 정말 아주 상큼한 노래 잘 들었습니다. 자, 지금 또 나눔 선물 당첨자를 알려드릴 건데, 일단 퀴즈 정답부터. 퀴즈는 이거였어요. 북상 중인 태풍 이름이 장미인데, 이 장미라는 이름이 어느 나라에서 제출한 겁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죠. 근데 아까 보기를 1번 대한민국, 그 다음에 2번 돈가스 PD가 워낙은 북한이라고 썼더라고. 그러더니 가만히 제가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프롬프터를. 저 둘이서 저 보면 아저씨 3명 앉아있거든요. 저 엔지니어 감독 한 분하고 PD 둘하고 아저씨 셋만 앉아있는데, 예? 그랬더니 빠블로가 다시 자리에 앉더니 그러더라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야, 북한이면 거기도 장미라고 그럴 텐데 헷갈릴 거 아니야. 그러더니 그걸 북극으로 고쳐놓은 거야. 그지? 맞지? 아이고. 아니, 그렇게 할게 없어. 1번 대한민국 아니면 뭐 2번 뭐 인도네시아.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걸 북자에다 맞춰가지고 북극이라고 썼다. 그걸 또 북한으로 썼다. 그렇게 하고. 아이고, 참. 아,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그런 쪽으로 하자 그랬더니 돈가스가 싫어하더라고. 알아서 할 테니까 냅두라고 그랬다고. 제가 성격이 있다니까, 돈가스가.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퀴즈 정답은 1번 대한민국입니다. 첫 번째 당첨자입니다. 76600번님. 안녕하세요, 최일구님, 돈가스 PD님. 예, 오늘도 활기 넘치는 시작, 허리케인 라디오 좋습니다. 오늘도 역삼동 SG 당구클럽에서, 여기 역삼동 당구클럽 사장님이시구나. 손님들하고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손님이 유튜브로 틀어달라고 그래서 지금 유튜브로 틀어놓고 같이 보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일구님 난방도 화려하고 멋집니다. 1번 대한민국이 정답이고요. 건강보조식품을 받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7660번님한테 다미래 주식회사에 마시는 커큐민 골드, 요걸 좀 보내드릴 거고요. 역삼동 당구장에 텔레비전으로 유튜브를 요즘 뭐 IPTV 다 보이니까. 아니면 뭐, 그쵸? 텔레비전 틀어놓으셨다는 거겠죠. 아유, 예, 반갑습니다. 손님 여러분들. 예, 손님들 많이 계십니까? 옛날에 이 당구장 사장님 전화로 한번 인터뷰한 적이 있었는데, 예. 자, 좋습니다. 이번에는 8880번님 당첨되셨어요. 1번이 정답이에요, 일구양님. 저는 성남 정자동 곱창집을 선물 보내주면요. 와이프하고 같이 가서 맛있게 먹겠습니다. 와이프가요, 곱창 귀신이에요. 나눔 선물 후기도 올리겠습니다.

항상 응원하고 TBS 정상화 기원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8880님한테 분당 정자동 곱창 맛집 분당 얌곱창에 2인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곱창집에 가면은 최일구 허리케인 라디오 나눔 선물한다고 크게 현수막도 있고 그러니까 그 앞에서 사진 한장 찍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소개해드릴게요. 5228번님입니다. 당첨됐습니다. 이렇게 생생한 방송하는 데가 아무리 봐도 눈을 씻고 봐도 없는데 이 TBS를 왜 없애려고 그래요? 모두 힘내세요. 다 함께 행복한 날올 겁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목이버섯을 갖고 싶습니다. 기회가 오면 남편 생일날 잡채를 해서 온 가족과 함께 먹고 싶습니다. 예. 5228님께 인천에서 착한 농부의 목이버섯 1kg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잡채에 넣어서 드시면 정말 맛있다고요. 나눔 선물 후기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6689번님. 1번 대한민국이 정답이고요. 받고 싶은 선물은 소고기 왕만두고요. 같이 나누고 싶은 분은 오늘 황당 이종황 선생 나오는 날인데 이종황 선생한테 선물하고 싶어요. 37년 90살이신데 아직도 제 발로 걸어 다니고 방송도 할수 있다니 다행이네요. 오늘 방송이 기다려집니다. 네. 오늘 저 황당 이종황 선생도 이제 나오는 날인데요. 예, 벌써부터. 아, 근데 이종황 선생이 오면 정말. 근데 이거 드려도 되나? 이종황 선생한테? 청취자한테 일단 좀 보내드릴게요. 예. 6689번님한테, 자, 왕만두라고 그러셨죠? 고기 맛집, 고깃집 왕건에 수제 소고기 왕만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허리 디스크 쇼를 할 건데, 예. 아, 만두를 근데 또다 주는 건 아니고, 6689님이 나누고 싶다. 반씩 나누고 싶다. 오. 그런 뜻은 아니시죠? 예. 자, 여러분, 나눔 선물 아직 많습니다. 문자 계속 보내주십시오. 50원 유료 문자, 샵 0951입니다. 노래 한곡 듣고 옵니다. 힘든 싱어 가수, 출연했던 가수입니다. 이한경 씨가 부릅니다. 인생 뭐 있냐? 거기서 거기지.

0: 인생 거기서 거기다. 이학용 씨 노래 듣고 왔습니다. 자, 계속해서 당첨자 발표해 드릴 건데 2016님께서 나눔 선물 받고서요. 후기를 올려주셨네 먼저. 일구성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경기도 광주 송정동의 뒷고기 가서 맛있게 잘 먹고 왔습니다. 주인 사장님이 엄청 친절했습니다. 아이고 잘 다녀오셨군요. 먹어봐 뒷고기 사장님한테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8359님도 나눔 선물 후기를 써서 보내셨어요. 최일구 동생 냉장고 당알이 김치떡 항아리 잘 쓰고 있어요. 너무 좋네요. 냄새도 안 나고 김치가 빨리 익지 않고 좋습니다. 당알이 사장님 고맙습니다. 네, 다 같은 청취자분들이에요. 전부 다. 예, 서로 청취자들끼리 주고받고 예, 서로 나누고 좋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있어서 허리케인 라디오가 이렇게 예, 연명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가 콘텐츠 삼아서 이야기할 거리가 생기잖아요. 예? 나눔 선물도 없고 그럼 뭐 가지고 얘기를 합니까, 지금. 아무도 없는데. 초대 손님 부를 수 있는 돈도 없고 예, 작가분들도 없고 그냥 아저씨 3명이 앉아서 저 엔지니어 감독하고 4명이 앉아서 이거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대본도 없어요, 저희. 예. 여러분들 계셔서 정말 운영되는 거예요. 예. 자, 이제 새싹 문자 2991번님 당첨되셨는데요.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처음 문자를 보내는데요. 매일같이 방송을 재미있게 보는데요. 문자는 처음 씁니다. 정답은 1번 대한민국이고요. 선물은 선크림 받고 싶습니다. 아, 처음으로 문자를 보내셨는데 아, 돈가스 PD가 이 새싹 문자 보내신 2991번님을 전화로 연결을 했대요. 자,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아, 여성 청취자시구나. 네.
1: 아우, 너무 반가워요.
0: 아이고, 예, 저도 반갑습니다. 저는 어떤 아저씨의 목소리가 들릴 줄 알았거든요.
1: 네.
0: 아, 근데 아주 목소리 고우신 분이, 청취자분이 받으셔가지고 좋네요.
1: 아우, 너무 꿈만 같아요.
0: 아이, 별 말씀을. 어디예요, 어디?
1: 예, 너 여기 인천이에요.
0: 인천이시고, 네. 네. 그러면 어디 무슨 일하다가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 거예요?
1: 아, 그냥 나이 먹어서 집에 있어요.
0: 아, 전업주부세요? 그러면은?
1: 네.
0: 네, 그러시군요. 예. 저기 허리케인 라디오는 자주는 들으시는데 문자는 처음 보내신다 이런 얘기인데.
1: 네. 보낼 예. 줄 몰라가지고 그냥 제가 연구해가지고 한번 해보자 하고 했는데 너무. 재밌게 듣거든요.
0: 네, 방송을. 그러시구나. 청취자분 혹시 마일리지는 어느 정도 좀 되신지?
1: 7학년 4반이에요.
0: 7학년 4반이에요?
1: 네.
0: 야, 그거 누나네. 누님이시네, 누님, 큰 네. 누님.
1: 한참 누님이죠?
0: 저의 큰형인 53년생인데.
1: 저 53년생인데.
0: 아, 그러니까 저희 큰 형님하고 동갑이시네.
1: 뱀띠. 예.
0: 그렇죠. 저희는 막
1: 어쩌다 이렇게 먹었어요.
0: 그래요? 어떻게 그래요? 저도 이제 66 어쩌다 내가 66 됐지 이제 하는데 어떠십니까? 돌아보니까
1: 허망해요.
0: 어떤 점에서요?
1: 옛날에 시어머니가 70 드셨는데 아우 이렇게 어쩌다 먹었다 그래서 왜 저런 말을 하나 했는데 제가 금방 따라왔거든요.

0: 야.
1: 그래서 너무 허망하고
0: 그래요.
1: 그래요.
0: 저도 이제 그런
1: 근데
0: 생각을 해봐요. 눈몇번 깜짝하다 보니까 벌써
1: 네티즈
0: 예순이
1: 선생님 너무
0: 넘었다.
1: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방송 너무 이렇게 잘 듣, 그냥 우리 귀에 쏙쏙 들어가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좋고,
0: 아야야야.
1: 허리케인 그 황종 그분도 너무 좋고
0: 이종황
1: 가수가.
0: 선생?
1: 네.
0: 이주영 선생은 큰 오빠죠, 누나한테는. 90살이신데.
1: 아,
0: 조금 이따 오실 거예요.
1: 그렇죠. 네.
0: 이따 계속 들어주시고. 예.
1: 아, 최국 선생도 너무 좋고요.
0: 최국 선생은 이제 화요일 날 하는 거고. 오늘은 뭐
1: 네.
0: 그저께 했죠. 다 알고 계시네. 아유, 고맙습니다.
1: 알죠. 벌써 한 3년을 듣고 있는데.
0: 와. 워낙 딴데 듣다가 TBS로 이 시간에 듣게 되신 거예요?
1: 네.
0: 그 전에
1: 근데
0: 뭐
1: 너무
0: 들으셨어요?
1: 제가 또 다른 친구들한테도 이거 들으라고 그러거든요.
0: 아이, 고맙습니다. 그 전에 뭐 들으셨어요?
1: MBC요.
0: 싱글벙글인가?
1: 네.
0: 아니, 싱글벙글은 12시 하는 거고. 요새는 참안 하지, 싱글벙글. 예.
1: 네, 그거 안 하고
0: 알았습니다.
1: 이제.
0: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아이,
1: 네.
0: 큰 누님, 저 평소에 뭐 취미 생활은 뭐 하세요?
1: 하모니카 배워요, 요즘에.
0: 와, 하모니카.
1: 근데 되게 힘들어요.
0: 이거 폐활량도 늘어나고 좋을 것 같은데. 어디서 배우세요?
1: 예, 학원에서요.
0: 학원?
1: 네.
0: 뭐 복지센터 그런 데가 아니고.
1: 아, 학원에 가고 또 복지센터 시간 나면 가고요.
0: 야, 학원에 등록해가지고 하모니카를 배우신다고요?
1: 네.
0: 정말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1: 최혜숙
0: 하다가 하모니카에 정을
1: 선생님도
0: 붙이게
1: 피아노,
0: 됐어요?
1: 어저께 피아노 배우신다고 얘기하시는데 피아노가 힘들다고 그러시는데 좀 이해가 갔거든요.
0: 예, 아, 그러시구나. 하모니카도 어려울 거 아니에요?
1: 엄청 어려워요.
0: 오, 배우신 지는 얼마나 됐어요?
1: 아, 이제 한두달 돼가요,
0: 두어
1: 이제.
0: 달. 네. 그러면 하모니카도 그 도레미 파솔라시 그거부터 할거 아닙니까?
1: 네. 도레미파솔로 시작해가지고,
0: 그러면은
1: 그래.
0: 하모니카도 그맨 처음에 뭐 교본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1: 네, 책다 있어요.
0: 그러니까 뭐 피아노로 치면은 막 한홍이니 뭐 이런 거뭐 그런 게 있어요, 거기도?
1: 네.
0: 어떤 곡을 요즘은 연습을 하십니까?
1: 아, 그건요.
0: 예. 네.
1: 그냥 1학년 뭐 학교 종이 땡땡 산토끼 이런 걸로 시작돼요.
0: 아, 그렇구나.
1: 아직 멀었죠.
0: 그죠. 예, 배움의 길이라는 게.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걸 끝까지 이제 해서 완성하면 더 좋겠지만, 그, 완성하는 데까지 가는 과정 있잖아요?
1: 네.
0: 그 과정이 재밌는 거 아니에요?
1: 재미있고 이제 이렇게 전혀 모를 때는 이거 언제 알아들어야 되나 하다가도 또 지나면 아 이런 거구나 하고 조금 뒤늦게 터득이 되고 힘들어요.
0: 그게 바로 성취감 아닙니까? 아, 내가 해냈다.
1: 네.
0: 그게 저도 피아노 배우면서 제일 뿌듯하더라고요.
1: 네.
0: 근데 저도 피아노를 이렇게 배우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직도 멀었습니다마는 중간중간에 위험했던 위기의 순간이 많았어요. 그만둘까 해버릴까 했던 때.
1: 네, 글쎄요.
0: 누님도 그런 게 있으실 것 같아요.
1: 네.
0: 예를 들면 어떤 때?
1: 아, 좀, 저기, 앞에 사람보다 뒤처질 때는, 이거 그만둬야 되나, 이거 해야 되나, 이런 갈등이 생겨요.
0: 예. 저는요, 피아노 맨 처음에 배울 때, 저는 피아노 초본 역사가 없는 사람인데, 환갑 때부터 이제 그걸 친 거예요. 한 6년 전부터. 근데
1: 아,
0: 저는 맨
1: 그러세요?
0: 처음에 어떤 때 위기가 찾아왔냐면, 맨 처음에는 오른손으로 도레미파솔라시도만 치다가,
1: 네.
0: 레슨 쌤이 저보고, 선생님, 요번에는 왼손 같이 치는 거예요. 그래. 아니, 오른손 치기도 힘든데 어떻게 왼손까지 같이 쳐야 되냐고. 그럴 때 정말 첫 번째 위기가 찾아왔는데 어떻게든 극복을 했어요.
1: 너무 황당하고, 아유,
0: 제가 며칠
1: 하여튼.
0: 전에 재방송으로 나가던데 2년 전에 영상이던데 어떤 TV 채널에서 세상에 이런 일인가? SBS 거? 거기에 어떤 분이 소개가 됐느냐면요. 100살 되신 할아버지가 등장을 했는데, 예? 그분이 그림을 그리시더라고.
1: 어머, 어머.
0: 워낙 젊었을 때그 서양학과를 전공을 하셨대요. 물론 그랬습니다만 100살인 나이이신데도

0: 2년 전에 100살인데도 붓을 잡고 앉아가지고 그걸 그리시더라니까.
1: 아유, 글쎄,
0: 그다음에
1: 거기다 그런.
0: 피아노도 이렇게 뭐 조그맣게 연주도 하고 드럼도 연주하고. 야,
1: 아유,
0: 진짜 제 롤모델을 삼았어요, 그
1: 그런
0: 할아버지.
1: 분들께다 피아노는 저희들은 젊은데도,
0: 그렇죠.
1: 피아노도 막 92살 되신 분 오셔서 하시더라고요.
0: 아, 그러시구나.
1: 그런 분께다 되면 우리는 아직 젊다고는 생각이
0: 그러면.
1: 되는데, 따라갈 수가 없어요.
0: 아, 그러니까 한 번에 일어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1: 네네.
0: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예. 꼭 그거 그 내가 하모니카나 피아노에 피아니스트가 되겠다는 것보다도 거기까지 가는 과정, 한 계단 한 계단
1: 네.
0: 가는 과정이 그게 재미가 아닐까? 예? 저는
1: 그렇죠.
0: 그 생각을 하고 살아요.
1: 네. 아니,
0: 알겠어.
1: 이 살다가 70이 넘어서 이렇게 최일구 선생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게 돼서 너무 만족하고요. 너무 기뻐요.
0: 아이고, 고맙습니다. 누님, 저기 그 일단 여기까지 하고
1: 네.
0: 자, 선크림을 받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죠?
1: 다른 것도 뭐 있나요? 저는 잘 생각이 안 나서.
0: 아, 그냥 뭐 보내드릴게요, 여기. 예, 26가지가 있는데 이거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자,
1: 네.
0: 그러면 일산 마디역의 오킴스 피부과에 선크림, 요거 한여름에 어디 외출하실 때 바르시면 아주 좋다고 합니다. 자외선 차단할 수 있는.
1: 네.
0: 네. 자,
1: 고맙습니다.
0: 바르시고요. 오늘 이렇게 전화 시간 내서 인터뷰 해주셔서 고맙고, 하모니카 잘 부셔가지고 나중에 한번 여기 스튜디오 나와서 같이 연주 좀 해주세요.
1: 네,
0: 고맙습니다, 누님.
1: 알겠습니다.
0: 네,
1: 네,
0: 저기요.
1: 수고하세요.
0: 저기 누님 말이에요.
1: 네.
0: 송가인의 서울의 달. 요게
1: 네.
0: 지금 나가는데, 요게 지금 소리 나오죠?
1: 네.
0: 기막힌 하모니카 연주, 인트로에. 나오죠?
1: 네네.
0: 예, 네, 요게 누가 연주한 거냐면 전재덕 씨라고
1: 네네.
0: 유명한 하모니카 연주자가 하는 거래요.
1: 그래요?
0: 예, 잘
1: 그렇게.
0: 들어보세요.
1: 네,
0: 예.
1: 고맙습니다.
0: 네.

야, 인천에 74살 되는 누님께서 하모니카를 배우고 있다고 그랬더니, 파블로 PD가 그 인트로하고 전반에 하모니카 반주 소리가 나오는 송가인의 서울의 달을 틀어줬네요. 누님, 열심히 하여튼 하모니카 열심히 배우세요. 100살까지는 쭉 하셔야 됩니다. 이 듣고 계시던 청취자 산들따라님께서 문자를 보냈네요. 인천의 큰 누님한테. 애청자님, 하모니카 새로 배우신다니 대단하시네요. 열심히 배워서 훌륭한 하모니카 연주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또 격려 문자까지 보냈습니다. 아이,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당첨자 발표합니다. 4288번님, 정답은 1번이고요. 동백 코다리 식사권 받고 싶습니다. 왜냐? 고생하는 집사람 같이 가서 맛있게 먹고 오겠습니다. 4288번님께 용인 동백 코다리 명가의 점심 특선 세트 2인 식사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6501번님, 정답 1번 대한민국입니다. 장미 태풍 이름처럼 아름답지는 못해도 순한 태풍이면 좋겠네요. 눈 사시교정 완쾌받은 손주에게 선물하게 파주 쌀과 미래 오란다 강정 세트를 받고 싶습니다. 6501번님한테 파주시 한과 쌀과 미래에서 오란다 강정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풍 이름이 좀 이렇게 꽃 이름 또 예쁜 거 이렇게 하면은 좀 피해도 좀덜 되는 뭐 그런 게좀 있으면 좋겠어요. 그죠? 근데 아직까지 뭐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다는 우리 기상청 예보는 없습니다. 오키나와까지는 온다 그런 얘기는 있고요. 9704번님, 안녕하세요. 이중앙 선생 목소리 듣고 싶어서 외출도 안 하고 있어요. 왜냐면요. 신분자로 카드도 없이 즐겁게 살아가는 선배 이종황 선생님을 생각하면 힘이 나거든요. 아, 동병상련이시다 이런 입장이신가 봐요. 자, 이종황 선생님의 인기가의 장난 아닙니다. 3부에 오늘 목요일날 허리 디스크쇼. 자, 여러분들 듣고 싶은 왕년의 올드팝 우리 또 가요. 신청곡 미리 미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나눔 선물도 많이 남아있고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어떤 청취자분께서 소고기 왕만두 이종황 선생님한테 예, 나누고 싶다 그랬는데 그 문자 좀 이따 좀 살려주세요. 예, 파블로 PD. 이따 이종황 선생님 들어오면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예, 소고기 왕만두를 한 청취자께서 나누자고 예, 이런 제안이 왔다 그러면 이따가 이종황 선생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근데 아무래도 이종황 선생님의 특성상 이 만두보다는 무슨 축협, 뭐 새마을금고 계좌, 예? 이런 현찰 후원을 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럼 제가 중간에서 선생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맞긴 합니다만은. 네. 자, 그러면 조금 이따가 이종황 선생 오셨어요? 아, 오셨답니다. 자, 그러면 3부에 뵙고요. 광표의 노래 듣겠습니다. 열정 하나로 제2의 가수 생활하고 있는 광표 씨. 추억의 포장마차. 3부에 뵙겠습니다.

0: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릴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1: 치솟는 기름값에 지갑 열기 무서운 요즘. 오늘도 버스와 지하철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하지만 이용객이 늘어난 만큼 대중교통 내 혼잡도는 높아지고 자칫 방심하는 순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잡한 시간대를 조금만 피해도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사고는 줄고 안전은 커집니다. 무리한 승차는 피하고 손잡이는 꼭 잡고 걷는 중 스마트폰 사용은 멈춰주세요. 작은 실천이 나와 모두의 안전한 하루를 만듭니다. 붐비는 시간은 나누고 안전은 더하세요.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으로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오늘도 무사고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0: 사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1: 엄마, 빨리빨리!
2: 그래, 가자. 잠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확인해야지. 나들이 갔다가 엄마 잃어버리면 제일 먼저 뭘 해야 한다고?
1: 멈추기. 엄마를 잃어버린 자리에 서서 기다린다.
2: 맞아.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엄마가 길을 되짚어서 우리 아들 찾으러 갈 거야. 그럼 두 번째는?
1: 생각하기. 엄마 아빠 이름, 전화번호, 우리 집 주소를 곰곰이 생각해본다.
2: 아휴, 똑똑해. 마지막은?
1: 도와주세요 한다. 아이랑 같이 있는 아줌마에게 경찰서에 데려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3: 길을 잃는 아이들이 많아지는 나들이철. 아이에게는 예방수칙을 미리 알려주고 어른들은 좀 더 꼼꼼히 아이들을 챙겨서 가족의 웃음을 지켜주세요.
4: TBS 교통정보 2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곳곳에 작업과 돌발 상황이 있습니다. 서울시내 내부순환로 성산 쪽으로 가는데 정릉터널 안 3차로에서 고장차를 처리하고 있다는 현장 제보인데요. 기름램프 이전부터 고장차 지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그 밖에 도로들 1시간 전과 비슷한 구간에서 정체되고 있는데 곳곳에 작업하는 곳이 많습니다. 한강 다리 중에 가양대교 북단 부근에서는 양방면 모두 1차로를 막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진출입로 부근이라 차로 변경에 유리하시 하겠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가는 길은 동호대교를 조금 못 간 지점 4차로에서 작업을 하고 있어서 부근 차로 변경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가는데 영동대교 조금 못 간 지점 1차로에서도 역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2도, 습도는 59%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스피커를 씹어먹는 박력과 흥분. 듣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소. 라디오 역사 초유의 황금 같은 사나이. 그의 이름은?
1: 우리 사이에 동성명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0: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2: 절찬리 방송 중.
3: 네. 3부 시작합니다. 이 문자를 먼저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유, 고마운 문자를 보내셨는데 청취자께서 윤나영 기사님 이렇게 아이디에서 보내셨는데 이렇게 써서 보내주셨어요. 야, 역시나 허리케인 라디오가 최고입니다. 어제 연결됐던 트럭 모시는 기타 연주 애청자 그리고 오늘은 우아하게 하모니카 배우는 어머님까지 쓰여진 대본도 없이 남자 셋이서 임기응변으로 이끌어 나간다는 매번 겸손하신데 다른 라디오는요 딴 세상의 연예인 이야기 위주라면 허리케인은 정말 시민의 방송 세상 사는 보통 사람들의 내용으로 이끌어져 나가니까 정말 좋습니다. 그야말로 사람 냄새 나는 허리케인 라디오 흥해라 이렇게 해서 보내셨네요.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격려 덕분에 저희가 예. 꾸역꾸역 가고 있습니다. 좀 잘 돼야 할 텐데 말이죠. 아까 조금 전 어떤 분은 하모니카 배운다고 했더니 어떤 분은 나는 라인 댄스 배우는데 되게 힘들어요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십니다. 자, 다음에 또 연결해보는 걸로 하고요. 자, 6278번님의 신청곡을 듣겠습니다. 이 신청곡 듣고 허리 디스크쇼 하겠습니다. 진영이 부릅니다.

5월의 끝자락. 여름을 재촉하는 비가 지나간 오후, 날은 흐리고 공기는 눅눅하고 이제는 정말 아 여름이 오긴 오는구나 싶은 날씨입니다. 이럴 때 사람 마음도 좀 처지죠. 자, 하지만 이런 날씨에도 늘 한결같은 분이 계십니다. 습도 90%에도 꺾이지 않는 남자, 허리 디스크쇼의 저기압 감성 책임자, 황당무계 이종황 선생입니다.

진공묘유. 모든 것은 비어있으나 그 비어있음 속에서 삶의 모든 의미와 인연이 다시 피어난다는 그 불가의 가르침입니다. 비가 지나간 그 초여름의 오후, 하늘도 흐리고 마음도 조금 좀 축축한 날입니다만 어쩌면

0: 인생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텅 빈 것 같은 하루 속에서도 음악 한 곡이 위로가 되고 사람 한 마리가 그 다시 살아갈 힘이 되는 것.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어있는 그 지갑 속에서도 낭만만큼은 끝내 포기하지 않는 남자. 하지만 개털 인생 황당 디스크자키 이종황입니다.
1: 네, 아유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아주 심오한 불법을 가지고 오프닝 멘트를 진공 묘 뭐 진공 뭐예요? 진공이? 진공 청소기입니까? 뭐예요?
0: 오늘 뭐 너 시작부터 날구지 한번 해볼래 오늘? 어? 자, 뭐 그게 좀 어려운 걸 좀 묻지 말아주시고.
1: 아니 근데 비어 있는데 거기에서 뭐가 새로 피어나는 거예요, 그래?
0: 그게 뭐 막 피어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1: 아, 그렇습니까? 예. 근데 읽으시면서도 뭔 뜻인지는 이해하고 읽으셨어요?
0: 파블로가 사전에 좀 예고를 좀 해줘야 되는데 그냥 바로 주는 바람에 그만해 이제 좀 서로. 어? 그만합시다. 네, 시작부터니까 좀 좋게 갑시다.
1: 저기 아까 2부에서 말이죠. 선생님한테 예. 한 청취자 6689님이 예. 나눔 선물을 저 보내드린다 그랬더니 선생님한테 보내드리겠대요.
0: 아, 저한테 말이죠.
1: 예, 이렇게 문자를 보내서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0: 예.
1: 6689님께서 받고 싶은 선물은 소고기 왕만두고요. 같이 나누고 싶은 분은 오늘 황당 이종황 선생님이에요. 선물하고 싶어요.
0: 어이구.
1: 37년생이신데 90살이신데요. 아직도 걸어다니면서 방송도 할 수 있니 다행입니다. 예. 방송이 기다려집니다. 이렇게 6689님께 왕만두 보내드린다는데 받으면 어떻게 할래요?
0: 아유 그럼 그 왕만두를 받으셔가지고 여기 방송국까지 저를 갖다 주시겠다는 것 같은데 뭐 날도 덥고 그런데 그냥 축협이나 수협으로 주시면 제가 사먹을게요. 예. 사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1: 네, 선생님.
0: 예.
1: 37년생이신데, 67년생 목소리 같아요, 지금.
0: 살짝 좀 기분이 좋아서.
1: 아, 그렇습니까?
0: 좀 흥분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1: 그리고 9704님께서도 인사를 보내주셨네. 예, 출첵 인사. 안녕하세요. 이종원 선생 목소리 듣고 싶어 외출도 안 하고 있습니다. 아, 아까 그분이구나. 왜냐하면 신불자로 카드도 없이 즐겁게 살아가는 선배 선생님 생각하면 힘이 납니다. 예, 동병상련을 느끼신다 이런 것 같아요.
0: 예. 9704님, 제가 많이 그 좀 보시기에 즐거워 보이십니까? 아무튼 뭐 그렇게 보이시면 다행이고 그렇게 많이 썩 즐겁지는 않습니다. 불쌍하면 그 농협이나 뭐 아까 같이
1: 했고요.
0: 그, 네. 예? 자, 만두랑 같이 보내주면
1: 자 일단 여기까지 인사했고요. 첫 곡 좀 먼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0: 자 오늘 그 첫 곡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함께 해주시니까 우리가 좀 함께 이렇게 있으면 괜찮다 그런 기분의 노래를 골라봤습니다.
1: 예, 어떤 곡입니까? 설명을 좀 해주세요.
0: 자 이 곡은 그 1967년에 발표된 미국 팝 역사의 아주 대표적인 해피송입니다. 밝은 멜로디와 화음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그 상상을 아주 유쾌하게 풀어낸 그런 곡입니다. 특히 그 후렴구에서 해피 투게더 이 한마디가 아주 흐린 날씨마저 환하게 바꾸는
1: 유명한 익숙한 노래입니까 이 노래?
0: 그런 힘이 있습니다.
1: 익숙한 노래?
0: 한번 들어보시죠. 더 터틀스의 해피 투게더

0: 야, 이 노래 그래요. Happy Together. 예. 이 노래를 부른 그룹 이름이 거북이들이군요. The Turtles. 예. 왜 그룹 이름을 터틀스라고 지었을까요, 선생님?
1: 제가 뭐 거북이든 청개구리든 뭐 제가 그걸 알 수 있겠습니까? 그분들의 마음이시겠죠.
0: 그게 답입니까?
1: 왜, 그럼 토끼라고 질까? 응?
0: 아, 이 파블로 PD가 프롬프트에 써놨는데 예. 장국영, 그 홍콩 배우 있잖아요, 장국영 씨. 장국영 주연의 중국 영화 왕가이가 감독을 했던 왕가위 감독은 또 중경삼님의 감독으로 유명한데
1: 그렇죠.
0: 장국영 주연 왕가위 감독의 해피투게더 동명의 영화 여기에 그 OST가 나왔던 거라네요. 네. 이런 설명이 좀 추가로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선생님? 노래 한 곡 딱 하고서 그냥 네. 시침이 뚝 되시면 청취자들이 좀 궁금해하시지 않을까요?
1: 네? 그만해 인마. 그만하라고. 들을 노래가 아주 지금 무척 뒤에 많이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네. 자 선생님 다음 곡으로 좀 가볼까요, 그러면?
1: 자, 그 사람은 말입니다. 그 우리 기억나시는 그 밴드 중에 Earth in the Fire라고 있지 않습니까?
0: 아, 있죠.
1: 그 땅,
0: 네,
1: 윈드, 바람, 파이어, 불. 뭐 이게 땅, 바람, 불 이런 어떤 날씨를 저희가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0: 그 날씨요?
1: 어떤 날씨나 어떤
0: 자연 환경이겠죠, 자연.
1: 그냥 시적 허용이라고 생각을 해주십시오.
0: 아, 그래요? 네.
1: 어떤 그런 것들을 자연 환경 이런 것을 우리가 이길 수 없지 않습니까?
0: 네.
1: 그러나 음악으로는 저희가 좀 견딜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분위기를 조금 넓은 풍경으로 가져가 볼까 합니다.
0: 네.
1: 1971년에 발표된 포크락의 아주 명곡입니다. 끝없이 펼쳐지는 그 사막 그리고 이름 없는 말을 타고 떠나는 그 한 남자의 이야기.
0: 네.
1: 그러니까 이름 없는 말과 함께 사막을 지나면서
0: 예.
1: 비로소 그 자유를 느낀다. 오. 그런 메시지가
0: 아, 멋있네요, 선생님.
1: 네,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0: 아, 광활하게 펼쳐진 사막.
1: 그렇죠.
0: 여기 가보셨어요, 미국에?
1: 뭐 가보지는 않았는데 뭐 말씀들은 많이 들었습니다. 네.
0: 오, 그게 뭔 노래예요, 그래서? 그
1: 아메리카의 A Horse with No Name이라는 곡입니다.
0: 오, 아메리카.
1: 네, 아메리카.
0: 그렇군요. 그럼 노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아메리카는 당연히 미국 밴드겠네요, 그죠?
1: 그럼 차이나겠냐 이씨.

0: A horse with no name. 이름 없는 한 마리의 말. 참, 노래 제목도 잘 지었어요, 그죠, 선생님?
1: 마치 그 사막에 흩날리는 먼지가 쫙 뿌리면서 그 말과 함께 가는 그 풍경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0: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왠지?
1: 장고도 떠오르고. 네.
0: 석양의 무법자.
1: 그렇습니다.
0: 삐야, 네. 삐야. 빵빵.
1: 너 오늘 안으로 총 맞겠다.
0: 자, 선생님도 이 클린트 이스트우드처럼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떠나고 싶은 마음 가끔씩 드십니까?
1: 사실 제가 뭐 1937년생이고 나이가 90입니다. 뭐 좀 있으면 자연스레 세상을 끌 텐데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0: 아이, 선생님 무슨 말씀하고 계십니까? 백수를 누리셔야죠. 아직도 모르는데.
1: 야, 90이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백수가 이렇게 빨리 보내려고 그래? 응? 뭐 저주하는 것도 아니고, 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좀 이게 참여 안내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0: 자, 여러분의 즉석 신청곡 받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노래,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샵 0951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자, 여러분들이 그 주시는 사연들, 그것으로 이 방송을 또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와 음악이 만나는 시간, 허리 디스크쇼는 여러분의 그 사연으로 저희 프로그램이 완성돼 갑니다.
0: 맞습니다. 청취자분들

0: 없으면 못합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첫 번째 신청곡입니다. 자, 선생님께서 좀 읽어주실래요? 4412번님?
1: 4412님이 주신 사연입니다. 며칠 전에 그 여자친구에게 이별 통보를 받았습니다. 별일 아닌 척하고 그냥 회사는 다니고 있는데 퇴근길 지하철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이 너무 낯설더군요. 오늘은 그냥 그 슬픈 노래 한 곡을 좀 듣고 싶습니다.
0: 네, 슬픈 노래. 네. 어떤 곡을 신청을 하셨나요?
1: 자, 그 사실 그렇습니다. 이별이라는 거는 그렇습니다. 끝났다는 사실보다 끝나면 또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늘상 하던 그 습관이 사라졌다는 게 그를 만나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응?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더 마음이 아프다.
0: 같이 응이 뭐예요?
1: 뭐 아무튼 그게 더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사연을 읽어보면서 찾아봤더니 예전에 아주 예전에 제가 아주 그 이 가사 낭송도 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1970년인가요? 그때 라디오를 진행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구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가사 낭문도 있는데
0: 네.
1: 멜라니 사프카의 더 Saddest Thing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0: 아, 좋습니다. 그러면 4412님의 사연에 이주왕 선생님께서 화답을 했습니다. 멜라니 사프카의 더 Saddest Thing 듣고 오겠습니다.

0: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별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 바로 그 내 인생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1: 아, 저기 선생님, 제대로 좀 읽으셔야, 막 읽으시는 것 같아요. 거기 아닌 것 같은데.

0: 멜라니 사프카의 The Saddest Thing. 아, 정말 영어로 되어 있어서 가사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노래만 듣고 있어도 벌써 처절하다. 네. 이별의 아픔. 그러지 않았습니까? 슬퍼서 우는 걸 표현하는 거겠죠?
1: 뭐 사실은 뭐 좀 감성적으로 빠져 있다가 우리 최일구 씨 아 그거 들으니까 조금 짜증은 나지만
0: 아 짜증 나셨습니까?
1: 엔딩 가사가 그 And the loudest cry under the sun of 그 세상에서 가장 애통한 것은 네. is to silent goodbye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말없이 작별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없이 작별할 때는 뭐 대부분 채무 문제 아니겠습니까? 뭐 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0: 아 그렇습니까? 네. 돈 문제로 헤어져서 지금 저 이 가수가 그걸 부르고 있는 거예요?
1: 네? 제 생각은 뭐 그런 쪽에 좀 관계가 있으니까 예.
0: 생각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만
1: 그렇습니다.
0: 자 2321님께서 노래 듣고 계시다가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마음이 멋진 여자, 남자 세상에 많습니다.
1: 아 그렇습니까? 아 맞습니다. 2321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이 인트로 앞부분에서 진공 묘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0: 네, 진공. 진공 모유? 진공 모유라고.
1: 젖 먹고 싶니? 이리 가까이 와봐. 뭐, 모유가 아니라 묘유. 진공 묘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사실 비어있지만 그 비어있음 속에서 새로운 인연이 피어난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좀 이 노래를 들려드렸으니까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0: 진공 묘유. 아, 선생님 덕분에 하나 배웠습니다.
1: 뭐 최일구 씨가 뭐 모유 필요하면 저한테 오시기 바랍니다.
0: 저는 진공 청소기 그 얘기하는 거고. 네. 근데 이 노래 듣다 보니까 김광석 씨가 작곡한 너무 아픈 사람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류근 씨는 이제 시를 쓴 건데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다. 이건 도대체 선생님 뭔 뜻입니까?
1: 다음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9820님께서 주셨습니다.
0: 네. 어떤 겁니까?
1: 올해는 제가 그 정년 퇴직을 했습니다.
0: 네.
1: 한동안 참 멍하게 지냈는데 최근에 사회복지관에서 비정규직으로 일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0: 예, 축하드립니다.
1: 자, 월급은 그 많지 않지만 다시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생겼습니다.
0: 그렇죠. 출근을 하셔야 되니까.
1: 새로운 인생 이막. 여러분 모두에게 좀 응원을 받고 싶습니다. 라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0: 아, 이런 사연 참 좋네요. 인생이 정년퇴직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생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자, 인생 2모작, 초모작.
1: 여보세요?
0: 3모작까지 가야
1: 좀
0: 됩니다.
1: 100세 시대라고 하지 말고 좀 넓히 좀 올렸었으면 좋겠습니다.
0: 150세 제가, 됩니다.
1: 그래, 150세대. 제가 좀 가깝습니다.
0: 아, 그렇습니다.
1: 자, 이 다시 걷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노래를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0: 아, 기대가 됩니다. 어떤 곡 준비하셨어요?

0: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 그리고 그 누군가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 그 자체가 인생의 힘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곡입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곡으로 치면은 내일은 해가 뜬다.
1: 네.
0: 멜로디 좀 해주시죠.
1: 저 푸른 추억.
0: 아니. 내일은
1: 해가 그렇지. 뜬다. 그 노래를 들려드릴 거예요?
0: 꼭 그런 내용의 가사들입니다.
1: 뭔데요?
0: 빌 위더스의 린 온미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1: 나한테 기대라. 네. 듣겠습니다.

0: 린 언니, 힘들면 나한테 기대라 뭐 이런 거죠?
1: 그렇죠. 그 힘든 사람에게 어떤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그런 곡입니다.
0: 예. 선생님은 힘드실 때 누구한테 기대세요?
1: 그래도 뭐 죽으나 사나 우리 최일구 군이 가장 귀엽고 이쁘지 않습니까? 아유 녀석 참. 그런 걸 물어봐 우리끼리.
0: 아유 죄송합니다 선생님. 좀 징그럽습니다 선생님. 네. 자, 새싹 문자 처음 보내신 문자 9458님께서 최일구 씨 너무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재미나게 잘 듣고 있고요. 황당 이정원 선생님 100살 넘게 오래 사세요. 아이고, 저는 감사합니다. 남양주 사는 청취자인데요. 앞으로도 계속 잘 듣겠습니다. 수고하세요.
1: 네. 자, 또 제일 반가운 게 새싹 문자 아니겠습니까?
0: 그런데 네. 네. 보통 그렇게 새싹 문자로 오시면 주캡 네. 계좌 몇 번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런 건 안 물어보시네.
1: 조금 사실 좀 섭섭하긴 했습니다. 아무튼 9458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중왕이는 더욱더 겸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0: 메가더 장군은
1: 움직이지 않는다.
0: 네. 어디 있죠?
1: 다만 인천 자유공원에 서 있을 뿐입니다.
0: 다만은 달팽이 할 때 쓰는 거예요.
1: 아, 네. 섞였구나. 네.
0: 또 문자 자주 보내시는 김초봉만님도 문자를 보냈네요. 낭만계의 우두머리 그러나 호주머니는 매우 가벼운 황당 이종왕 선생님 점심은 챙겨 드셨는지 걱정이에요. 어떻게 축격 계좌를 좀 보내드릴까요?
1: 잠깐만 그 저분은 지 거를 보낸다는 겁니까? 내 거를 보내달라는 겁니까? 축격 계좌를 보내드릴까요? 저번에도 저러셨더니 강간부소식인데 그냥 김초봉만님 그러지 마시고 여기 상암동 오시면 손대손으로 한번 가봅시다. 예.
0: 여기 1층 오셔가지고 전화를 주시면 네. 네.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파란파도님께서도 개털 인생 그러시는데 선생님 개털도 말이에요. 일제시대에는 훌륭한 전투복 소재였었어요.
1: 제가 그 일제시대에 태어난 사람인데 아무튼 그 처음 듣는 소리인데 그 뭔 전투복 소재로 썼다고 뭐 지금 제가 개털이니까 뭐 호르무즈 해협이라도 가서 전투를 내보내려고 그러는 겁니까?
0: 일제시대가 아니고 일제강점기라고 그러죠?
1: 네. 일제강점기.
0: 자 이번에는 4636님께서 청취자들이 문자를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사진과 함께 문자를 보내셨는데 일단 문자를 소개해드릴게요. 선생님 허리디스크쇼 선생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제 시골집에 귀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엄마 아빠 제비가 먹이를 물어와서 새끼에게 먹입니다. 시끄러운 경기 소리에도 잠을 자는지 조용해요. 제비가 흥부집에 박씨 물어다 줘서 대박이 나듯이 TBS에도 희망적인 소식을 물어다 드릴 거예요. 오. TBS 응원합니다 하면서 조용남의 제비를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 사진을 보내주셨네. 4636님의 그 집인가 봐요. 야, 경기도 있고 노란 벽돌집으로 된 아주 멋진 집에 사시네. 근데 그 처마 밑에 진짜 저 추녀 밑에 저기 제비집이 있네. 야. 선생님 보이세요?
1: 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아유 그 예전에 그...
0: 아 이게 보이십니까? 저 제비집이 그 멀리 계신데도
1: 제비출이 아닙니까?
0: 아 예. 그 어렸을 때 보면 참 제비집 보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1: 그리고 뭔가 복이 올 것 같고 그런 아주 기분이 좋은 느낌이 들었던 기억이
0: 맞습니다. 예. 저 안에 그 제비집 입구하고 그 위에 천장하고 사이가 매우 낮지 않습니까?
1: 예.
0: 아주 좁은 틈으로 그 어미 새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밥도 먹여주고 또 이제 조금 있으면 저 새끼들이 다 성장하면 이제 집을 떠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1: 그렇습니다.
0: 네. 아이고 좋으시겠습니다. 4636님도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자 그러면 4636님의 신청곡을 듣고 오겠습니다. 조영남 제비.

0: 네. 사진과 함께 제비 집 보여주신 청취자님의 신청곡 조용남의 제비 듣고 왔습니다. 아, 그래서 이 제비에 대해서 우리가 칭찬 일색을 했는데 한 청취자께서 재미삼아 보내신 거겠죠?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네.
1: 아, 뭐라고 보내셨습니까?
0: 제비 새끼요. 네. 집 나갈 때까지 똥 많이 싸요. 그래서 옛날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요, 제비집 밑에다가 받침대를 이렇게 널찍하게 받아놨지 않습니까? 그거 보셨어요, 선생님?
1: 제가 뭐, 최일구군보다는 좀 더 오래 살았으니까 네. 보지 않았겠습니까?
0: 아, 못 보셨군요, 선생님.
1: 맞습니다. 예.
0: 6.25 직후에도 이 제비집이 많지 않았습니까? 산업화가 되면서 논에 농약을 치기 시작하면서요.
1: 원하는 대답이 뭐야? 어? 원하는 대답이 뭐야?
0: 아닙니다. 그래서. 자, 2395님께서 문자를 보내셨네. 최 앵커하고요, 37년생 이종황 형님과의 액션이 개그맨보다 더 웃겨서 멋있어요.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1: 아이고, 2395님 칭찬 감사드립니다. 달팽이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다만 도달할
0: 뿐이었습니다. 예. 지나가는 두꺼비님께서도 문자를 보냈는데 개털 개털 얘기하니까요. 예전에 말은 비싸서 못하고 거슬렁거리며 돌아다니는 동네 개를 잡아타고 광활한 만주벌판을 누비며 독립운동을 하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1: 저기 지나가는 두꺼비님 그냥 지나가세요. 그냥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개를 타고 그 만주를 누빈다.
0: 독립운동을 하셨다는 건데
1: 파블로 PD? 네,
0: 너무 좀
1: 얘 차단해
0: 오버하셨어. 네. 뭐 오토바이를 타고 만주벌판을 누비면서 독립운동을 했다 하면 모르겠는데
1: 개를 타게는 아주 큰 개를 타야 되는데 예.
0: 자 이제

0: 네, 허리 디스크쇼의 명물 코너죠. 황당 선생님만이 할 수 있는 가사 낭송 시간입니다. 선생님, 오늘 어떤 가사 낭송 해주실 거예요?
1: 오늘 좀 제가 이 가사 낭송을 좀 분위기 있게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자꾸 지나가는 두꺼비님이 자꾸 생각이 나서 이걸 잘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은 세월이라는 단어를 음악으로 만든 노래입니다. 프랭크 시나트라의 As Time Goes By라는 곡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0: 제목이 As Time Goes By.
1: 그렇습니다.
0: 제목부터 설명을 좀 해주세요.
1: 제목은 그 시간이 흐르면. 시간이 흐르면.
0: 시간이 흐르면?
1: 시간이 흐르면 이제 곡에 대한 어떤 상세적인 설명들이 나옵니다.
0: 시간이 가는. 시간은 가는데. 이런 거 아니에요?
1: 바쁜데 아무거나 해, 그냥.
0: 예. 해주세요.
1: 준비해드리겠습니다. You must remember this. 당신은 이걸 기억을 해야 합니다. 키스는 그저 키스일 뿐이고 한숨은 그저 한숨일 뿐이라는 것. 기본적인 것들은 그렇게 적용이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
0: 시간이 흐르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1: 그럼 네가 해. 그리고 연인이 놓쳤잖아. 연인이 구해야 할 때.
0: 계속 그냥 들으시죠. 열받지 마시고.
1: 아이, 지나가는 두꺼비 진짜.

0: 네. 선생님의 가수 남성 프랭크 시나트라의 As Time Goes By. 그 선생님 근데 프랭크 시나트라하고 어떻게 되세요?
1: 지금 이분 나이를 묻는 겁니까?
0: 아니 그러니까 저 선생님은 37년생이고
1: 예.
0: 이 나트라 형이 몇 년생인지
1: 나, 예? 그 프랭크 시나트라 말씀하시는 예. 거죠?
0: 그렇죠.
1: 그러니까 그
0: 아 이제 가수 말이에요.
1: 그러니까 잠깐 기다려보세요. 제가 예. 기억을 더듬고 그분이 1915년생으로 기억하고
0: 있어요. 선생님보다도 아유,
1: 한참 형님이시죠.
0: 아이고 뭐 아재뻘이네요.
1: 그러니까 사실 이 노래가 가사는 좀 뭐 제가 좀 번역이 어려워서 이해는 잘 안 되는데.

0: 같은데 이 멜로디나 이 프랑크 이 아, 프랑크 소세지지 그거는
1: 프랭크입니다.
0: 프랭크 형님이 아주 네. 이 목소리 감미로운 목소리가 아주 무척 와닿는 그런, 그런 느낌을 받고 네. 있습니다. 네. 멜로디가 참 좋네요. 네.
1: 프랭크 다음에 그 미국의 히트 가수가 누군지 아세요?
0: 아 첼구 씨는 그거 아십니까 혹시? 네.
1: 엘비스.
0: 아 엘비스입니까?
1: 그렇습니다.
0: 어, 네. 프랭크 시나트라의 엘비스.
1: 프랭크 시나트라가 50년대까지 쫙 팝 시장을 이끌어온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엘비스가 혜성같이 나타난 거죠.
0: 네. 그럼 다음 주부터 네가 진행하겠다. 어 이거. 어.
1: 선생님, 연세에 비해서 이렇게 자주 삐치시는 것 같아요.
0: 네. 아니, 자꾸 진행을 계속 하시죠.
1: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자, 선생님, 이제 시간도 다 돼가지고요.
0: 예.
1: 마무리할 시간 됐는데.
0: 예.
1: 마지막에 또 우리 선생님께서 기대 코너죠. 유망곡, 어떤 곡을 좀 소개해 주실 거예요?
0: 자, 오늘은 사실 아버지들은 되게 막중한 무게감이 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아빠라는 이름으로 말 못할 책임감 속에서도 묵묵히 버티고 계신 모든 아버지들께 네. 보내는 응원가입니다. 푸른 날개, 데디 파이팅.
1: 이 노래 나온 지 꽤 오래됐는데요?
0: 파이팅 하려고 준비해드립니다.
1: 아, 그랬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자, 선생님 살펴가시고요. 수고 많으셨어요.
0: 감사합니다.
1: 네. 자, 저는 내일 또 뵙겠습니다. 누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

0: KBS
1: 자전거 인구 1300만. 자전거가 늘어나는 만큼 자전거와 충돌할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충돌 예방을 위해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는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2: 차량 운전자는 자전거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고요. 우회전할 때는 직진하는 자전거를 잘 살피셔야 합니다. 자전거 도로에 불법 주정차하는 것도 삼가야겠죠?
1: 보행자는 자전거 차선을 이용하면 안 되고요.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에서 보행자는 주위를 잘 살펴 길을 건너야 합니다.
2: 자전거와 충돌을 피하기 위한 기본 수칙. 모두의 안전.

0: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1: TBS 교통정보 3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서울 시내 서대문구 서소문구가 차도 철거 현장에서 상판이 무너지는 사고 처리가 지난 26일부터 계속되면서 서소문로 경찰청 교차로에서 서울 아리스본부 앞 삼거리 구간 양방면은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열차 운행도 중지된 구간이 있으니까요. 열차를 이용하실 분들은 반드시 미리 운행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 세종대로 숭례문 쪽으로 가는 길 동화면세점 앞에서는 하위 두세 개의 차로를 막고 집회 정리를 하고 있고요. 자동차 전용 도로 중에는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가는 길인데요. 영동대교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끼리 부딪힌 사고가 있습니다. 사고 차량들이 그대로 서 있어서 부근 2차 사고 위험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2도, 습도는 64%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홍조띤 얼굴로 화사한 표정을 짓고 5초에 한 번씩 웃음이 터지고 말이 빠르고 또 많아진다는 건요. 분명히 옆에 이런 사람이 있어서겠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 세상에 감출 수 없는 게 재채기랑 사랑이다라는 명언은 언제 들어도 참 맞는 말이다 싶어요. 표정과 웃음, 또 말의 태도가 달라지는 건 물론이고 고개가 떨어질 듯 끄덕끄덕이면서 맞장구를 쳐준다거나 곤란한 대화 주제는 서둘러서 넘어가주는 배려도 이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걸 보면 말이죠. 좋아하는 사람과 있을 때만 볼 수 있는 내 모습. 그게 오늘 하루를 살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4시 서울 마이 소울 조은영입니다. 홍조띤 얼굴로 여러분께 사랑을 가득 담아서 시작해볼게요.

이렇게 턱 하고 끊어져 버리네요. 5월 28일 목요일 생방송 서울 마이 소울 조은영입니다. 현재 4시 4분 58초 막 지나고 있고요. 오늘 첫 곡은 악뮤의 러블리라는 노래로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태도나 표정이 달라진다. 뭐 이런 얘기로 시작을 해봤는데요. 누군가를 어마무시하게 좋아했던 기억, 추억, 다들 있으시겠죠. 그래도 한 번쯤은 누군가를 좀 좋아는 해보잖아요. 그죠? 아직까지도 없다. 뭐 이런 분들 계시려나요? 근데 저희 청취자분들께서는 아무래도 또 이제 연령층이 조금 있는 편이다 보니까 누군가를 너무 좋아했던 그 기억이, 아, 이제는 기억도 안 나. 너무 먼 얘기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는 같아요. 하지만 그런, 정말 좀, 현실로 다가오지 않는 그 시간대도 여러분한테 한 번쯤은 있었으니까 오늘 저희 오프닝 들으시면서 떠올려 보셨길 바라보겠습니다. 근데 저희 이 오프닝은 보통, 대부분은 작가가 써주잖아요. 근데 저희 방송이 워낙 또 특별하다 보니까 TBS의 대표님이 써줍니다. 대표 방송이에요, 저희가. 근데 이걸 보다 보니까, 아, 우리 대표님이 요즘에 사랑에 빠지신 게 아닐까. 어쩜 이렇게 또 좋아하는 얘기, 사랑하는 얘기를 이렇게 또잘푹 빠진 사람처럼 이렇게 써주셨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갑자기 들으시다가, 이거 아닌데, 이렇게 얘기가 빠져선 안 되는데 하면서 벌떡 놀라가지고 올라오실 것 같기는 한데요. 근데 확실히, 사랑에 빠지면 뭔가 이렇게 배시시 웃음이 많아지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확실히 표정도 좋아집니다. 밝아지고. 그 에너지 자체가 조금 달라지니까 사람들이 뭐 사랑에 빠졌다, 누군가가 좋아졌다 하면 바로 알아보잖아요. 너 얼굴색 요즘 왜 이렇게 좋아? 예뻐졌네? 멋져졌네? 하는 얘기들이 같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누가 좋아지면요. 굉장히 시간이 빨리 가요. 벌써 이렇게 벌써 끝났다고? 뭐 벌써 우리가 헤어질 시간이라고? 하면서. 별 얘기를 안 했는데도 막 자정이 다 돼가고 있고, 그리고 뭘 줘도 좀 아깝지가 않고, 내가 먹을 거 아껴서라도 막 사주고 싶고, 필요한 거를 조금 더 챙겨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즐겁고, 시간 정말 잘 갑니다. 그냥 이것저것 정말 별일 아닌 얘기를 하는데도 잘 가요. 그쵸? 우리 서울 마이 소울 조은영입니다.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어머! 벌써 한 시간 이렇게 순삭했어? 하실 텐데요. 그거는 바로 저랑,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이랑, 또 저희 스태프들이랑, 또 사랑에 빠져서 그렇게 되는 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께. 주입식 교육, 네, 들어가고 있어요. 일상이 조금 피곤하고, 피로하고, 막, 서둘러 집만 찾던 분들도, 이렇게 또 사랑에 빠지면 돌아서는 길이 아쉽고, 하루 종일 생각나고, 판단력도 흐려지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때 그 마음들 한번 기억해 보시면서 오늘 한 시간 함께 해주시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한 얘기들, 제가 엄청 뭐 좋아하면 이래요, 뭐 사랑에 빠지면 이래요 쭉 얘기를 했는데, 이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저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사랑에 빠진 마음으로, 좋아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열심히 웃고, 또 재잘재잘 거려볼 테니까요. 오늘 한 시간 함께 해주시고요. 한 시간 진짜 순삭할 거예요. 금방 쑥 지나가니까 놀라지 마시고, 와, 이게 다 사랑에 빠져가는 중이구나 하면서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누군가가 좋아지면 어떻게 변했는지, 그런 얘기도 지금 같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얘기 나누다 보면 그런 행복 바이러스가 여기저기 또 전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사랑 얘기, 그리고 지금 뭐 하면서 듣고 계신지, 어디에서 함께하고 계신지, 그냥저냥 이런 일상적인 얘기들도 함께 나눠주십시오. 보내실 곳샵 0951, 아래 자막으로도 나가고 있죠.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이 되는 문자 이용료 들고요. 오늘 너튜브,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합니다. 너튜브나 앱으로 무료로 소통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보이는 라디오만 하면 조금 섭섭할까봐 저희 텔레비전으로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TBS 시민의 방송 너튜브 검색해서 들어오셔도 좋고, 아니면 244번, 214번, 245번, 그리고 또 경기도권에 있는 케이블 TV들은 번호가 200번대 안쪽으로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집에서 TBS 검색하셔가지고 채널 잡으시면 제 얼굴, 안 그래도 큰 얼굴 더 크게 보실 수 있고요.
그래,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실 때는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떤 생각하면서 듣고 계신지 같이 할 수 있어서 그것도 또 좋은 것 같아요. 지금 김영민님, 윤세훈님, 대마블님 인사해 주셨고, 옥수수 패밀리님께서도 와,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한 시간 함께 쭉 같이 해주시길 바라보겠습니다. 자, 오늘 2부. 어떤 분들을 모셨을까 궁금해하실까봐 미리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어떤 이제 외국인 분들이 보통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남산타워 어떻게 가요? 뭐 이런 말씀 물어볼 수 밖에 왜 웃으시죠? 남산타워 어떻게 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요즘에 또 이제 전통시장에 핫하다 보니까 광장시장 뭐 먹어야 해? 요즘 중국인들 이렇게 안 하죠. 광장시장 뭐 먹어야 해? 뭐야 영어로 해라고 하셨는데 영어로 못해서 한국말로 하는 거잖아요. 에이 진짜. 그래서 이렇게 외국인들이 질문을 딱 했을 때 서울의 모든 질문을 실시간으로 답변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동형 정말 걸어 다니고 움직이는 이동형 관광 Q&A 센터입니다. 걸어다니는 서울 사용설명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분들 한번 모셔봤어요. 흔히 우리가 도심 곳곳에 진짜 홍대, 뭐 광화문, 아니 북촌, 서촌 굉장히 사람들 많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 보면 빨간색으로 옷을 입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겨울에는 좀 패딩도 빨갛게 입고 계셔가지고 이거 뭔가 주의해야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구세군 돈눈 넣어야 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런 것도 상상되기도 하고, 밖에서 절레절레 아니라고, 맞아요? 뭐, 다양하게 이분들이 뭐 하시는 분들일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직접 한번 스튜디오로 모셔봤습니다. 자, 움직이는 관광 안내소로 통하는 분들인데 그 중에서도 명동에서 계시는 명동 안내 팀장, 북촌 안내 팀장 이렇게 두 분 모셔볼게요. 오늘 좀 이따 한번 만나볼 거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지난주에는 저희가 세 분한테 달고나 키트 보내드렸습니다. 저희 서울 마이소울은 서울 굿즈와 같이 가는 방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셨을 때 그냥 읽어만 준다고 행복해져 이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다 뭔가 이렇게 주고받는 거, 뭔가 이렇게 가야지 기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선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어떤 것들을 드릴까? 문자 참여해 주시면 돼요. 문자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선물 드릴 건데, 자, ASMR 박스 깠어요. 네. 가끔 이런 걸 하다가 현타가 오긴 하는데 아무튼 짜잔 너무 예쁘죠. 요즘에 자꾸 서울 굿즈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게 계속 반복되는 것 같기는 한데요. 물품이 몇 개 없습니다. 오늘 문자 주신 분들께 아트 콜라보 10인치 접시 보내드릴 거예요.

제 얼굴보다 훨씬 큰 예쁜 접시고요. 요게 지금 경복궁인가요? 네, 아무튼 궁궐 같은 모양의 네, 위에 하늘색 그리고 아래에 분홍색 이렇게 돼 있어서 과일 담으면 정말 예쁠. 사과 같은 거 탁탁탁탁 예쁘게 썰어가지고 여기다 접시 담아가지고 내오잖아요. 그러면 바로 이 말 나옵니다. 세대 어디서 이렇게 또 과일 예쁘게 깎는 거 배웠어? 라고 하면 접시 탓이에요. 접시 덕분이에요. 이런 거 해주시면 돼요. 고고 하기 딱 좋은 아트 콜라보 10인치 접시 오늘 문자 주신 분들한테 보내드릴 겁니다. 제가 오늘 하늘색 옷을 입고 와서 그런지 굉장히 제 옷 에다가 가면처럼 이렇게 덧댔을 때 너무 어울릴 것 같아요. 얼굴 안 보여드리고 이렇게 방송할까요? 네, 그러라고. 아, 근데 아, 못난 얼굴은 보여줘도 마이크 소리가 이상해지는 건 참을 수 없으니까 접시로 마이크 가리지 마세요. 라고 굉장히 저번 MBTI T인가? 굉장히 이성적으로 굉장히 논리적으로 얘기하시는데 마이크 가려줘도 제 목소리가 워낙 또 은쟁반에 옷구슬 굴러가는 소리기 때문에 잘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라고 남겨주셨어요. 점점 멀어져 간다. 우리 사이는 점점 멀어지고, 하지만 저는 청취자분들이랑은 가까워지겠습니다. 소통해주시면요. 바로바로 읽어드리면서 우리 조금 더 친해져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화성시 버스 운전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5월에 장미꽃이 굉장히 예쁘게 폈어요. 하시면서 2849번님 인사해주셨는데요. 너무 감동인데요. 자, 5월은 정말 장미도 예쁘게 피고 아카시아 향기가 이렇게 바람 타고 들어올 때 저는 그 버스의 문 살짝 열려있을 때 창문 그때 이제 길 지나가면 아카시아 향 쏙 들어올 때 그때 굉장히 그 소소한 일상의 행복이 느껴지더라고요. 오늘 우리 2849번님 운전하실 때 아카시아 향기가 착 감도는 그런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노을도 이렇게 살짝 질 텐데 그때 운전할 때 또 그 맛이 있잖아요. TBS 서울 마이소울 조은영입니다. 들으시면서 그런 낭만과 일상의 소소한 행복들도 같이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고 세호님께서는 지금 창원에 계시는데 28도로 정말 더워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서울 지금 몇 도일까 봤더니 현재 기온이 종로구 기준으로 해서 26.1도고요. 체감온도가 27도로 조금 더 높습니다. 아니 아직 5월 28일밖에 안 됐는데 완전 더운 한여름 날씨까지는 아니지만 27도면 진짜 반팔만 입어도 끄떡없는 날씨잖아요. 이렇게 덥고 또 어제 비 와가지고 아직까지도 좀 습한 기운이 남아있는 요런 시간대 습도 65%나 되네요. 이럴 때도 불쾌지수 올라갈 수 있어요. 좀 기분 좋은 얘기들, 좋은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어요. 딱 좋은 시간이잖아요. 그게 바로 저희 방송이다. 끝까지 함께 하셔라. 어제보다 2도 높은 더운 날입니다. 더운 날씨 여러분의 그 더위도 다 날려버릴 수 있게 오늘 준비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 자, 아트콜라보 10인치 접시 받고 싶으신 분들 샵 0951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매주 목요일 4시마다 만날 수 있는 서울마이소울 조은영입니다는요. TBS와 서울관광재단이 공동으로 제작합니다. 서울 곳곳의 여행 소식부터 국내외 관광산업 트렌드까지 이번 주도 놓치기 아까운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한 주간의 관광계 이슈를 쏙쏙 정리해보는 이번 주 관광 뉴스. 서울시가 2026 서울색 모닝 옐로우를 활용한 민간 협업 제품 13종을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닝 옐로우는 매일 아침 시민들이 맞이하는 아침 해의 노란 빛으로 무탈하고 맑은 하루의 활력을 담았는데요. 이번 협업은 총 11개 기업이 참여했고 색채 표준화부터 리빙, 패션, 잡화, 문구까지 다양한 분야로 확대됐습니다. 이미지와 소리로 표현된 컬러 사운드 영상, 재활용 플라스틱 소재의 소반, 핸드타월과 페이스타월 세트부터 가방, 모자, 지갑 등 일상 아이템까지 선보였습니다. 출시된 협업 제품은 DDP 디자인 스토어와 각 브랜드 자사몰에서 순차적으로 만나볼 수 있으며 서울시는 향후 뷰티 분야와의 협업도 전개할 예정입니다.

최근 결혼사진 촬영을 위해 한국을 찾는 외국인 예비 부부가 늘고 있습니다. 드라마 등 K-콘텐츠를 즐기는 외국인들이 한국식 웨딩사진 촬영 문화에 친숙해진 결과라는데요. 결혼 촬영 업체 관계자는 고객의 국적도 일본과 중국에서 캄보디아와 몽골 등 다양해지는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관광공사에 들어온 결혼 관련 통역 문의 건수도 2022년 19건에서 지난해 31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스듬해 인프라 발전에 K-콘텐츠 인기가 더해져 결혼 관광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결혼 관련 외국인 관광객이 늘면 미용과 쇼핑 등 관련 분야 매출 증가 등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글로벌 아이돌 그룹 엔팀의 멤버 하루아와 서울관광재단이 함께한 웹 예능 내 서울 친구가 누적 조회수 235만 회를 돌파했습니다. 내 서울 친구는 홀로 서울을 찾은 외국인 여행자가 서울 시민들과 친구가 되는 과정을 담은 로컬 밀착형 콘텐츠인데요. 4월 17일부터 5월 5일까지 19편의 영상이 서울 관광 공식 홍보 채널 비지서울의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일본인인 하루아는 영상 속에서 노량진, 동대문 등 서울 곳곳에서 동네 태권도장의 어린이들, 수산시장의 상인들을 만나며 인간적인 일상을 보냅니다. 이번 콘텐츠의 좋아요와 댓글은 5만 7천 회를 기록하며 지난해 제작된 전체 영상의 연간 실적인 4만 5천 회를 125% 이상 초과 달성했습니다. 아니, 결혼 사진 촬영을 위해서 한국을 찾는다고요? 요즘에 결혼식 신랑 입장할 때 이 노래를 굉장히 많이 활용하더라고요. 도경수,

0: 서울의 길 위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흐릅니다. 여행과 관광 사이에서 만난 사람들의 진짜 목소리를 전하는 시간, 도시의 감성을 찾아가는 인터뷰, 소울풀 서울 인터뷰. 사람들이 모여있는 서울 곳곳에서 빨간 사람들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빨간 휴지 줄까? 파란 휴지. 자, 외국인이 excuse me 하잖아요. 그러면 빨간 옷의 이분들이 그들의 여행 길라잡이가 됩니다. 지도보다 빠르고 검색보다 따뜻한 사람들. 오늘 29번째 소울풀 게스트는요. 서울의 골목과 매력을 입으로 번역을 한다고 합니다. 와, 진짜? 움직이는 관광 안내소 홍승한 명동 안내팀장, 박민진 북촌 안내팀장 두 분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2: 명동 근처에서 저를 보신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0: 저요.
2: 저 정말 네. 보셨어요?
0: 아, 네.
2: 명동 움직이는 관광 안내소 팀장 홍승환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네,
3: 안녕하세요. 저는 북촌 한옥마을에서 서울 시민들과 관광객분들에게 관광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는 북촌 움직이는 안내소 팀장 박민진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일단은 오늘 평소에 일할 때 입고 있는 그 복장을 착용을 하고 와주셨어요. 그래서 보이는 라디오 진짜 꼭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TBS 시민의 방송이라고 너튜브 창에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이분들이 대체 어떤 차림을 하고 나왔길래 이렇게 지금 호들갑을 떨면서 소개를 하고 있을까. 네, 대조되게 보이려고 제가 아주 푸른 옷을 입고 왔고요. 그리고 또 빨간 옷으로 빨간 휴지 줄까 파란 휴지 줄까를 연상케 하는 빨간 옷으로 오늘 마치 사람의 심장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서울의 심장 역할을 하고 있는 두 분을 모셔봤습니다. 사실 제가 사람 굉장히 많이 있는 데서 이분들을 보면서 아니 대체 뭐 하시는 분들일까 늘 궁금했었어요.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2: 저희는 걸어다니는 관광 안내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0: 네.
2: 정식 명칭은 움직이는 관광 안내소고요. 내외국인 관광객분들에게 실내 현장에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0: 아, 그런 멋진 일을 하고 계시는군요. 아, 근데 이게 일단은 근데 빨갛게 옷을 입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접근하기가 오히려 쉬울까요? 아니면 어려울까요?
3: 눈에 엄청 띄기 때문에 네. 약간 궁금해서 근처까지 와서 힐끗힐끗 보시는 분도 계시긴 합니다.
0: 일단 외국인분들이 질문을 많이 해주실 것 같아요. 외국인들 반응은 어때요?
3: 일단 처음에 오시면은 일단 첫 번째 반응은 너무 신기해하십니다. 일단 와우. 무슨 애들이, 뭐 하는 애들이지? 이렇게 다가오셨다가 네. 서울 시내 한가운데서 이제 모국어로 인사가 들리니까 엄청 반가워하시고 전 세계에 이런 서비스가 없다 보니까 되게 신기해하시는 반응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 곤란하던 차에 다가와서 뭐 도와줄까 이렇게 해주니까 되게 기뻐하시고
0: 네.
3: 그래서 중국인 관광객분께서 저희한테 너네는 진짜 나를 도와준 빨간 옷을 입은 천사구나
0: 아.
3: 하셔가지고 저희한테 네. 레드 엔젤이라고 별칭도 붙여주셨어요.
0: 엔젤. 오늘 천사와 함께하는 이 시간 또 많은 청취자분들의 궁금증이 좀 해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길에서 앞으로는 이제 우리 팀장님들처럼 안내해 주시는 분들 보면 먼저 가서 또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인사해 주시는 분들도 생기실 것 같아요.
3: 계십니다.
0: 네, 소통창 계속해서 한번 열어둘 테니까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점 아니면 움직이는 관광 안내소에 물어보고 싶은 거 있다. 좀 이런 분들이 있으시면 편하게 의견 주시면 됩니다. 실시간으로 하고 싶은 말 어디로 문자하면 될까요?
2: 샵 0951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이 드는 문자로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TBS 앱으로 소통하는 건 무료입니다.
0: 네.
2: 네,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0: 네, 너튜브로도 만나실 수 있죠.
3: 네, 너튜브 창에 TBS 시민의 방송 검색해서 들어오시면은 스튜디오 현장이랑 저희랑 대화 나누는 모습이 다 실제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0: 네.
3: TV로도 생방송으로 되고 있는데 아래 자막 보이시죠? 네, 244번, 214번, 245번 채널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0: 네. 근데 궁금한 게 방금 중국인 관광객분들도 와서 이렇게 말을 건넨다고 하셨잖아요.
3: 네.
0: 그럼 두 팀장님들께서는 좀 특화된 언어가 있으실까요?
3: 일단 기본적으로는 안내사분들이 자기의 기본 언어, 그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하나씩은 이제 자기의 네, 언어, 담당 언어로 갖고 입사를 하셔야 되고요.
0: 네.
3: 네, 저희는 이제 오늘 또 공교롭게도 일본어가 두 명인데.
0: 네. 정말요? 어머. 그럼 혹시 일본어로도 문자 참여 안내가 가능할까요?
3: 가능합니다.
0: 도전!
3: 네. 도전!
0: 해보십시오. 네. 갑자기 이렇게 네. 뭔가 도전 이런 게 뭐 음악이 깔려야 될까요? 자,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3: 일본어로요?
0: 네, 일본어로.
3: 문자 참여?
0: 네.
3: 아, 이걸 읽으면 되는 건가요?
0: 그렇죠.
3: 일본인이 듣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네. 거죠. 아, 미나상, 일본인의 方 聞いていらっしゃると思いましたが, 메시지を送ってくださると, ありがたいと思います. TBS アプリでは無料で、できます。
0: あ、はい。알아들었고자보면지금일본에서도 TBS 가똑같이있잖아요방송사가네일본 TBS 아니고대한민국한국서울에있는 TBS 와여러분은함께하고계십니다자그럼본격적으로얘기를나눠보려고일단분위기를좀풀어보고자이렇게말씀을드렸는데오히려더분위기가경직된것같고좋네요
3: 깜짝놀랐네요
0: 네움직이는관광안내서이제한사람한사람이관광안내서비스를해주신다이런얘기같은데요어떤서비스고또일반관광안내소랑은차별점이뭔지도설명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
2: 일반적인관광안내소처럼그관광객분들한테새롭고유용한정보를전달하는그모토자체는같습니다그런데이제여행을하다보면뜻하지않은상황에놓일때도있고또당황스럽고곤란한상황도생길수가있잖아요
0: 네
2: 근데그럴때면고정식관광안내소를찾는것조차사실조금어려운일이되거든요그래서저희는안에서부터밖으로라는발상의전환으로직접관광객을찾아가는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
0: 네
2: 그관광현장에서각각의안내사한명한명이마치하나의안내소가되어서근무를하고있기때문에관광객분들이보다가까운거리에서안내서비스를받으실수있다는장점이있습니다
0: 그러면어딜가면우리팀장님들처럼움직이는관광안내소분들을만나보실수있으실까요굉장히서울이넓다보니까여기다계실수는없잖아요
3: 그렇죠지금네현재명동남대문시장광장시장홍대북촌신촌서촌시청고속터미널이렇게총8군데에서 네. 움직이는안내소를운영하고있는데요딱이름만지역명만들어도아진짜사람많은데라는생각드시지않
0: 나요가장복잡한곳
3: 네그유동인구가가장많은곳이기도한데요사람들이이제많이모일수록길도더약간복잡하고어렵게느껴질수도있고크고작은해프닝이나트러블이생길수있는데이제그런분들에게좀더신속하고신속한정그도움을드리고자서울의주요랜드마크나관광그관광객밀집지역에서근무를 네. 하고있습니다
0: 지금한창말씀을지금전해주고계시는데3067번님께서굉장히재밌는문자를주셔가지고짚고넘어가보겠습니다요즘에선거운동하시는분들이많아서그런분들로오해도많이받으실수있겠다혹시비슷한경우가있었나요
3: 정말매번선거철마다
0: 네.
3: 조금곤욕이긴한데
0: 네.
3: 정말많은오해를하십니다
0: 지도앱을봐도길헤맬때많은데이럴때길에서우리관광안내해주시는분들을만나면너무행운이겠어요라고전해주셨고요또0205번님께서는저요명동에서요빨간옷입으신안내사분께안내받은적있었습니다정말친절하게설명을해주셔서인상이깊었어요낯선여행지에서는작은안내하나도큰도움이되는데따뜻하게응대해주셔서저그때서울여행이더좋은기억으로남았습니다라고와문자주신분도계십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자부심을갖고일하셔도좋을것같아요
3: 네
0: 반응이없네요 자그러면계속해서이야기한번나눠보도록하겠습니다사실어떻게보면관광최전선에있기때문에외국인분들한테는좀서울을맞는한국을맞는그첫번째관문이될것같기도해요그래서관광객들이가장많이물어보는질문은뭐고좀요청사항은어떤걸까이것도좀궁금했거든요
2: 근데사실이부분은그
0: 네.
2: 안내사들이어디에서근무하고있는지에따라서굉장히다를것같아요예전에제가근무했던장소가남대문시장이었는데
0: 네.
2: 그남대문시장같은경우는시장에서유명한갈치조림이나야채호떡그리고칼국수보리밥냉면과같은음식문의가조금많았고요그다음에한국적인기념품에대한문의도굉장히많았습니다
0: 네.
2: 근데지금근무하고있는명동같은경우는궁궐전통시장그리고한옥마을같은관광정보뿐만아니라쇼핑이나음식그리고호텔교통수단과같은문의도굉장히많이주고계십니다
0: 그럴것같습니다그리고또최근에외국인관광객들이또많이들어오고있잖아요오늘도보니까제가오늘광화문광장쪽에있었거든요정말반정도가외국인분들이시고또우리세종대왕님앞에서 사진을엄청열심히찍고계시고아무튼이렇게서울에외국인들이점점많아지고있는데여행스타일이라든지관심사가그래도좀달라진점이있을것같아요어떻게보세요
2: 제가 안내사로 일한 게 10년째인데 그 예전보다 확실히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생성형 AI를 가지고 이제 정리되거나 추천된 관광정보 문의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고
1: 네.
2: 그다음에 SNS 등에서 소개된 곳을 찾아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SNS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 연예인이 갔던 장소에 가거나 아니면은 연예인이 구매한 물품을 본인도 구매를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연예인이 먹었던 음식을 먹어보고 싶어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 SNS라는 매체가 사실 개인 관광객에게 크게 이제 영향을 주게 되면서부터 문의가 정말 다양하고 디테일해졌다는 점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1: 네.
2: 한 4년, 5년 전부터는 확실히 K-뷰티 그리고 K-팝 이런 관광산업의 주력이 된 게 체감이 되고 있습니다.
1: 체감하실 정도면 굉장히 질문을 평소에 많이 받으셨다는 얘기 같아요.
2: 네.
1: 그리고 이번에 또 3월달 같은 경우에는 BTS 컴백 공연 때도 활약을 해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공연장 근처에서 움직이는 안내소, 이 안내사 전원이 안내 업무를 진행을 하셨잖아요.
2: 네.
1: 공연이나 이런 대형 K컬처 행사 기간에는 좀 평소랑 비교했을 때 우리 관광객들의 움직임이라든지 문의 내용이 정말 확연 좀 다를 것 같기는 한데 그때 뭐 재미난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셨을까요?
3: 네, 진짜 어마어마한 그 지원 근무였던 것 같아요.
1: 네.
3: 너무 제가 이 지원 근무를 진짜 여러 번 서울시에서 하는 이벤트를 많이 나가봤는데 가장 큰 규모였고 정말 이색적인 근무였던 게
1: 네.
3: 대규모 공연 현장에서는 이제 진행된 특별 지원 근무였던 것만큼 이례적으로 이제 움직이는 안내소 안내사 전원이 이제 참여를 한 거는 처음이었고요. 공연장 중심으로 안내 인력을 분산시켜서 이렇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두 군데로 나눠서 그 근무를 했는데 한 팀은 광화문 광장 위주 무대가 있는
1: 네.
3: 한 팀은 시청역이랑 티켓 부스 주변 쪽에서 이제 근무를 했었는데요. 예매를 해주신 분들은 본인 확인하는 장소라던가 뭐 티켓 부스 그리고 좌석 뭐 확인 이런 거가 많았고요. 공연을 보시기 위해서 이제 몇만 명이 이제 막 움직이다 보니까 운집하다 보니까 관광객들이나 시민분들의 안전에도 되게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자주 문의가 있을 것 같은 뭐 차량 통제 구간이나 뭐 화장실, 물품 보관함, 편의점 이런 것들은 저희가 미리 며칠 전부터
1: 네.
3: 지도로 막 찾아가지고 예습을 해서 갔었습니다.
1: 오.
3: 저는 당일 날 응급처치, 응급치료 부스에서 통역 지원으로 근무를 했었는데요.
1: 네.
3: 실제로 일본인 관광객분이 공연 직전에 발을 너무 심하게 접지르셔가지고
1: 네.
3: 다치셔가지고 안내사랑 같이 이제 구급차 타고 병원 가셔가지고 진료 네 받고 네 무사히 호텔까지 모셔다 드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1: 아니, 말도 잘 안 통하는 데서 뭔가 다쳤을 때 얼마나 난감하고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을 텐데 또 나서가지고 도움을 주셨다는 거잖아요.
3: 네.
1: 중간에 이렇게 또 통역해주는 분들을 보면서 서울에 대한 이미지도 굉장히 좋아졌을 것 같아요.
3: 네.
1: 네. 움직이는 관광 안내소는 이런 거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단순히 관광 정보만 주는 게 아니고 서울의 환대를 가장 가까이에서 전달하는 역할까지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서울의 첫인상을 좀 친절한 도시였다고 기억되게 하려고 특히 신경 쓰시는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실제 현장에서 그런 반응을 경험하시기도 했나요?
2: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다면은 이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있다면은 관광객의 입장에서
1: 네.
2: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모습 같은데요. 그래야 관광객의 의견을 경청을 할 수가 있고 또 관광객의 감정에 공감을 할 수가 있고 빠르고 정확한 니즈 파악이 가능하거든요. 그 외에도 나의 말이나 행동, 표정, 그리고 내 서비스가 서울의 이미지로 직결된다는 생각으로 근무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1: 네.
2: 그만큼 책임감이나 사명감 없이는 사실 하기 조금 어려운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런 진심이 잘 전해져서 안내를 받으신 후에 정말 많은 분들이 사진 요청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다시 오셔서 감사 인사를 전해주실 때도 있는데 그럴 때는 정말 큰 보람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또 더 친절한 안내를 해드려야겠다라고 다짐을 하기도 합니다.
1: 저희도 보통 이제 외국에 가보면 거기 이제 뭐 수문장처럼 계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안내해 주시는 분들과 기념으로 또 사진을 찍어 가려고 하잖아요.
3: 네.
1: 그런 경험 비추어 보면 우리 또 안내사 선생님들 계실 때 사진 같이 찍자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2: 네, 정말 많이 네. 계십니다.
1: 그러면 난 오늘 조금 오늘 좀 화장이 잘 먹었는데 이렇게
3: 그래서 아침부터 화장을 해야 돼요.
1: 그래도 다른 사람의 기억에 민낯으로 남고 싶진 않으니까.
3: 네, 마침 내가 선크림만 바르고 나왔는데 아침 첫 타임부터 막 찍적 하시면은 좀 약간 후회스러워요. 화장 안 했는데.
1: 그래서 오늘도 또 예쁘게 화장을 하고 오셨는데요. 지금 1532번님께서 주말에 아이들과 인사동을 가기로 했어요. 혹시 인사동에 맛집이나 가볼 만한 곳 있으시면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우리 팀장님들이 생각하시는 또 인사동, 어떻게 나만이 갖고 있는 숨은 어디 가볼 만한 곳 있을까요?
3: 인사동이 네. 사실 궁궐 주변에 있어가지고 궁궐이랑 북촌 한옥마을이랑 거의 붙어있다고 생각해 주셔도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궁궐이랑 한옥마을이랑 약간 코스로 해서 가셔도 되고 지금 인사동 맞은편에 있는 열린 송영광장에 네. 꽃이 정말 예쁘게 피었어요. 저희가 며칠 전에 네. 확인을 했는데 진짜 너무너무 예뻐서 거기는 꼭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1: 우리 홍팀장님께서는?
2: 인사동이 사실 연계 관광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지역이거든요.
1: 네.
2: 그 바로 옆에 익선동 한옥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익선동 한옥마을이 한옥이 한 100여 채 정도 되는데 이제 상업적으로 많이 변해 있어서 한옥 인테리어를 한 음식점이라던가 볼거리가 굉장히 많은 곳이기 때문에 도보로도 충분히 이용 가능하셔서 그쪽으로 한번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1: 저는 인사동 하면 일단은 굉장히 한옥으로 된 카페들이 많잖아요.
3: 네.
1: 그래서 이 인사동에 갔을 때는 한옥 카페에 가서 팥빙수를 드셔보셔라.
3: 오, 그것도 좋죠.
1: 네, 그걸 좀 추천드리고 제가 그냥 좀 좋아하는 곳은 그 지대땡이라고 된 곳을 굉장히 좋아해요. 네, 있어요. 저만 아는 곳 있어요. 지대땡.
3: 네,
1: 두 분 지금 메모하고 계세요. 자, 그리고 1412번님. 어떻게 1532번님은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1412번님께서는요. 아까 우리가 일본어로 문자 안내를 했잖아요. 정말 네. 일본 분께서
3: 어머나.
1: 문자로 답을 주셨어요. 근데 이걸 저보고 읽으라고 우리 PD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아, 참. 근데 여기 근데 또 달아주셨어요. 제가 대충 한번 읽어볼게요. 네. 이거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츠이노이 오소도테 고쿠데스 고레카라모 켄코니 오 츠케나가라 갓바떼 쿠쿠다사이
3: 맞나? 여름에 더운데 고생 많으시다. 네. 앞으로 힘내서 열심히 하시길 바란다. 라고 해주신 것 같아요.
1: 보세요. 지금 박수치고 난리 났어요. 맞아요. 맞아요. 번역 내용까지 적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응원 문자 함께 왔습니다. 근데 이게 맞나요? 이런 느낌으로 말하는 거?
3: 그렇게 응원 많이 해주세요. 더운데 고생하십니다.
1: 아츠이노이 오소도테 고쿠데스 그렇습니다. 네. 1219번님께서는요, 헉! 이분들이 빨간 모자 안내사 선생님이시군요. 저번에 너무 친절히 안내 받아서 기억이 납니다. 오우.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땡큐 베리마치. 이렇게 남겨주신 분도 1219번님께서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다들 알아봐주고 계세요. 그래서 열심히 오늘 좀 홍보해 가시고, 그리고 또 우리 청취자분들도 이분들 보시면, 방송 잘 들었어요. 너무 그때 좋았어요. 라고 언급해 주시면 굉장히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우리 업무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서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여행을 마치고 또 돌아갈 때 이분들한테 어떤 기억으로 좀 서울이 기억됐으면 좋겠는지 그런 거 있으실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3: 일단 저는 좋은 이미지 하면은 뭐 친절한 도시, 뭐 깨끗한 도시, 뭐 음식이 맛있는 도시 되게 많겠지만 저는 네. 이제 여행을 마치고 공항으로 돌아가시는 길에 서울 또 오고 싶다.
1: 또 오고 싶다.
3: 네.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들고 싶거든요. 다시 오고 싶은 도시라는 생각을 들게 하고 싶고요.
1: 네.
3: 그리고 그 바람들이 이제 재방문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저를 비롯한 안내사분들의 가장 큰 목표이기도 합니다.
1: 그러면 이것도 또 궁금해요. 우리 움직이는 관광 안내소 안내사분들이 관광객들한테 특히 추천하는 서울의 코스가 있을 것 같아요. 나만의. 그러니까 내 친구들이 왔을 때 여기는 좀 서울에서 꼭 들러봐야 된다. 알려주는 좀 비밀 레시피 같은 그런 게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홍팀장님.
2: 서울이라는 도시가 사실 볼거리가 정말 많은 도시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질문이 굉장히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서울의 랜드마크를 위주로 서울을 파노라마처럼 한 바퀴 둘러볼 수 있게 시티투어 버스라던가 유람선을 타보시는 방법도 추천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류나 K-콘텐츠에 관심이 많은 관광객분들에게는 고궁이라던가 북촌, 서촌 등의 이제 드라마 촬영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쪽을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제 네. 뷰티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제가 근무하고 있는 명동이나
1: 네.
2: 강남 쪽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도심 속의 자연을 느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등산, 한강, 서울숲 이런 쪽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 로컬 분위기를 만약에 느끼고 싶으시다면 한강에서 한강 라면을 드시고 또 서울달에 탑승을 해보시는 방법도 있고 힙지로 감성 있는 노포들에서 또 다른 서울을 느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추천해드릴 곳이 많아서 조금 어렵네요.
1: 아, 이 정도면 일주일은 네. 머물다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정말로 우리가 야장이라고 하잖아요. 노포 맛집들. 여기에 외국인분들이 실제로 한국인처럼 살아보기, 서울 사람처럼 살아보기 이런 느낌으로 오셔가지고 아예 뭐 이모 여기 뭐 소주 하나요? 이러면서
3: 맞아요. 아,
1: 오늘 영어가 참 잘 안 되네요.
3: 연기가.
1: 자, 그래서 뭐 소주도 받아가시고 이런 거 보면서 와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달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 지난주에 서울달 타고 왔거든요. 그게 130m까지 올라가는데 제가 약간 고소공포증이 살짝 있는데 무서운데 또 재밌는 거예요. 재밌는데 또 무섭고 또 타고 싶다.
3: 타고 싶다.
1: 나중에 저랑 같이 한번 또 같이 가보시는 걸로. 자, 그리고 이제 외국인 관광객분들의 질문을 좀 답을 하시다 보면 서울이라는 도시에 대해서 굉장히 또 생각을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께 찐으로 듣고 싶은 거, 우리 관광객들이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으로서 이 서울의 매력은 뭘까요? 어렵나요?
3: 진짜 어려운 질문이에요.
2: 네, 어렵죠. 네.
1: 그러면 네. 또 후배님 먼저. 네. 네.
2: 서울은 이제 아주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도시이고 네. 또 현대적인 도시 문화가 같은 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 저는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도시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1: 과거와 미래가 공존한다. 네. 근데 실제로 우리 고궁이랑 그리고 또 현대적인 건축물 같이 이렇게 옆에 붙어 있는 거 보면 이거 정말 바로 알 수 있는 부분인 네. 것 같기도 해요. 우리 박 팀장님께서는
3: 이게 진짜 네. 한 문장으로 답하기 정말 어려운데 저는 이제 전통과 현대를 하셨으니까 산과 강을 품은 네. 자연이 숨쉬는 도시 플러스 네. 대도시가 주는 활기 속에 곳곳에 정이 묻어나는 매력적인 도시.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게 제가 살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네. 근무하는 지역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정말 매력적인 도시거든요. 실제로 외국인 관광객분들이 와 진짜 생각했던 것보다 서울 너무 멋지다라던가 약간 놀라움 연속이다 이렇게 극찬을 해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고 네. 이제 글로벌 MZ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도시로 서울이 또 4년 연속으로 1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다 이렇게 1위로 선정되는 데는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웬만하면 관광객들의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는 도시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1: 좋습니다. 지금 광신도님께서 우왕 신기합니다. 두 분 다 말씀을 엄청 잘해요. 그리고 언어도 잘하시는데 말씀까지 잘하시다니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남겨주셨고 김유현님께서도 팀장님들 짱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유아름님께서는요. 실제 사례를 들어보니까 정말 힘든 순간들도 있고 보람찬 것도 있고 하실 것 같다. 근데 뭐 개인적으로 조금 힘든 순간들은 언제일까요? 이거 하시다 보면.
3: 사실 관광객들 응대하는 데는 힘든 건 없는데요. 네.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야외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제 여름에 또 폭염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1: 큰일 났다. 어떡해요.
3: 겨울엔 또 한파가 있고 네. 해가지고 네, 뭐 장비들도 많이 이제 주셔가지고 그런 거 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근데 관광객분들이 덥다고 안 돌아다니시지 않거든요. 네. 쇼핑하러 다니시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나와서 도와드려야 됩니다.
1: 아, 네. 이제 쇼핑하러 시원한 곳을 찾아가는 곳을 안내해드리는 더운 곳에서 안내해드리는.
3: 그렇죠.
1: 아,
3: 나는 덥지만 시원한 곳으로 보내드리겠다.
1: 진짜 날씨가 가장 큰 어려움일 것 같기는 해요. 어쩐지 여름에는 이런 옷이 아니라 겨울에는 이런 옷이 아니라 이렇게 패딩 같이 긴 것도 입고 계시잖아요.
3: 네.
1: 저는 그 패딩 입은 거 볼 때마다 그 뭐죠? 이렇게 꽃갈콘처럼 서 있는 거 있잖아요.
3: 주차장이 있는
1: 네.
3: 거.
1: 네. 약간 그런 게 연상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되게 힘드시겠다 싶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길을 알려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여행의 기억을 남겨주는 건 아무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서울의 길 위에서 가장 따뜻한 표지판이 되어주고 있는 걸어다니는 관광 안내소 분들과 함께 해봤고요. 저희 지금 이어지는 노래를 하나 들어볼까 하는데 신청곡 있으실까요?
3: 신청곡을 따로 말씀드리진 않았는데 네. 제가 또 세븐틴 네. 네를 좋아해가지고 가능하다면 파이팅 해야지.
1: 부석순에
3: 네.
1: 네.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즐거운 시간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얘기들 들고 돌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불러주세요.
1: 네, 바로 음악 이어 듣겠습니다. 부석순

아니, 방송이 지금 여러분 보이는 라디오 보신 분들만 아실 겁니다. 우리 박민진 팀장님께서 계속 춤을 추셔가지고 지금 뭐 에너지가 좋으세요. 아름님 얘기해 주셨고 김유현님께서는 귀엽습니다. 잔망지십니다. 막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여러분 저희 방송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TBS 시민의 방송 혹은 서울 마이 소울 좋은 향입니다. 너튜브 창에 검색하시면 다시 보기 가능하니까 방송 끝나고도 접속하셔서 저희 방송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구경하러 한번 와주시면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0205번님께서 아트 콜라보 접시 외국인 친구들에게도 정말 의미 있는 선물일 것 같습니다. 서울의 귀여운 감성과 한국만의 분위기를 함께 담고 있어서 여행의 추억으로 오래 간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저희 이제 외국인 친구들한테도 줘도 좋고 아니면 지방에 있는 지역에 있는 친구들이 올라왔을 때도 같이 한번 보면 좋은 서울 굿즈 계속해서 여러분께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다음 주에도 참여 많이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선물 받으실 분은요. 저희 방송 끝나고 나서 문자 보내드릴 테니까요. 기쁜 마음으로 주소랑 또 받는 분 이름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서울의 길은 결국 사람에게서 시작된다는 걸 알려준 시간이었죠. 오늘 관광지 소개받은 게 아니라 서울이라는 도시 온도를 좀 따뜻하게 만난 것 같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연출 노경래, 영상 이수미, 기술 여현구, 한현, 그리고 저는

DJ 조은영이었습니다. 오늘 끝곡까지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남다니 굉장히 놀라울 따름이고요. 제가 굉장히 말이 많아서 항상 시간이 부족했잖아요. 오늘은 끝에 노래를 두 곡이나 연이어서 듣게 됐습니다. 자, 이찬혁의 멸종위기 사랑 들으면서 다음 주에도 더 멋진 거 들고 찾아오도록 할게요. 아! 다음 주는 여러분 보이는 라디오 안 해요. 다음 주는 녹음으로 나갈 거니까 오디오로만 속삭이듯이 들어주시고 다다음 주에 보이는 라디오로 다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마지막으로 우리 팀장님 네 따봉 하고 남겨주셨는데요. 귀여운 얼굴 보러 다시 보기 다시 듣기도 함께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말 더 많아지면 안 될 것 같아요. 끝냅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5: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4: 아, 네. 죄송합니다.
5: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6: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5: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TBS 교통정보.
1: 4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목요일 오후고요. 1시간 사이 도로 위에 정체 길이가 부쩍 늘었습니다. 이달의 마지막 주라 평소 목요일에 비해서 차량도 많은데요. 돌발 상황도 계속됩니다. 고속도로 중에 평택 제천간 고속도로 평택 쪽으로 가는데 서평택 분기점에서 당진 쪽 진출하는 길 화물차 관련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면 통제하고 처리하고 있어서 현재 차량들 우회하고 있고요.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가는 길은 서평택 분기점부터 화성 휴게소까지 11km 구간,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는 각각 4km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연결되는 서부간선도로 도심 성산대교 쪽으로는 금천교부터 성산대교 남단까지 거의 전 구간에서 밀립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8도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이 프로그램은 나선홍의 닥터스 스페셜 방송입니다.
2: 나선홍의 닥터스.
0: 우리나라에서 미국을 갈 때와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올 때 비행시간은 약 2시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제트 기류로 인해서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는 뒷바람의 혜택을 입고요. 미국에서 돌아오는 비행기는 맞바람의 저항을 받기 때문이죠. 재미있는 건 사람들이 뒷바람으로 인한 시간 단축은 생각지 못하고 맞바람으로 인한 시간 제한만 항의한다지 뭡니까? 동일한 원리가 인생에도 적용되는 것 같죠? 버티게 해준 힘보다 힘들게 한 순간을 더 오래 기억하니까요. 맞바람은 크게 느끼고 뒷바람은 쉽게 있는 우리 삶. 그러나 매일 오후 5시 나를 여기까지 데려온 뒷바람을 떠올려 보시면서 전문의가 함께한 백세시대 여러분의 건강 파트너 나선홍의 닥터스 진료 시작합니다. 네, 이 맞바람으로 인한 시간 지연에 항의를 한다고 하니까, 항의하신 분들도 계시는군요. 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서도 버티게 해준 힘보다 또 힘들게 한 순간, 고통의 순간, 또 실패의 순간, 이런 순간들이 또 오래 가잖아요. 네, 그걸 또 딛고 일어서면 더 오래, 네, 건강한 인생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나운서 나선홍이고요. 전문의가 함께하는 100세 시대 여러분의 건강 파트너 나선홍의 닥터스. 오늘의 진료 과목은요. 알레르기 내과입니다. 네. 봄철 맞아서 이 알레르기 비염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네. 오늘 친절한 상담 해드릴 분 잠시 후에 저희가 모시고요. 그 전에 오늘도 어김없이 정답을 떠먹여 드리는 친절한 퀴즈죠. 먼저 드리고 갑니다. 우리 몸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같은 에너지원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게 바로 비타민입니다. 비록 필요한 양은 적지만 부족하면 몸의 균형이 쉽게 무너지기 쉬운 영양소인데요. 그 가운데 엽산, 즉 비타민 B9은 DNA 합성과 세포 분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특히 임산부에게 필수적인 영양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타민 B9이 풍부해서 샐러드나 쌈채소로 자주 사용되는 이 채소. 차곡차곡 겹쳐진 입속에 아삭함을 품었고요. 겉잎을 한 장씩 떼어 먹는 초록색 공 모양 채소는 다음 중 무엇일까요? 네, 이거는 이제 샐러드로 많이 이렇게 또 드시죠. 저는 이 점심 때 좀 먹었던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1번 풋고추, 2번 건대추, 3번 양배추, 4번 낭중지추. 네, 1번 풋고추, 2번 건대추, 3번 양배추, 4번 낭중지추.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웰빙플러스에서 생유산균, 주방용품의 명가, 주식회사 K-노블에서 후라이팬을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네, 출자로 또 끝나는 노래 저희가 또 골라봤습니다. 상당히 하루 중에 가장 어려운 순간입니다. 이 선곡할 때가요. 네, 러블리즈입니다. 아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찾아오는 재채기와 콧물, 예고 없이 숨을 조이는 천식 증상, 그리고 피부 위에 드러나는 작은 신호들까지 단순한 불편을 넘어서 일상의 리듬까지 흔들어 놓는 알레르기. 우리 몸이 보내는 이 예민한 반응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삶의 균형을 되찾도록 돕는 곳, 바로 알레르기 내과입니다. 네. 아, 어제 어떤 분, 청취자분께서, TBS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아픈 것만 이렇게 콕콕 집어가지고, 어? 의사선생님들을 이렇게 모셔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어제 그랬던 문자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나선홍의 닥터스. 오늘은요, 활발한 연구와 학술 활동을 통해서 알레르기 질환의 새로운 치료 방향을 제시하고 계시는 분이시죠. 네. 요즘에 제가 이제 너튜브를 켰다 하면 이분이

0: 등장하시는 분이십니다. 서울 아산병원 알레르기 내과 권혁수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불러주셔서 정말 영광입니다. 네네. 아, 너무 좋습니다.
0: 원래 그 에너지가 뿜뿜 이렇게 나오시는 분인데 제가 너무 좀 잠잠케 소개를 해드렸나요?
1: 아닙니다. 너무 좋습니다.
0: 아, 그래요? 네. 지금 뒤에 스튜디오 뒤에 이제 피아노도 있고요.
1: 아, 네.
0: 잠시 후에 뭐 노래 뭐 가능하시면 노래 하셔도 돼요.
1: 물론입니다. 뭐 시청자들 귀를 제가 괴롭게 해드리는 거
0: 아닌데
1: 뭐 하는 건 문제 없습니다.
0: 아, 네. 아니, 제가 이제 우연히 그 너튜브를 보는데 그 알레르기 비염에 대해서 정말 재미있게 이렇게 또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의사 선생님께서 네. 야, 이분은 참 의사 선생님이신데 아, 그 좀 다양한 재능을 갖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1: 네, 아유, 감사합니다. 좋게 봐주셔서
0: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네,
0: 네. 지금 그 너튜브는 상당히 많은 또 구독자분들이 계시죠.
1: 네, 제가 사실 이게 이제 환자 진료 중에 네. 사실 설명을 많이 하고 싶은데
0: 아.
1: 가르쳐드리고 싶은 것도 많은데
0: 네.
1: 진료 시간이 짧잖아요.
0: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1: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환자 교육용으로
0: 네네.
1: 이제 올리고자 해서 권혁수의 알러지 스쿨이라는 채널을 만들어서 올렸고요. 아. 그 이제 몇 년 됐어요, 사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도움이 많이 돼서 지금은 이제 좀 더 재작년부터
0: 아,
1: 좀 더 많은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0: 네. 네. 이제 그 길거리에 거리에 다니시다 보면은 알아보신 분이 혹시 계신가요?
1: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0: 아, 꼭 계실 것 같습니다.
1: 아마 나선 아나운서님도 지나가다 보면 그렇게 많이
0: 아, 잘 몰라요.
1: 그러니까요. TV로 보는 거를
0: 아,
1: 실물 보는 보다 보는 것 같아서
0: 아, 그렇군요.
1: 전 그게 좋을 거 계속 그랬으면 좋겠네요.
0: 아, 네네. 자, 이 우리 권혁수 교수님 성함 앞에
1: 네.
0: 알레르기 내과 과장 또 천식 COPD 센터장
1: 네.
0: 이런 직함이 붙어 있던데 이 COPD는 뭐 어떤 직함인가요?
1: 네, COPD 자체는 이제 알레르기는 아니고요.
0: 네.
1: COPD라는 거는 이제 폐가 기관지가 이제 완전히 비가역적으로 좁아지는 병이거든요.
0: 아.
1: 숨찬 병이라고 이해하시면
0: 아,
1: 되는데
0: 네.
1: 이걸 이제 제가 천식과 비교를 해드리자면요.
0: 네.
1: 그니까 비슷한 병이거든요. 천식과 숨차고 쌕쌕거리는 건 똑같은데, 그러니까 우리 빨대 있죠.
0: 네.
1: 빨대로 이렇게 이제 먹다 보면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씹거나 하면은 쫙 납작해졌다가 다시 원상복귀 되잖아요.
0: 네네.
1: 플라스틱이. 그러니까
0: 네.
1: 천식은 좁아졌다가 냅두면 다시 원상복귀 되는 그거를 이제 천식이라고 그래서
0: 네.
1: 숨차고 쌕쌕거렸다가 원상복귀. 근데 COPD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걸 오랫동안 질겅진 걸 씹으면 어떻게 돼요? 완전 망가져서
0: 그렇죠.
1: 끝이 좁아지잖아요.
0: 복원이 안 돼.
1: 다 해보셨잖아요.
0: 네, 그렇죠.
1: 빨대 씻기.
0: 네.
1: 그 상태 완전히 회복이 안 돼서 망가진 상태를 좁아진 상태 COPD라고 얘기를 합니다.
0: 아, 그렇군요.
1: 이제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가 다른데 우리가 이제 COPD도 이렇게 그 완전히 망가져도
0: 네.
1: 그걸 좀 더 좁게 했다가 다시 한번 띄우면 좀 어느 정도는 원상복귀 됐다 하는 중간 단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천식과 COPD는 약간 구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0: 네네.
1: 그러니까 천식은 기관지가 숨찬 게 좀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는 그런 어떤 변화를 갖고 천식이라고 하는 거고
0: 네네.
1: COPD는 어쨌든 망가져 있는 상태 좁아져서 좁아진 상태가 COPD니까
0: 네.
1: 섞여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서울 아산병원은 우리 이제 알레르기 내과가 주로 천식을 보거든요.
0: 네네.
1: 그러니까 천식과 또 호흡기 내과, COPD 호흡기 내과랑 같이 팀을 만들어서
0: 아, 그렇군요.
1: 이제 같이 운영하는 게 천식 COPD 센터라고 하고
0: 네네.
1: 당연히 대한민국 최고의
0: 그렇죠.
1: 천식 COPD를 보는 병원이라고 생각합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오늘 하나 배웠습니다. 근데 이 COPD 환자들이 많습니까?
1: COPD는 이제 대부분 담배를 펴서 튕기는 거죠.
0: 아, 담배 피우신 분들.
1: 그렇죠. 담배 또는 이제 아주 그런 어떤 뭐 그 나무 같은
0: 네.
1: 거 많이 태우거나
0: 네네.
1: 그런 또 불 같은 데서 많이 일하시는 분들.
0: 아, 뭐 주방에서
1: 뭐
0: 일하시는
1: 분들. 뭐 일반적인 가스는 상관없는데
0: 아, 네네.
1: 이제 그런 나무 같은 연기를 많이.
0: 아, 연기를 많이 경우. 일으키는 곳에서.
1: 그런 경우에서 이제 많이 생길 수
0: 아,
1: 있기 때문에.
0: 그렇군요.
1: 대부분 담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 네네. 자, 요즘처럼 이제 계절 바뀔 때마다 교수님을 찾아오는 이 환자들. 아, 아무래도 이제 알레르기 비염. 또 이제 재채기, 피부 트러블 고생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1: 네.
0: 우리가 이제 이 증상들 가운데 어디까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알레르기로 봐야 하는지 그게
1: 네.
0: 좀 궁금했어요.
1: 아, 네. 네. 그래서 오늘 또 선곡이 너무 좋아갖고 아추 재채기 나오는 거.
0: 아추, 네네. 아 그래서 우리 PD가
1: 네.
0: 우리 교수님 나오신다 그래서 선곡에 네. 굉장히
1: 신나. 아, 그러니까 너무 감동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채기가 막 더더 나오려고 그러는데요.
0: 아, 네네.
1: 그러니까 이제 알레르기라는 거는 어쨌든 증상으로는 알레르기로 재채기 가려움 뭐 기침 나오는 거랑
0: 네.
1: 알레르기가 무관하게 나오는 거랑 어쨌든 증상으로 볼 땐 비슷비슷하고 뭐 크게 보면 치료도 비슷할 수는 있어요. 근데
0: 네.
1: 이제 알레르기를 좀 더 정확하게 정의를 하자면은 이거는 원인 물질에 따라 다른 거예요.
0: 아, 그렇군요.
1: 그러니까 원인 이거를 그 증상을 유발하는 원인 물질이
0: 네.
1: 보통은 해롭지 않은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누구나다 아무 반응 없고 해롭지 않은 물질에 대해서 내가 쓸데없이 거기 과하게 반응해서 증상이 염증이 생기고 하는 거를 우리가 알레르기라고 합니다.

0: 거니까 네네. 우리가 증상만 갖고는 이걸 알레르기라고 보지는 않고요.
1: 아, 그렇군요.
0: 우리 그거의 원인이 뭐냐. 아. 그것 때문에 면역에 염증이 일으키냐 이렇게 보시는 건데요. 네네. 좀만 더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분들이 알레르기 하면 내가 면역력이 떨어졌어. 이렇게 이제 많이 생각하시거든요. 네. 근데 그 전혀 아니다. 오히려 면역이 쓸데없이 강한 거예요.
1: 아, 그래요? 알레르기는. 오히려 많이 오버해서.
0: 오버한 거죠.
1: 아, 그렇군요.
0: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 쉽게 얘기하면 면역의 오해와 착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꽃가루. 인류의 역사와 함께 했잖아요.
1: 네네.
0: 그 뭐 누구나 코에 들어오고 숨어도 아무 반응이 없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보고 내 면역이 뭐야, 이거 모양이 세균이나 기생충처럼 생겼네? 들어올 때마다 공격해갖고 들어올 때마다 과잉 진압하는 게 알레르기 염증인 거예요.
1: 아, 그렇군요.
0: 밀가루 먹었더니 이거 누구나 다 하고 건강한 음식 흡수하자 면역이 오케이 패스 괜찮은 놈 이렇게 하는데 면역세포계를 통과하면서 딱 보니까 뭐야 이거 기생충처럼 생겼네? 들어올 때마다 나쁜 놈 공격해서 밀가루 쓸 때 공격하는 게
1: 아.
0: 그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경찰이 있는데 네네. 당연히 딱 보고 범죄자 딱 인상착의 나쁜 사람 딱 해야 되는데 네. 선량한 시민들을 거기다 공격하고 과잉 진압하고 아. 가두는 게 알레르기라고 보시면 네네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레르기는 어쨌든 쓸데없는 면역의 과잉이다. 근데 그 오해와 착각인 거죠. 근데 네. 이제 이런 오해와 착각이 어떻게 보면 상당 부분은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왜 생기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데
1: 네.
0: 많은 분들 이게 사실은 어떤 유전적인 것도 크거든요.
1: 네.
0: 부모한테 물려준 면역이 이제 약간 오해와 착각을 쉽게 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 성격이 있잖아요.
1: 네네.
0: 좀 약간 오해 쉽게 하는 그런 성격이 반은 있지만 우리가 태어나면서 자랄 때 이런 내 면역을
1: 네.
0: 건강하게 아기 때부터 길러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사실 우리가 인간관계도 오해를 안 하고 좋은 인간을 만들면 어떻게 돼요? 어렸을 때부터
1: 네.
0: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1: 알게 되죠.
0: 싸우기도 하고 네네. 오해도 하고 하면서 성장해서 이제 딱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오해도 안 하고 이렇게 되는데
1: 네.
0: 정말로 사람을 안 만나고 그냥 저기 히쿠코마리처럼 방에 갇혀 있다가
1: 네.
0: 갑자기 나가면은 뭐 나쁜 사람 좋다고 해서 사기당하고 좋은 사람 오해해서 화내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이게 면역도 우리가 많은 아기 때부터 균을 만나고 여러 경험을 감염도 해야 해서 경험을 해야 되는데 현대 사람들은 어떻게든 아기들을 정말로 균으로부터 보호하고
1: 네.
0: 깨끗하게만 키우다 보니까
1: 아.
0: 면역이 많은 균들을 만나지 못하잖아요.
1: 아, 네네.
0: 그러니까 성숙하지 못해요.
1: 오히려 그게 안 좋은.
0: 그렇죠.
1: 네네.
0: 그러다가 어떤 음식이나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진먼지 지니기도 마찬가지지만 다 무해한 거거든요.
1: 네네.
0: 그걸 만났더니 뭐야 이거 나쁜 놈이야 하고 그때부터 이제 쓸데없이 공격하고 난리치면서
1: 아.
0: 이제 알레르기가 생기는데
1: 네네.
0: 그렇게 해서 염증이 코에 염증이 생겨서 증상이 나타나면 비염, 눈에 생긴 결막염, 피부는 피부염, 두드러기.
1: 아, 그렇군요.
0: 그리고 이제 장이 생기면 장염도 있고 전신 알레르기가 생길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네. 아, 교수님 질문을 제가 한 1분 드렸는데 10분 정도 해주시니까. 야, 이게 그 이해가 쏙쏙 잘 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그렇군요. 원인 물질에 의해서 이게
0: 정해진다. 알레르기,
1: 정해진다.
0: 네.
1: 요거만 좀 알아두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알레르기 하면은 이제 우리가 보통 그 이비인후과 이제 동네 이비인후과를 주로 제일 먼저 가죠. 그런데 이 알레르기 내과가 따로 있는 거 이게 이제 분명히 다를 거란 말이죠.
0: 네.
1: 어떻게 다릅니까?
0: 사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과들이 사실은 다 겹치거든요.
1: 네네.
0: 사실 뭐 어떤 과도 다 겹치는데 좀 더 전문적인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이비인후과는 당연히 코, 귀, 목을 보는 거고
1: 네.
0: 비염도 당연히 보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구조적으로 코가 코막힘이 다 알레르기 비염 때문은 아니거든요.
1: 네.
0: 그래서 구조적으로 비중격 만곡증이 있어서 휘어진다든지 무릎이 있다든지 이런 아니면 너무 심해져서 축농증이 도저히 약을 안 이러면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잖아요.
1: 네네.
0: 그러니까 이제 이비인후과에서는 뭐 그냥 알레르기 비염도 보고 뭐 수술적 치료를 구조적인 문제를 본다면은 네. 저희 알레르기 내과 사실 공식 명칭은 알레르기 면역 내과예요.
1: 아, 면역 내과.
0: 네, 우리는 자산병원 알레르기 내과고 전체적으로 우리 면역을 본다는 건데.
1: 그렇군요.
0: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아까 면역의 오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코에도 생기는 분들은 그중에 30%는 비염, 알레르기 비염의 30%는 천식이 생겨요.
1: 아.
0: 왜냐면 꽃가루나 진먼지 원인을 코로 흡입하지 않고 폐로도 들어가잖아요.
1: 아, 그렇죠.
0: 그러니까 알레르기성 기관지염이나 천식도 생기기도 하고
1: 네네.
0: 그분들이 아토피 피부염도 있는 경우도 있고 음식 알레르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더 전신적인 그런 다양한 병들을 종합적으로 봐야지만 왜냐하면 비염으로 왔지만 이분에게 다른 문제가 같이 있는 경우도
1: 네.
0: 있어서
1: 네.
0: 저희는 그런 어떤 원인을 좀 더 중심으로 구조보다는 그리고 그 전신적인 다른 게 있는지
1: 네.
0: 종합적으로 그 면역을 염증을 호전시키고 뭔가 바꿔주려고 하는 게 바로 알레르기 면역내과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이 오늘 비염이나 천식 두드러기처럼 일상에서 겪는 다양한 알레르기 증상들 청취자분들이 이제 혼자서만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제가 그 너튜브 들어가가지고 그걸 봤어요. 그 간호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주사를 놔주시더라고요.
2: 아, 네. 면역 주사.
1: 예. 만약에 환자들이 그렇게 아 아파 아파 아파 막 그랬으면은 그 간호사 선생님께서 혼내셨을 텐데.
2: 아,
1: 그
2: 저희 간호사 천사여서 그러진 않을 겁니다.
1: 우리 광 교수님께서 워낙에 그렇게 소리를 쳐도 네. 그냥 이렇게 웃으시면서 놔주시더라고요. 네. 아이고, 네. 그 직접 이제 알레르기 면역 치료 이렇게 받아보시는 그런 영상을 제가 봤거든요. 알레르기 면역 요법 이게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2: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정확하게 원인을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네네. 처음에는 내가 그냥 콧물이 있다가 아니라 그래서 알레르기 검사 해봤더니 진문진직이다 또는 봄철에 꽃가루다 이런 원인이 명확하면은 네. 제가 이게 오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착각? 네. 그럼 그 착각을 다시 돌려주는 거죠. 야, 이거 생각보다 나쁜 애들 아니야. 네네. 괜찮아. 들어올 때마다 너무 오버하지 마. 라고 교육을 시켜주는 거를 면역요법이라고 해요.
1: 아, 그렇군요.
2: 그래서 이제 방법은 혐의투라는 게 있고 주사가 있는데 주사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네네. 이게 약간 백신처럼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백신을 코로나 백신이다 네. 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거에 대해서 항체를 만들어서 걔가 들어올 때 걔를 딱 잡아서 없애주는 역할을 해주잖아요. 네네. 마찬가지로 이 백신 진먼진디게 된 백신을 계속 맞다 보면은 네. 이제 기본적으로는 면역한테 야 이거 이렇게 주사로 몸에 들어올 정도로 해로운 놈 아니지? 그러니까 얘 자꾸 할 때 익숙해져서 코에 들어올 때마다 난리치지 마 그런 교육도 되고 아. 또 그거에 대한 항체가 만들어지면요 네. 걔가 들어올 때 이 항체가 걔를 먼저 영접하고 데리고 와서 면역세포와 만나기 전에 아. 얘를 끌고 딴 데로 데려가요.
1: 아, 그렇군요.
2: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역세포가 진먼지 가루를 만나지 못하게끔 네네. 하는 그런 역할도 해주기 때문에 아, 증상을 없애주는.
1: 없애주는.
2: 아예 애초에 면역을 재교육해서 네. 증상 완화시키고 다시 생기지 않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네네. 한다고 보시면 돼요.
1: 만들어서.
2: 맞습니다. 좀 더 근본적인 치료라고 보시면 되죠.
1: 그렇다면 그 아무나 만약에 뭐 이렇게 알레르기 있으면 누구나 이 면역 치료 할 수 있는 건가요?
2: 만약에 아까 원인 물질을 정확히 진단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내가 비염이 있는데 진먼진디라고 진단을 받았고 그게 원인이 맞으면은 네. 당연히 그걸 하면은 도움이 되죠.
1: 네네.
2: 그래서 전체 환자들 꽃가루도 마찬가지지만 한 80% 정도, 네. 80, 90%에서는 도움을 많이 받는다.
1: 아,
2: 그렇게 보시면 되고
1: 네네.
2: 그러고 나서 보통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럼 누구나 다 하고 싶어 하잖아요.
1: 네.
2: 근데 이게 보통 최소 3년에서 5년을 하는 거예요.
1: 아, 이 치료를요?
2: 네, 한두 번을 끝나는 건 아니고 그렇군요. 보통 주사 치료는 한 달에 한 번씩 주사를 맞으면서
1: 네네.
2: 3년에서 5년을 합니다.
1: 아, 그럼 계속 그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 가야 되는 거죠?
2: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 왜 5년이 있다가 효과 나타나는 건 아니고
1: 네.
2: 주사를 맞기 시작하면 보통 한 6개월 전후에서 많은 효과가 있어서
1: 네.
2: 약 사용량이나 이렇게 훨씬 좋아지고요.
1: 네네.
2: 그거를 꾸준하게 하면서 좋게 유지를 하다가 5년 정도 하고 나서 오래 하면 할수록 끊으면은 그게 효과가
1: 중단도 가능한
2: 오래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일부는 정말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1: 아하.
2: 일부는 그래도 5년에서 뭐 10년 가까이 증상이 매우 좋은 상태로 유지가 되기도 합니다. 저도 네. 받았습니다.
1: 아, 그러시군요.
2: 네.
1: 그 제주에 보니까 그 어렸을 때는 청소년기에는 괜찮았는데 성장 이제 어른이 돼서 이렇게 뭐 비염이 오는 알레르기 비염이 오는 친구들이 네. 있더라고요.
2: 맞습니다.
1: 어떻습니까?
2: 당연히 모든 알레르기는 성인 돼서 생길 수가 있죠.
1: 아, 네.
2: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뭐 식품 알레르기 특히 약물 알레르기 나이 들어서 생기신 분들이 이제 첫 질문은 이런 경우 많거든요. 아니 네. 내가 이거 이 약 평생 잘 먹었는데 네. 왜 이번에 갑자기 생기냐 이럴 수 있냐 이제 거기에는 뭐 어떤 경우는 이제 그 의사가 처방 약 잘못해서 내가 그런 거 아니냐.
1: 약간 항의성으로.
2: 그렇죠. 아니면 거기 음식점에서 음식 잘못 줘서 그런 거 아니냐는데 정답은 사실은 알레르기는 원래 자주 먹던 음식에서 생기는 거예요.
1: 아, 그렇군요.
2: 처음 만나는 친구가 생기진 않고
1: 네네네.
2: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내 몸의 면역 상태 조절이 살짝 이상할 때 그건 이유는 잘 몰라요.
1: 네.
2: 그때 갑자기 얘가 오해를 하는 거죠. 뭐야, 어떡하지 착한 놈이라 봤던 놈이 이거 알고 보니 나쁜 놈이었어.
1: 네.
2: 갑자기 착각하게 돼. 그때부터 공격하게 되면 평생 못 먹어요. 그러니까 복숭아 알레르기도 70대 여름까지 잘 먹다가
1: 네.
2: 오늘 갑자기 먹고 두드러기 하면서 쓰러져요. 그다음부터는 평생 못 먹는 거죠.
1: 아, 그렇군요.
2: 그러니까 그건 뭐 과수원 잘못도 아니고
1: 네네네.
2: 과일 장수 잘못도 아니고 뭐 그냥 어떻게 보면 또 제 체질 잘못이기도 한 거죠. 본인.
1: 그렇죠.
2: 그러니까 운이 나쁘다. 갑자기 생길 수 충분히 있다.
1: 네.
2: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자, 그러면 알레르기 질환 상식 오해와 진실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네.
1: 환자 한 분 한 분의 삶의 질까지 아주 세심하게 살펴드리는 그래서 정평이 나 있는 알레르기 내과 권혁수 교수님과 함께 떠도는 알레르기 질환과 관련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 맞는 건지 잠깐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교수님 그 앞에 보여주신 말. 네. 이제 저희가 다섯 가지 질문을 드리는데요.
2: 네.
1: 대답은 다 끝난 후에 자세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2: 알겠습니다. 되게 긴장됩니다.
1: 자, 먼저 첫 번째 질문 갑니다. 자, 비염약을 먹고 운전하면 3천만 원 벌금에 구속될 수도 있다. 마지막 오 틀리면 X.
2: 네, 답은 X입니다.
1: X. 자, 두 번째입니다. 식품 알레르기는 음식을 먹지 않고 만지기만 해도 일어난다. 맞으면 O, 틀리면 X.
2: 요거는 뭐 세모지만 X에 가깝습니다.
1: 아, X에 가깝다. 자, 세 번째입니다. 만성 기침이 있다면 천식일 가능성이 높다. 맞으면 O, 틀리면 X.
2: O입니다.
1: O입니다. 자, 네 번째. 코 세척할 때 귀에 물이 들어가는 건 어쩔 수 없다. 맞으면 O, 틀리면 X.
2: X입니다.
1: 아, X군요. 마지막입니다. 의사들은 바디워시를 무서워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2: 뭐 O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O군요. 네. 네,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알레르기 질환 상식 오해와 진실 네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부터 제가 여쭤보죠. 비염약을 먹고 운전하면 3천만 원 벌금에 구속될 수도 있다.
2: 네.
1: 아, 그런데 X.
2: 뭐 전반적으로는 X입니다.
1: 네네.
2: 그래서 이제 이것도 뭐 100% X는 아니고요. 이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대부분 마약과 항정신의약품에 대한 얘기인데
1: 네네.
2: 거기 기타로 어쨌든 운전의 졸림을 유발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약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라는 약간 열려있는 분양이 있거든요.
1: 그렇군요.
2: 그런데 알레르기 비염약에 대부분은 졸리지 않은 2세대, 3세대 항히스타민제를 써요.
1: 네.
2: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먹지 않고 먹어도 졸리지 않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99%에는 문제가 없고요. 아주 일부 몇 명의 체질들은 그 먹고 졸린 분들이 있거든요.
1: 네네.
2: 그럼 이제 당연히 뭐 운전과 떠나서 안 먹어야죠.
1: 그렇죠.
2: 그런 거고 또
1: 이제 감기약을 먹어도 이제
2: 졸릴 수 있죠.
1: 네, 졸릴 수 있죠.
2: 근데 그런 거는 이제 1세대 항히스타민제거든요.
1: 아, 그렇군요.
2: 그러니까 이제 알레르기 비염 때는 주로 1세대 항히스타민제는 저희가 절대로 주진 않고요.
1: 아, 쓰지 않고.
2: 대부분 2세대 졸리지 않은 거고.
1: 아.
2: 그런 1세대 항히스타민제를 먹고 졸리면은 네. 그거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물론 그것도 그것 때문에 졸려서 운전을 잘못했다는 게 인과관계 성립이 되면은 문제 될 수 있으니까
1: 그러니까
2: 답은 완전 X는 아니고 일부 분명히 아주 졸린 감기약이나 내가 그 먹고 체질이 자꾸 졸렵다 하면 문제는 될 수는 있지만,
1: 있지만
2: 본인이 어쨌든 먹고 졸리면 안 먹어야 되는 건 맞고
1: 네네.
2: 대부분의 알레르기 비염약들은 졸리지 않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말고 드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 그러군요. 이 병원에서 준 기침약에 마약 성분이 있어서 중독된다는 이야기.
2: 네. 우리 이제 우리가 보통은 이제 대부분 기침약은 마약성이에요. 우리 약국서 먹는
1: 네.
2: 일반적인 기침약 종합감기약도 그 안에는 덱스트로메토르판 노스카핀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마약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지만
1: 네.
2: 사실은 준 마약이거든요.
1: 마약류라고.
2: 마약류라고 보는 거죠. 그것도 네. 과잉으로 되면 문제 있고
1: 네.
2: 또 전문의약품으로 성분하는 거는 대부분 디히드로코데인이라고 그래서 그걸 먹고 나면은 우리 간이 검사하잖아요.
1: 네네.
2: 몰핀 양성 반응이 나올 수 있어요.
1: 아, 그래요?
2: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마약은 맞지만
1: 네네.
2: 그런 것들은 이제 저용량으로 먹고 또 그거를 과잉으로 못 먹기 때문에
1: 네.
2: 한해 마약이라 그래서 대부분은 문제가 되진 않지만 이걸 먹고 역시 졸린 분들은 운전하면 안 되는 거고
1: 네네.
2: 그냥 일반적인 종합관계 먹는 거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1: 아, 그렇군요.
2: 네.
1: 네. 아, 교수님이랑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그 TV 출연도 많이 하신다고.
2: 뭐 이것저것 나온 적은 있습니다. 네. 네.
1: 곧 MC 자리도 오지 않을까?
2: 아니, 저요.
1: 방송을 원하는
2: 아유, 말씀하세요. 맞습니다.
1: 자, 두 번째 식품 알레르기는 음식을 먹지 않고 만지기만 해도 일어난다. X.
2: 네, 이거 대체로 X입니다. 그러니까 네네. 이거는 이제 제가 공포를 안 드리려고 X라고 말씀드렸는데요.
1: 네.
2: 이제 대부분 내가 뭐 먹고 입이 가렵다, 먹고 뭐 두드러기 난다 했을 때 일반적으로 피부를 통해서는 음식이 거의 흡수가 안 되거든요.
1: 네네.
2: 대부분은 문제가 없으니까 너무 과잉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이제 진짜 음식을 먹고 정말로 사망 직전까지 가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라고 있어요.
1: 아, 네.
2: 전신의 면역이 완전 혈압까지 떨어지면서 의식 잃고 쓰러지는 아나필락 생길 수 있고
1: 네네.
2: 특히 뭐 땅콩, 특히 어린애들 우유, 뭐 견과류, 밀가루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심각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1: 그래요?
2: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그 음식에 대해서 쇼크가 있었고 응급실 갈 정도로 했다. 그런 분들은 만져도 생길 가능성이 있긴 있어요.
1: 아, 그렇군요.
2: 그렇기 때문에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정말로 내가 쇼크가 있었다? 그럼 만지지도 않고 근처도 안 가는 게 맞습니다.
1: 네네.
2: 그렇지만 대부분 입이 가렵다. 먹고 좀 두드러기 난다. 그런 네. 경우는 그냥 만지는 정도까지는 문제는 없으니까 요리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그렇군요. 요즘에 내가 어떤 알레르기가 있는지 진단받을 수 있는 그런 혈액검사 있잖아요.
2: 맞습니다.
1: 그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2: 그건 이제 병원에 가서 네네. 우리가 혈액검사를 이제 하는데
1: 네.
2: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이것도
1: 네.
2: 이제 사회적 저희 학회에서는 문제라고 보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알레르기 검사하면은 IgE라는 걸 검사하는 거예요.
1: IgE.
2: IgE. 이뮤노글로빈 E라고 해서 우리 먹고 바로 증상이 생기는 알레르기 항체를 검사하는 거고 보통 네. 56개에서 뭐 120 종류까지 여러 개를 하요 한꺼번에. 네. 근데 이제 알레르기 검사라고 하는데 지연형 검사라는 게 있어요.
1: 지연형이요.
2: 아, IgG를 검사하는 건데 이 지연형 검사를 일부 이제 의원이나 기능의학 하신 분들이 하시는데 이 값이 막 뭐 60만 원에서 뭐 120만 원 다양하거든요.
1: 그러게요. 비싸더라고요.
2: 이건 보험도 안 돼요. 아하. 아까 그냥 알레르기 검사는 보통은 몇만 원 하는 보험 되는 거고 네네. 이거는 비급여로 하는 건데 이거는 학회에서는 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고 아, 그렇군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검사들도 많이 하고 아니, 검사했다. 그런데 거기에는 막 내가 최근에 먹은 음식들은 다 높게 나오거든요.
1: 아, 그래요?
2: 그러니까 밀가루, 쌀, 마늘 다 높게 나왔다. 이거 지금 안 먹고 있다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너무 네네. 안타까운데 혈액 검사를 할 수 있지만 이런 보험급여가 되는 IG 검사를 하셔야지 예. 비급여 IgG 지연형 검사를 하시면 저는 절대로 안 된다. 우리 시청자들께 꼭 주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1: 이거는 저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다.
2: 이건 전 세계 알레르기 학회에서도 그렇고 다 하지 말라고 강력히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1: 아, 그렇군요. IgG를 하시면 안 되고
2: 지연형 검사 안 된다.
1: 네네. IgE 검사를 하셔야 된다.
2: 맞습니다.
1: 네네. 알겠습니다. 아, 오늘 좋은 거 배우네요. 네. 그리고 임신 중에 달걀, 우유, 밀가루 안 먹으면 아이에게 식품 알레르기가 생기지 않는다. 뭐 이런 한간의 얘기가 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2: 아, 아닙니다.
1: 아닙니다.
2: 네. 그래서 이거 이제 아주 유명한 연구인데 네. 미국에서 워낙 땅콩 알레르기가 미국 문화적으로는 많이 생겨요. 먹고 애들이 사망하고 쇼크가 생기고 그런 거 잘 생기거든요. 땅콩 요리하는 방법에 따라 달라서 그러는데 네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어떤 연구를 했냐면은 아이들을 한 만 1세 넘고 2세까지 정말로 땅콩을 회피시켰어요.
1: 아, 네.
2: 안 먹였죠. 그 다음에 먹였더니 더 죽었어요.
1: 아유.
2: 그러니까 그래서 최근에 많은 연구들 종합하면은 네. 우리 면역의 오해 아까 제가 오해와 착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어릴 때부터 만나야 되는 거예요.
1: 아.
2: 그래서 지금 트렌드는 엄마가 임신했을 때부터 네. 임신 중에서부터 많은 걸 먹어야 된다.
1: 아,
2: 새우,
1: 그렇구나.
2: 계란, 딸기 이렇게 해서
1: 여러 가지를
2: 그렇죠. 태중에서부터 많이 애들이 수많은 음식들을 엄마로부터 받아서 아 이거 나쁜 놈 아니네. 모유 수유할 때도 계속적으로 먹어서 모유 수유로도 일부 단백질이 나가거든요.
1: 네네.
2: 거기에 땅콩도 들어가고 모두에서 아 이거 다 괜찮네라고 어릴 때부터 간접적으로 왜냐면 먹지 못하니까 네네. 경험을 시켜줘야지 애들이 나중에 특정 음식에서 오해와 착각을 안 하지.
1: 아 그렇군요.
2: 이걸 일부러 잘생긴 거를 안 먹이고 하다 보면 나중에
1: 더 탈이 생길 수 있는
2: 다 생길 수 있다는
1: 아,
2: 거죠.
1: 그렇군요.
2: 그래서 부디 임신하신 분들은 네. 많이 먹이고
1: 여러 가지 드시고
2: 그렇죠. 그리고 또 모유 수유도 제발 오래 하시면서 많이 먹고
1: 네네.
2: 그게 가장 건강하다 보시면
1: 그렇습니다.
2: 됩니다.
1: 그 입더 심하게도 하신 분들은 뭐 갑자기 뭐 안 먹던 음식이 막 당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2: 네네.
1: 그럴 때도 이제 부지런히
2: 아무거나 골고루 드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1: 아, 그렇군요.
2: 네.
1: 자, 그리고 세 번째 만성 기침이 있다면 천식일 가능성이 높다. 오 그러셨어요.
2: 맞습니다.
1: 네네.
2: 자, 근데 이제 1위는 아니에요. 우선 만성 기침 뭐냐? 만성 기침 자체는 우선은 저희가 정확하게 두 달 이상 기침하는 거를 만성 기침하라 하는데 보통은 그냥 한 달 이상 기침해도 좀 오래 한다. 감기는 대부분 3주 이내 끝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두 달 이상 계속 기침하는 거에 가장 흔한 원인은 사실은 코예요.
1: 아, 코.
2: 우리가 비염, 네. 축농증 이런 것들이 있으면 코가 뒤로 막 넘어가거든요.
1: 네네.
2: 그 염증 물질이 계속 목 뒤로 넘어가면 목이 예민해져요.
1: 아.
2: 그러면서 염증이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주 만성 기침을 일으키는데 본인은 네. 코가 뒤로 넘어가는지 느낌이 없거든요. 우리 나선홍 아나운서님 하루에 코가 얼마나 넘어가는지 아세요? 삼키고 사시는지.
1: 아, 저는 안 넘어갈 것 같아요.
2: 그렇죠. 건강한 사람 누구나 다 1리터를 삼키고 살아요.
1: 아, 정말요?
2: 네,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1: 아, 그렇군요.
2: 느낌이 없잖아요.
1: 네네.
2: 그러니까 내가 느낌이 없는데 하니까 내가 코가 기침 원인이라고 생각을 못 하는 거거든요.
1: 아, 그래요?
2: 그래서 이제 비염이나 만성 축농증 있는 분들이 네. 이런 기침의 1위고요.
1: 아.
2: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천식이죠, 사실은.
1: 아, 그 건강한 사람들은 1리터가 넘어가는데 이 만성 기침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중간에 걸리는 겁니까?
2: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네. 그 염증성 물질 끈적하고 미끄러운 게 더 많이 네. 넘어가니까
1: 아,
2: 그게 작용되는 것도 있고 또 계속 염증 물질이 넘어가면 목에 신경이 예민해져요. 감각이. 우리 네. 피부도 예민해지면 슬쩍만 스쳐도 막 이상 감각증 아프고 그러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2: 거기가 그러니까 멀쩡하게 내려가는 건데 그때부터 여기가 예민해지니까 과하게 느껴요.
1: 아.
2: 그래서 멀쩡히 정상적으로 넘어가는 것도 간질간질 이물감을 느끼면서 기침하게 네. 되는 거죠.
1: 네.
2: 목에 신경 문제까지 같이 난다 보시면 되고요.
1: 네.
2: 그다음에 이제 천식이 2위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이 아까 그 만성 기침 이 단순 감기로 이제 인한 기침하고 천식하고 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뭐 기간인가요?
2: 네. 우선은 기간인데
1: 네.
2: 기침 만성 이제 감기 기침은 대부분 3주 이내는 끝나요.
1: 네.
2: 3주에 끝나고 보통 3, 4주 그렇게 길어야 되는데 천식 같은 경우는 좀 더 오래 감기 후에
1: 네.
2: 끝나고도 오래 가고 천식의 기침의 특징은 뭐냐면은 새벽에 나빠져요.
1: 아, 새벽에.
2: 어, 그래서 자다가 깨요.
1: 이유가 뭡니까?
2: 어,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데 네네. 천식이 아까 제가 알레르기 염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염증은 우리 몸에 다 새벽에 나빠집니다.
1: 아.
2: 우리 애 키워본 분은 알 거예요.
1: 네네, 애들. 새벽에 울죠.
2: 그렇죠. 왜냐면 이게 염증, 감기도 염증이잖아요.
1: 그렇죠,
2: 그럼 그렇죠. 낮에는 한 37도, 8도 버틸만해.
1: 네.
2: 그래서 재우다가 밤이 되면은 염증이 나빠지니까 40도에서 응급실 오죠.
1: 그렇죠.
2: 그래서 병원 응급실 당직할 때 되게 싫은데 낮에 가지 왜 밤에 와.
1: 아, 그러니까.
2: 그 이유는 몸에 네. 염증을 없애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저희한테.
1: 아, 그게 이제 새벽 시간에 많이.
2: 이게 아침 6시에 확 나와서 6시, 아, 7시에 네. 쭉 떨어져서 새벽 3, 4시에 바닥을 칩니다.
1: 아, 그렇군요.
2: 그러니까 그 스테로이드가 없어지면은 기운도 없을 뿐 염증도 심해지니까
1: 네.
2: 다 새벽에 열나고 천식도 나빠져서 숨차고 색색거리게 돼서
1: 네.
2: 보통 새벽에 기침 때문에 깬다 아니면 아침 눈 뜨면서 기침하면서 답답하다 이거 대부분 천식 증상이라고
1: 아,
2: 보시면
1: 그렇군요.
2: 돼요.
1: 네. 네네. 아무튼 저 오늘 권혁수 교수님께 다양한 우리가 아, 이거 왜 그러지 궁금했던 것들을 아주 알기 쉽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알레르기 질환 상시 오해와 진실 저희가 이제 세 번째까지 질문을 제가 여쭤봤는데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요. 2부로 계속 네, 이어가겠습니다.
3: TBS 캠페인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0: 여러분은 지금 전문의가 함께하는 건강상담 프로그램 100세시대 당신의 건강 파트너 나선홍의 닥터스 스페셜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나선홍의 닥터스 오늘은 알레르기 질환을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온몸을 바쳐 돕고 계시는 서울 아산병원 알레르기 내과 전문의 권혁수 교수님 모시고 알레르기 질환의 유쾌한 해답 네 들어보고 있습니다.
2: 아우, 네. 네 유쾌합니다.
1: 평소에 저희 TBS를 많이 들으셨나 봐요.
2: 저 TBS 많이 듣습니다. 운전할 때 듣고 새벽 5시에 출근할 때
1: 예전에 제가
2: 나선호 아나운서님 목소리를 매일 듣고 제가 컸습니다.
1: 아 정말요?
2: 네.
1: 아주 지금 이제 한 7, 8년 전이네요.
2: 그렇죠. 네.
1: 제가 한 9년 정도를 그 새벽 방송을 했었거든요.
2: 맞습니다. 아침마다 나오는 목소리였습니다.
1: 아, 정말요?
2: 제가 일산에서 서울을 출퇴근을 15년을 했기 때문에요.
1: 아, 그러셨군요.
2: 네.
1: 아, 진정한 TBS의 왕 청취자분께서 오늘 나오셨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2: 네.
1: 네. 어깨가 갑자기 무거워지네요.
2: 아, 네. TBS 완전 팬입니다.
1: 아유, 고맙습니다. 자, 우리 권 교수님 모시고 친절한 진료실 2부에서는 열어볼까 하는데요. 여러분의 문자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알레르기 질환 상시 오해와 진실 미처 못 여쭤본 것 가운데 그 의사들은 바디워시를 무서워한다 그랬는데 오 그러셨어요?
2: 아, 네. 뭐 이건 이제 제 주관적인 것도 네네.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1: 네.
2: 제가 이제 비누를 뭐 쓰지 마라 이런 네. 것 때문에 이제 유튜브에도 좀 자극적으로도 썸네일도 나오고 하긴 하는데
1: 아.
2: 이제 이건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그렇고 모든 피부과 전문의든 알레르기 내과 의사든 물어놓고 하면은 네. 동의하는 거는 첫 번째는
1: 네.
2: 뜨거운 물로 샤워하는 거는 피부에 안 좋다.
1: 안 좋다.
2: 안 좋다. 미지근하면 좋다.
1: 네.
2: 두 번째, 때미는 거는 최악이다. 때밀면 안 된다.
1: 그렇죠.
2: 세 번째, 그냥 일반적인 바디 샴푸나 이런 것들을 비누는 강한 알칼리성이거든요.
1: 네네.
2: 강한 알칼리성 비누는 피부에 매우 안 좋다.
1: 안 좋다.
2: 이건 누구나 다 동의합니다.
1: 네네.
2: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때밀지 않고 비중을 하면서 비누를 어떤 걸 쓰냐 하면은 만약에 비누를 쓴다면은 약산성 비누를 쓰는 게 좋다.
1: 아, 그렇군요.
2: 약산성 비누를 살살살 밀지 말고.
1: 네.
2: 요거는 이제 과학적으로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1: 아.
2: 그런 맥락으로 강한
1: 네.
2: 향도 세고 이런 그 강한 알칼리성은 안 좋다.
1: 요즘에 그 많은 시중에 바디워시들이 있는데
2: 다 그렇죠.
1: 향이 좀 세.

0: 세죠.
1: 향도 세고 강한 네. 알칼리성. 왜냐하면 네. 알칼리성이 셀수록 세정력이 좋거든요. 거품도 아. 많이 나고.
0: 네.
1: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피부 자체로 보면 굉장히 안 좋은데 저는 거기보다 조금 더 나가서
0: 네.
1: 사실 우리가 왜 피부에 그러니까 좀 더 나가면은 우리가 왜 피부는 뽀득뽀득해야 되고 왜 향이 나야 되냐 이건 사회 문화적인 어떤 고정관념이거든요.
0: 네네.
1: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네. 굳이 그렇게 향날 필요가 있을까? 그 피부는
0: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요.
1: 그렇잖아.
0: 네.
1: 그러니까 피부에 가장 좋은 거는 내 피부에서 내 피부와로 만든 내 기름이 내 피부를 보호하는 가장 좋은 보습제거든요.
0: 아,
1: 그리고 그렇군요. 그 기름을 거기에 있는 세균들이 서로 먹고 네. 걔가 우리 좋은 물질 만들어서 피부에 또 주고 이런 공생관계예요.
0: 아,
1: 우리 유산균 먹으면 좋다는 건 누구나 알잖아요.
0: 네네.
1: 아무도 상생제로 균을 다 죽여야 돼 이런 생각 안 하고
0: 그렇죠.
1: 좋은 균이 많아야 돼. 마찬가지로 피부에도 좋은 균이 많아야지 피부가 건강해지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비누를 쓰는 것도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0: 네네네.
1: 결국 약산성 비누를 쓰더라도 굳이 이렇게 팔다리 건조한 데는 세게 쓸 필요 없고 좀
0: 네.
1: 접하고 땀 많이 나는 데만 기름 많은 데만 좀 네. 하고
0: 아,
1: 웬만하면 너무 많이 쓰지 마라. 그리고 강조드리는 거는
0: 네.
1: 애기들은 굳이 비누 아예 쓸 필요가 없잖아요.
0: 아 그렇죠.
1: 애기들이 뭐 사회적으로 뭐 냄새 나고 이런 것들 관여 없으니까
0: 네네.
1: 피부 약한 애기들은 웬만하면 물로만 닦고
0: 물로만.
1: 사회생활 하면은 그냥 약하게만 써라. 그리고 그 얘기를 꼭 장려드리고 싶어요.
0: 네.
1: 피부에 좋은 균들이 많아야지 건강한 거예요.
0: 아 그렇군요. 네. 방금 말씀하신 이제 딱 그 자연 성분의 어떤 그런 기름들
1: 맞습니다.
0: 이런 게 이제 분출이 되니까 그게 또 뭐 여러 가지로
1: 맞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알레르기를 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1: 당연하죠.
0: 좋은 효과가
1: 우리 알레르기가 뭐 이거는 이제 뭐 좀 TMI일 수도 있지만.
0: 네.
1: 왜 알레르기가 생기는지 많은 최근의 트렌드는 뭐냐면은 아기 때 피부를 통해 생긴다는 거예요.
0: 아 그렇군요.
1: 그러니까 식품알레르기가 먹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식품알레르기 피부를 통해서 여기 이렇게 흐르잖아요.
0: 네.
1: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기는 거고 집먼지 내는 것도 흡입해서도 있지만
0: 네.
1: 피부에 닿기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0: 아.
1: 그런데 왜 그럼 피부를 생기는 우리 여기 멀쩡한 기름
0: 네.
1: 사람의 가장 최적화된 기름을 인간은 뭐라고 생각해요? 더러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0: 아.
1: 저거는 기름은 벗겨내고
0: 네.
1: 사람 기름 벗겨내고 우리 공장에서 만든 인공 기름이 좋아요 해서 열심히 돈 써서 비누로 내 기름 벗겨내고 공장에서 만든 기름 바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최적화된 기름을 놔둬야지만
0: 네.
1: 피부가 건조하고 알레르기가 안 생긴다는 거고 그걸 벗겨내면은 피부 장벽에 떠서 아기들이 피부를 통해서 음식과 여러 가지 알레르기인이 들어와서
0: 네.
1: 알레르기가 쉽게 생긴다는 게 현대 최근 이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0: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최대한 이런 비누나 이런 걸 쓰지 않고
1: 물로만 하기 좋습니다. 당연하죠.
0: 네, 어른은 안 됩니까?
1: 어른도 전 된다고 생각을 해요.
0: 아,
1: 저는
0: 그러세요?
1: 비누를 잘 쓰지 않습니다.
0: 아 그러세요?
1: 그럼요.
0: 물로만 해도 피부가 너무 좋으신데.
1: 네. 그래서 이 냄새라는 것도 사실은 네. 영양식과도 상관이 있거든요.
0: 그러니까 아 그렇군요.
1: 건강한 항산화 음식을 먹고 또 기름 같은 데는 물로 이렇게 잘 이렇게 닦아내면은 왜냐면 대부분 수용성이 많고 또 이런 기름도 냄새가 나지만
0: 네네.
1: 그런 것도 산패가 돼서 냄새가 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냥 건강한 항산화 음식을 많이 먹고 그러면은
0: 네네.
1: 냄새 거의 안 나요.
0: 아 그렇군요.
1: 사실 저 뭐 이렇게 냄새 난다고 오늘도 작가님도 뭐라고 안 하셨는데.
0: 아 굉장히 그 향기 나는
1: 네.
0: 남자.
1: 네.
0: 아 권혁수 교수님. 네.
1: 그래서 어쨌든 뭐 너무 과하게 쓰지 마라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고
0: 네.
1: 손은 열심히 닦아야 됩니다.
0: 아 그렇죠.
1: 네.
0: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자를 좀 본격적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권 교수님께 드리는 상담 문자 보내주셨는데 3057번님 먹던 음식에서 알레르기가 생긴다는 말씀 오늘 처음 듣고 신기했습니다. 아이가 어려서 잘 먹던 음식인데 요즘 입이 가렵다고 안 먹겠다고 했거든요.
1: 네.
0: 잘게 조금씩이라도 먹이는 게 면역을 기르는 걸까요? 아니면 당분간 끊어야 할까요? 안 먹다 보면 나중에 알레르기가 없어지기도 하나요? 이렇게 문자 좀 보내주세요.
1: 네. 우선 뭐 불편하면 안 먹는 게 맞죠. 그러니까
0: 네.
1: 그걸 자꾸 먹는다고 더 좋아지는 건 아니고 더 나빠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원인이
0: 네.
1: 크게는 진짜 알레르기일 수도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많은 그런 과일이나 견과류 입 가려운 거는
0: 네.
1: 대부분 비염의 증상이거든요.
0: 아 그렇군요.
1: 우리가 꽃가루 알레르기 있죠.
0: 네네.
1: 꽃가루가 나무에서 오잖아요. 그러면 과일, 견과류 어디서 나무에서 오죠.
0: 네.
1: 그 안에 똑같은 성분이 있는 거예요. 단백질이. 그러니까 꽃가루가 코에 들어와서 염증이 느낄 때
0: 네네.
1: 그때 그 어떤 특정 과일이나 견과류 입에 묶으면 내 입에서 볼 때는 아니 우리 주인이 왜 꽃가루를 입에서 어구적 씹고 있지.
0: 그렇군요.
1: 모양이 똑같으니까.
0: 네네.
1: 그래서 2차적으로 생기는 거를 우리가 식품 꽃가루 알레르기 증후군이라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친구에게는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지 보고 치료하는
0: 있는지.
1: 게 좋겠고
0: 네.
1: 두 번째로는 어릴 때 피부 점막이 약할 때는 이런 시큼한 거 있죠.
0: 네.
1: 산미가 높은 과일이나 또는 이런 파인애플이나
0: 네.
1: 뭐 이런 것들 키위 이런 거 먹으면은 걔네들이 단백질 분의 효소가 많거든요. 우리 고기 연화할 때 쓰잖아요.
0: 네, 네.
1: 피부에
0: 그렇죠.
1: 닿으면은 여기 빨개지고 자극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알레르기 아닐 가능성도 있어요.
0: 아,
1: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좀 나중에 또 다시 한번
0: 네.
1: 좀 피했다가 먹어봤으면 괜찮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0: 네, 네. 정확한 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도
1: 알레르기 검사 받아보셔야죠.
0: 네, 받아보셔야죠. 네.

0: 2034번님은 제 조카가 알레르기 검사를 받았는데 고양이 털 알레르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고양이랑 헤어질 수 없다고 약을 먹고 있는데 면역요법은 어디 가서 받을 수 있을까요?
1: 아, 좋은 질문이십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반려견 주인으로서
0: 아, 그러시군요. 네네.
1: 개고양이 털 알레르기가 있을 때 이제 그 옛날에는 보내라. 말도 안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같이 살아야 되면 어떻게 되냐. 면역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0: 아, 그렇군요.
1: 그래서 가까운 알레르기 내과, 알레르기 면역 내과가 있는 데 가서 받으시면 되는데 네. 우리 가까운 데 동네 이비인후과에서는 진먼지 진드기 설화 면역 치료, 혐의투를 넣는 면역 치료. 그건 이제 대부분 이제 진먼지 진드기 중심 하는데 네. 개고양이 털은 아쉽게도 혐의투를 못 하고 주사를 맞아야 돼요.
0: 아,
1: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부 알레르기 전문 클리닉이나 아니면 알레르기 내과 있는 대학 병원에서만 하기 때문에 근처에 찾아보시고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아, 그렇죠. 네. 헤어질 수 없죠.
1: 헤어질 수 없죠.
0: 네,
1: 보통
0: 말도 안
1: 뭐 요즘은 이제 개고양이 털이 고3의 아들이 있어.
0: 네네.
1: 근데 있어요. 개고양이 털이 있고 엄마가 오면 어떻게 하면 야, 너 빨리 졸업해서 기숙사 나가라. 이게 정답이지. 개고양이를 내보내지는 않습니다.
0: 그렇죠. 그렇죠. 네. 네네. 자, 그리고 4911번님이 비염 검색하다가 교수님 너튜브 영상을 발견하고 잘 보고 있습니다. 코 세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일리톨 가루를 섞으면 도움된다고 누가 그러던데 이거 괜찮은가요?
1: 네, 괜찮습니다.
0: 아, 그래요?
1: 네, 그래서 실제로 네. 그 소금과 자일리톨이 섞여 있는 외국 해외 제품도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우리가 자일리톨 껌을 왜 씹냐면은 네. 뭐 맛있어서 씹는 게 아니라 네. 자일리톨이 항균 효과가 있어요.
0: 아.
1: 균을 죽이죠, 충치균을. 네, 네. 그러니까 자일리톨은 우리 감미료를 먹으면 안 됩니다. 장에 있는 네. 균 다 죽습니다.
0: 네.
1: 근데 이제 이 자일리톨을 식염수 코세척에다 한 티스푼을 섞잖아요.
0: 네.
1: 그럼 얘가 항균 효과가 있기 때문에 누런 콧물 축농증 자주 있는 분들 있죠.
0: 네네.
1: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0: 도움이 될 수 있고요.
1: 일부 연구들도 나와 있는 게 있기 네네. 때문에 그래서 추천은 그냥 일반 식염수 만들어 놓고 자일리톨 한 티스푼을 넣거나 아니면 식염수 그거를 한 반만 넣고 소금을 자일리톨 한 스푼 넣고 이렇게 해서 하시면은 누런 콧물 많은 분들이 도움이 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 아, 네. 아주 좋은 정보를 오늘 질문을 해 주셨네요.
1: 네.
0: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까 그 코 세척할 때 귀에 물이 들어가는 거 어쩔 수 없다. X 그러셨는데.
1: 네.
0: 네, 아니란 말씀이신 거죠.
1: 네. 이제 대부분은 안 들어가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들어간 분들이 있는데.
0: 네.
1: 우선은 기본적으로는 할 때 무서우니까 네. 자꾸 이렇게 목이 넘어가니까 꿀꺽꿀 삼키거든요. 삼키는 행위가 귀를 열어서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0: 아.
1: 고개, 목이 너무 목으로 넘어가 안치고 고개를 많이 숙여서 하는 게 필요하겠고요.
0: 네네.
1: 할 때 보통 아 소리를 내거나 아니면 이런 소리 있거든요. 크 소리. 코맹맹이 소리로.
0: 아,
1: 이런 소리를 이렇게요? 해서 하면 이관을 좀 닫는 게 있어요. 아 소리를 내거나. 그렇게 네. 하면은 귀에 물이 들어가지 않고 이거 할 때 주사기도 쓰면은 압력이 세기 때문에 코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0: 네.
1: 요즘은 주사기는 쓰지 말라 되어 있고 말랑말랑하게 누르는 좀 그 병이 있어요. 코세척 병이. 살살 누르면서
0: 네.
1: 아 소리 하면서 고개를 많이 숙이면은 대부분 안 들어가고요. 그렇게 해서 들어가면은 이제 그렇게 짜는 거 말고 네티팟이라는 게 있어요.
0: 네.
1: 네티팟이라는 제품을 사서 주전자거든요. 근데 코에다가 압력을 넣지 않고 그냥 줄줄 흘려보내는 거죠.
0: 아, 그렇군요.
1: 그러면 중력에 압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귀에 물이 들지
0: 않고도
1: 않고. 코 세척을 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7139번님. 제 아들은 34살인데 아토피가 심한데 매일 비누 목욕합니다. 그냥 물 목욕이 좋은 건가요? 아까
1: 네네
0: 이제 그래서, 들으시고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1: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물 목욕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0: 아 그렇군요.
1: 비누를 쓰신다면은 어쨌든 아까 대로 뜨거운 물 목욕하면 안 되고 약산성으로만 살짝 네.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0: 아.
1: 일부 이제 진물 나고 거기에 감염되고 이런 데 있거든요. 그런 데는 분명히 비누칠을 해서 씻어내는 게 필요합니다.
0: 네네.
1: 그렇지만 상처 없는 데는 그냥 물로만 하고
0: 물로만
1: 보습이 중요하거든요. 하고
0: 네.
1: 나서도
0: 네.
1: 보습은 사람들이 그냥 나와서 건조한 피부에다 하는데. 보습은 3분 법칙이라고 있어요.
0: 네.
1: 뭐냐면은 수건으로 대충 닦으면은
0: 네.
1: 물기 있잖아요.
0: 있죠.
1: 그때 보습하면 어떻게 돼요? 미끌미끌거리잖아요.
0: 네네.
1: 그렇게 하는 거예요.
0: 아, 그래요?
1: 네. 그래서 이 3분 법칙은 내가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면서 보습을 완료할 때까지 3분 안에 끝나는 데가 3분 법칙이거든요.
0: 아,
1: 즉
0: 그래요?
1: 피부 위에 네. 물기가 약간 있고
0: 네.
1: 그 위에 기름을 바르는 게 보습이지. 건조한 피부 바르면 보습 물이 없잖아요.
0: 네네네.
1: 그러니까 우리가 화장할 때도 얼굴에다가 뭐 하이드로 겔도 바르고 이렇게 촉촉하게 한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 네. 수분크림 바르는 거는 그 안에 그 물기를 가두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0: 아, 그렇군요.
1: 그러니까 다 건조하고 하면 안 되는 거죠.
0: 보통 이제 나와서 그냥 바득바득 닦잖아요.
1: 네네.
0: 아, 근데 그렇게 닦으면 안 되겠군요.
1: 안 되고 물기가 촉촉히 있을 때 물이 피부가 약간 불었을 때 그 위에다 빨리 기름을 바르는 게 보습의 법칙입니다.
0: 저는 오늘 교수님 처음 딱 뵙고 아 피부가 너무 좋으시다.
1: 아 뭐가 좋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0: 그랬는데 이런 또 비법들이 있었군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4891번님은 아이들은 몇 살부터 코세척을 할 수 있나요? 그러셨나요?
1: 아이들은 뭐 딱히 나이는 없습니다. 나이는 네. 없는데 기본적으로는 아이들이 부비동, 우리 충농증 걸리는 네, 데가 발달되어 있지 않아요. 이게 아기 때는 없어요.
0: 아, 네네네.
1: 머리가 커가면서 그것도 커는 거니까.
0: 아, 그렇군요.
1: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어느 나이가 들면서 하고 보통은 네. 뭐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부터는 부비동도 있고 또 실제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0: 네.
1: 한 뭐 유치원 전후부터는 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유치원 전후부터.
1: 네. 네.
0: 자, 그리고 3456번님, 교수님 제가 살짝 비염이 있는데요. 비염은 천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두 질환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아까 이제 좀 설명을 많이 해 주셨는데.
1: 네네.
0: 네네.
1: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알레르기 제가 면역내과라고 말씀드렸지만 연결돼 있거든요.
0: 네.
1: 전신은. 그래서 꽃가루가 코에 들어왔을 때 그 기관지로 가서 똑같은 코 막히고 콧물 재채기 있는 게 기관지에 생기는 게 천식이에요.
0: 네네.
1: 그래서 비염 환자의 나중에 한 30%, 3분의 1은 천식으로 이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내가 기침했는데 천식이 아니더라도 네. 비염이 있는 분이 내년에 기침하고 이러면은 또 천식이 새로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0: 네네.
1: 항상 비염 환자분들이 기침 천식이 오래 간다.
0: 음흠.
1: 천식 검사를 받고 그때는 제대로 치료를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0: 네.
1: 그다음에 면역 치료를 받잖아요. 어릴 때 비염이
0: 네.
1: 있어요.
0: 네.
1: 그러면은 그게 천식으로 되는 거를 예방도 할 수 있어요.
0: 그렇군요.
1: 그래서 저희가 면역 치료는 성인도 하지만
0: 네네.
1: 오히려 소아들한테 적극적으로 권하는 거는
0: 아하.
1: 그 비염이 나중에 천식으로 갈 확률이 있는데
0: 네네.
1: 그때 면역 체질을 바꿔 놓으면은 천식 가는 걸 막을 수가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연결돼 있는 병이다. 그리고 예방도 가능하다.
0: 아.
1: 그렇게 보시면
0: 이게 천식으로 반드시 갑니까?
1: 3분의 1만 갑니다.
0: 아, 3분의 1 정도.
1: 네. 그리고 이제 비염이나 이런 네. 것들도 어릴 땐 심하다가 청소년 또 20대는 좋아졌다가
0: 네.
1: 천식도 마찬가지 없어졌다가
0: 없어졌다가 다시
1: 4, 50대 또 다시 또 재발해요.
0: 아, 그래요.
1: 그래서 저도 아기 때 천식이 되게 심했거든요.
0: 네네.
1: 그러다가 이제 20대 때는 막 뭐 난리치고 술 먹고 다니는 아무렇지도 않다가
0: 네.
1: 이제 4, 50대부터 다시 또 나빠지기 시작해서 요즘도 아. 열심히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0: 아, 그러시군요. 네. 네. 그러니까 조기에 좀 이 면역 이 치료를 좀 받아 놓으시는 게
1: 맞습니다. 어린애들은 그렇게 있으면 하는 게 좋습니다.
0: 네네. 자, 3188번님은 제가 집에서는 괜찮은데 회사만 가면 유독 재채기와 콧물이 심해집니다.
1: 네.
0: 혹시 사무실 환경도 알레르기 원인이 될 수 있나요?
1: 당연히 될 수 있습니다.
0: 아.
1: 우선 기본적으로는 이 집먼지 진드기라는 거는 전 여기 다 있습니다. 집먼지 진드기는 천에 주로 살거든요.
0: 네네.
1: 그러니까 회사에 특히나 좀 고급스러워서 카페트가 있다? 그건 집먼지 소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0: 저희 사무실에도 있는데.
1: 네. 그리고 이제 카페트가 없더라도 이런 천 의자나 이런 데 곳곳에 있기 때문에 집먼지 알레르기가 있을 수 있고 또 이런 환풍기나 이런 네. 공조 시스템에 곰팡이들이 있을 수 있는데 곰팡이 알레르기 분들도 굉장히 나빠질 수 있죠.
0: 지금 이제 에어컨을 본격 가동할 시즌이잖아요.
1: 맞습니다.
0: 미리 청소를 좀 깨끗이 잘하셔야 되겠네요.
1: 그래서 이제 그것도 곰팡이 알레르기도 있을 수 있고
0: 네.
1: 그 외에도 이제 이건 정확히만 알레르기는 아니지만 실내 대기 오염이 굉장히 높아요.
0: 네네.
1: 이런 온갖 가구에서 나오는 온갖 톨루엔 페놀서부터
0: 네.
1: 우리 그 복사기.
0: 복사기.
1: 프린터기.
0: 네.
1: 토너에서 엄청난 많은 발암물질, 황물질이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0: 아,
1: 그런
0: 그래요?
1: 것들이 환기가 안 된 실내에 있으면은 그런 것들이 황물질이 점막을 자극해서도
0: 네네.
1: 이런 호흡기 증상을 나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0: 아.
1: 이러한 그런 프린터, 토너 이런 것들은 좀 별도의 실에
0: 네네.
1: 통풍이 잘 되는 데 놓고 같은 공간 내에 놓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0: 아, 집에서 프린터를 쓰거든요.
1: 네네.
0: 그러면 방에 그 프린터를 좀 밖으로 빼야 되겠네요.
1: 네. 별로 그 나오는 미세먼지에 대한 많이 연구 결과가 있는데
0: 네네.
1: 사실 그렇게 썩 좋은 물질들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자, 교수님 시간이 다 이제
1: 네.
0: 됐습니다. 야,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갑니까?
1: 네, 너무 아쉽습니다.
0: 역대급으로 가장 네 시간이 획 간 것 같습니다.
1: 네.
0: 자, 먼저 저희가 이제 아까 퀴즈 내드렸는데요. 퀴즈 정답 발표해드리겠습니다. B9 비타민 B9 초록색 공모양 채소 네 뭘까요? 여쭤봤는데 3번 양배추였습니다. 아, 유산균 받으실 분 7139번님, 9330번님, 후라이팬 받으실 분 9424번님, 7128번님 이렇게 네 분께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많은 청취자분들께서요. 문자로 한 번 더 좀 모시면 안 되냐.
1: 아, 전 TBS에서 부르면 언제든지 나오겠습니다.
0: 이야.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네. 아, 저희가 뭐 특별 선물이라도 좀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이제 시간이 몇 초 안 남았는데,
1: 네.
0: 네, 마지막으로 뭐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1: 네. 사실 알레르기가 많으신 뭐 비염도 있는데요.
0: 네.
1: 그걸 뭐 완치된다, 안 된다, 뭐 이런 걸 생각하지 마시고
0: 네.
1: 관리하면 증상 없게 지낼 수 있거든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이제 꼭 병원에 가셔서
0: 네.
1: 알레르기 비염이 있다면 코에 뿌리는 비강분무 스테로이드를 매일 뿌리고,
0: 네.
1: 천식이 있다면 흡입 스테로이드를 매일 뿌리고,
0: 네.
1: 이렇게 하시면은 아무 증상 없이 건강히 지낼 수 있어요.
0: 네.
1: 부작용도 없습니다. 네. 꼭 치료를 제대로 받으세요.
0: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에 또 나와주신다는 약속을 받으면서 오늘 귀한 이야기 들려주신 서울 아산병원 알레르기 내과 권혁수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5시 다시 찾아옵니다. 나선홍의 닥터스.

0: TBS 캠페인 퀴즈입니다. 의사는?
1: 의원.
0: 한의사는?
1: 한의원.
0: 그렇다면 약국은 어떨까요? 약사와 한약사, 면허도 다르고 약도 전혀 다르지만 쉽게 구별하기는 어렵죠. 상담받는 전문가가 누구인지 아는 것,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안전상식인데요.
1: 약사는 약국, 한약사는 한약국.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이제는 명확히 구분돼야 합니다.
0: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복용, 대한약사회가 함께합니다.
2: 상쾌한 바람과 쾌적한 날씨가 이어지는 봄. 산을 찾는 등산객이 늘어나면서 등산 사고도 잇따라 많이 발생하는 때입니다. 즐거운 산행길, 사고에 대비하는 마음이 필요하겠죠?
3: 먼저 산을 오르기 전 그 지역의 날씨와 등반 소요 시간, 등산로 등의 정보를 미리 알아두시고요. 변화무쌍한 산속의 날씨를 고려해 여벌의 옷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등산객 중에는 산에서 술을 마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산에서 음주하는 행위는 절대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죠.
2: 자연을 만끽하며 오르는 산행. 끝까지 안전한 산행이 되기 위해선 산을 내려올 때까지 방심하면 안 되겠죠?

0: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따라 열차 운행도 중지된 구간이 있는데요. 열차를 이용하실 분들 반드시 운행 정보를 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 중에는 내부순환로 성수 쪽으로 연희램프 부근 3차로에서 승용차 관련한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월드컵대교 부근 3차로와 4차로에 걸쳐서 버스끼리 부딪힌 사고가 있습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여러분, 중국에서 온 언론 학도가 낯선 한국 땅에서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200만 명의 마음을 사로잡은 글로벌 인플루엔서가 되기까지의 여정은 어떨까요? 중국 귀주성 출신의 한 청년은 한국으로 건너와 3개국어를 구사하시는 전문 MC이자 방송인으로 완벽하게 변신했습니다. 때로는 엑소, 김준수 등 대형 한류 스타들의 팬미팅 무대 위에서 양국의 팬들을 연결하고 때로는 다문화 라디오 부스 안에서 이주민들의 사연을 전하며 한국과 중국 그리고 세상을 잇는 든든한 다리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봉준호 감독의 영화에 출연한 배우이자 중국 전통 예술 공연팀의 무용수이기도 하죠. 오늘 케이스토리에서는 병견과 국경의 경계를 허물고 다름을 무기로 자신만의 눈부신 리즈 시대를 만들어가고 있는 다재다능한 크리에이터의 진짜 한국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한국을 품은 이야기 케이스토리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케이스토리의 진행을 맡은 이자스민입니다. 방금 오프닝을 들으시면서 저 많은 타이틀을 어떻게 다 소화할까 많이들 궁금하셨을 겁니다. 저 역시 오늘 이분을 스튜디오에 모시면 그 비결부터 꼭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공지사항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K-스토리는 TBS와 성공213이 함께 만드는 공동 제작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FM 95.1MHz TBS 라디오를 통해 듣고 계시는데요. 동시에 유튜브 채널 K-스토리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이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걸뱅이 K-스토리 숫자 213, 걸뱅이 K-스토리 213을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저희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 의견이나 질문이 있으면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인공을 모셔보겠습니다. 중국 방송인 MC, 배우, 200만 팔로워를 부여한 왕홍이자 다문화 음악 방송 DJ까지 타이틀 부자입니다. 강리즈님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강리즈입니다.
0: 네. 와, 반갑습니다. 강리즈님, K-스토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네, 와, 진짜 정말 MC네요. 제가 MC인데 여기 보시면 진짜 깜짝 놀랐어요.
0: 왜요? MC 대 MC라서 이게 정말 이게 같은 DJ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 보니까 이렇게 칭찬을 받으면 굉장히 기분 좋아요.
1: 근데 진짜 괜찮아. 너무 잘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아까 이거 소개 멘트, 와, 누가 써주신 거예요? 아, 그거 맞나요? 진짜로?
0: 왜요? 맞지 않아요?
1: 맞는데 근데 형용사들이 좀 빼야 될 것 같아요.
0: 아유, 형용사가 네. 진짜 이게 저도

0: 사실상 이게 프로필을 받으면서 네. 딱 보니까 와 무슨 일이 이렇게 많이 하시는지. 그러면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네네. 우리 많은 분들께서 특히나 200만 명의 팔로워들한테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강리 스님이지만 우리 네. 청취자하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물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쪽 카메라가 있습니다.
1: 아, 네. 안녕하세요. 중국에서 온 묘조 여자 강리즈라고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저를 모를 수도 있는데요. 사실 제가 지금 한국에 거주한 지 14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활동하는 동안 되게 굉장히 많은 신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MC이고요. 한중 MC. 그리고 뭐 배우, 또 성우, 크리에이터, 또 마케터, 또 댄서, 또 중호 감사 한자도 있고 기자 등등 되게 제 인생은 좀 다양한 직업을 체험해보는 그런 인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와. 진짜로 타이틀로 하려면 그냥 M자로 M자로로 소개해 드려야
0: 될 것 같아요. 아, M자로. 네, 그렇죠. 맞아요. 와, 끝없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사실상 이게 되게 간단하게 얘기를 한 거고요. 사실 번역, 통역 그거 다 보함을 하면 더 많을 텐데 저도 프로필을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저 모델 활동도 하고 계시는 거고요. 사실 홍보대사 맞습니다. 활동도 하고 계시고 굉장히 많은 그래서 왜 현영사를 빼달라 그러는 거예요? 하시는 일이 그렇게 많은데. 그렇죠.
1: 와. 그냥 직업 이분이죠. 직업. 와. 네. 그래서 저도 조금 짧게 소개할 때도 아, 한국에서 10년 넘게 거주하면서 여기까지 직업을 해봤던 강리즈입니다. 이렇게
0: 여러 가지 직업을 해봤던 강리즈입니다.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직업을 해봤던
1: 10가지 이상. 네.
0: 10가지 이상.
1: 네. 이렇게 10가지.
0: 와, 무섭다. 네. 정말. 일단은 이 방송인이죠. 그 열 가지라고 하시죠. 뭐 MC고 네네네. 배우고 다모날라주 DJ 무용수 등등 이렇게 수많은 타이틀 중에 아 이게 나한테 가장 잘 맞는 가장 잘 나를 가장 잘 표현하는 타이틀이다라고 하는 게가 하나만 그러신다면 아 열 개 이상이니까 그러면 한 두 개까지는 허용하겠습니다. 두 개 정도 하면은
1: 뮤티 엔터테이너.
0: 그게 무슨 엔터테이너라고요?
1: 뮤티. 영어로 뮤티, 네. 오. 여러 가지 뮤티 있잖아요.
0: 아, 뮤티 엔터테이너.
1: 뮤티 엔터테이너.
0: 와, 그걸로.
1: 네, 아까 사실 엔젤업도 표현할 네. 수 있고, 뭐, 뮤티 엔터테이너로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하나도 보기 못 하신다는 거리네요.
1: 아유. 그게 제가 한 가지 잘 못해서 그런 거예요. 진짜요. 그렇죠. 제가 한 가지 뭐 뽑으면, 그 배우? 아 연기자? 그럼 저희가 정말 다른 연기자처럼 이렇게 뛰어난 연기력 가지고 뭐 대표작 있는 것도 아니고 네 MC 여기 전문 MC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그렇게 뛰어난 거 아닌데 하지만 좀 뭔가 좋아하는 것도 많고
0: 그렇죠.
1: 사람들이 좋게 얘기하면 끼가 많다 이렇게 얘기해 네. 주셨는데 그냥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0: 그냥 엔자블러의 네. 멀티 엔터테이너.
1: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네. 와. 하지만 저는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면 사실 중국어로 그런 성어 있는데
0: 네.
1: 판알부징 그게 다양하지만 네. 한 가지 분야에서는 사실 전문성은 좀 떨어진다.
0: 아, 그렇게 이게 그 어떻게 한다고요? 그게 중국어로요?
1: 판알부징.
0: 아, 이게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그냥 취미 부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1: 그러시구나. 네.
0: 이게 저는 영어를 알 수 있을 텐데 잭 오브 올 트레이드인데
1: 네.
0: 중국어로 다시 한 번만 제가 따라갈 수 있을지 저는 취미 부자밖에 안 들리거든요.
1: 오 그래요? 그럼 네. 한번 해보세요. 이제 네. 중국어 MC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그거는 뭐, 예 일단 시도해 보겠습니다.
1: 판 알
0: 부
1: 징
0: 자, 중국어 하겠습니다.
1: 와, 다음에 중국어 너무 잘하시네요.
0: 하겠습니다. 아, 그게 있나 봐요. 이제 네. 잘 따라가는 그런 게가 있나 봐요. 근데 지금 하나씩, 한 자씩 하셨잖아요.
1: 네네.
0: 근데 지금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지금 이게 전체 다 하라 그러면은 못할 것 같습니다.
1: 아, 내년에 뭐 다시 만날 때 아마 굉장하게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0: 그러면 이게 인플루엔서를 정말 쉽지 않거든요. 저도 그냥 아, 뭐 그래 저기 뭐야 SNS 좀 해보자 해가지고 뭐 10개 넘는 그런 넘지는 않았거든요. 여기에 네. 직업보다 네. 많지가 않거든요. 팔로워라고 하기에는. 근데 인플루엔서로서 한국이나 중국에서 실제로 인기를 체감하시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1: 있었네요. 근데 네. 사실 저는 아직은 뭐 중국에 가서 예를 들어 길거리에서 저를 알아보는 사람 없고요. 네. 다만 예를 들면 한국에서 중국인 동아리 아니면 중국인 뭐 송년회 네. 거기 가면 진짜 저를 알고 있는 사람은 많더라고요. 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들이 저를 많이 알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작년에 시아 준수의 중국 팬미팅 사회 했었잖아요. 네. 그때 사실 끝날 때 하이바이 있어요. 그 네. 팬들이 그냥 시아 준수랑 이렇게 하이바이 하는 건데 네. 근데 어떤 분이 저를 아 팬이에요 이렇게 저에게
0: 아, 시아 준수한테는 안 하고 강리 씨한테 팬이에요 하는 거예요?
1: 저를 팔로우하고 있대요. 팔로우하고 아~ 있대요. 이렇게 저 뭐 MC 알아요. 뭐 또잉 중국 플랫폼 뭐 또잉 네. 팔로우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깜짝 놀랐어요. 좀.
0: 와, 그래도
1: 네. 많지 않지만. 네.
0: 아유.
1: 한 명?
0: 그게 뭐 그래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서 아마 저는 다른 나라 가면 아무도 못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와 근데 사실상으로는 이 미디어의 활동도 하시고 뭐 영화도 하시고 뭐 팬들도 만나고 MC도 활동하시고 이 방송하고 1인 미디어를 넘나들면서 이 화려한 무대 뒤에서도 구군분도 했던 강리스님의 미디어 라이프를 구속으로 일단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네. 이 1인 미디어 시장은 이 특히나 중국 시청자들이 유독 강리즈가 전하는 한국 이야기에 열광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1: 아, 뭔가 제가 좀 강한 에너지를 전달한 것 같아요.
0: 강한 에너지?
1: 네. 오. 사실 지금 저를 봤을 때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중국의 찐 시골에서 왔어요.
0: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1: 시골.
0: 아, 찐 시골.
1: 네, 찐 시골.
0: 어, 예. 산골.
1: 맞아요. 왜냐면, 네. 귀주성, 저희 고향은 귀주성이고, 네. 제가 소수민족 묘족이에요. 묘족은 원래 조금 뭔가 시골에서 사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그래서 저는 진짜로 좀 힘든 환경 속에서, 네. 혼자서 열심히 외국까지 뭐 꿈꾸면서도 외국까지 왔는데도 지금까지 버티는 그 다른 분 아마 막 국제 결혼 이런 수도 있는데 네. 저는 그냥 좀 제 힘으로 네. 계속 앞으로 가는 그런 자세로 네. 그런 모습으로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니까 네티즌들이 좀 뭔가 제 삶을 보면 에너지 좀 얻은 것 같아요. 되게.
0: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네. 사실은 재고가 되게 조그마시거든요. 들어왔을 때 제가 무슨 중학생이 와 있는 줄 알았어요. 진짜 작은데 심지어 네. 모습도 나이를 물어봤는데 여기는 공개를 안 하겠지만 네. 예, 나이를 보면 깜짝 놀랐어요. 제 아무리 봐도 한 그 나이에서 20년 가까도 돼요.
1: 아, 20년까지는 아니고요.
0: 20년 가까도 되지 않아요? 그죠? 그렇게 왜 네. 드라마에나 영화 같던데 교복 입으면은 학생 같이 보이지 않으세요?
1: 맞아요.
0: 그렇구나.
1: 감사합니다. 아, 네.
0: 와, 진짜 네. 그렇다니까요. 네. 아우,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작으신데 작은 재고에 이렇게 굉장한 에너지를 가지고 계시는데 아까도 말씀했지만 엑소에서 뭐 시아 준수의 뭐 대규모 한류 스타들이 팬 사인회 뭐 한중 MC로도 활약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1: 네.
0: 뭐 이렇게 할 때마다 어떤 각오로 임하시는 거예요? 임하시는 건가요? 어때요? 아, 우선 그거 하시기 전에 어때요? 시아 준수 엑소를 만나 뵌 그런
1: 너무 좋죠.
0: 어떠세요? 엑소는 어떠세요?
1: 엑소는 진짜로 몇 번 아티스트랑 같이 이렇게 사회를 보면 왜 팬이 이렇게 많이 있는지 알 것 네. 같아요. 이런 생각이 점점 들어요. 왜 사람들이

0: 이렇게 뭐 진짜 엄청
1: 열광을 하는지.
0: 아낌없이 응원해주고 그런 거는 좀 많이 보게 돼요. 만약에 현장에서 그런 아티스트의 그런 태도나 아니면 왜냐면 제가 몇번 팬미팅 보기 전에 사실 아티스트의 그런 자료들을 더 디테일하게 보고 찾아보니까 와, 끼부터 해서 또뭐 뭔가 팬들에게 주는 에너지들이 굉장히 있어서 저도 몇번 뭔가 행사하고 나서 저도 팬이 된것 같아요. 네, 그런 느낌? 네.
1: 아니 원래 MC하러 갔는데 MC 만날 때마다 그 팬이
0: 맞아요.
1: 되는.
0: 맞아요. 왜냐면 다 배움점이 있어요. 다 스타성, 스타는 왜 스타인가? 이유 다 있습니다.
1: 그럼 시아 준수 같은 경우는 어때요?
0: 와, 진짜 노래 너무 잘합니다. 노래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잘합니다.
1: 와, 노래로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0: 네.
1: 노래를 잘하는 시아 준수.
0: 맞아요. 맞아요.
1: 와,
0: 네.
1: 오, 죽어가는 사람도 살릴 수 있다라는 그죠.
0: 맞아요. 아까도 그 노래 들으면서 이거 운전하고 왔었어요.
1: 그렇군요.
0: 네네.
1: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무대에 올라갈 때마다 이게 좀
0: 네.
1: 약간 내가 이런 각오로 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무대에 올라갔을 때 그리고 약간 아무리 팬이라도 다른 나라이다 보니까 그
0: 네.
1: 문화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0: 네.
1: 어떠세요? 그 차이를 어떻게 연결을 하시는 건가요?
0: 그래서 제가 몇번 팬미팅 시작하기 전에, 기본 자료도 찾아보지만, 또, 팬 사이트나 팬 그룹에 들어가서,
1: 들어가서
0: 네, 그거를 좀 탐구해요. 왜 좋아하는지. 또 중국 팬의 성향도 있어요. 그래서 중국 팬들이 왜이 아티스트를 좋아하는지, 중국 팬들의 생각, 이 아티스트에 대한 생각 어떤지, 그런 거좀 파악해서 또 MC 준비할 때 도움 많이 된것 같아요. 네.
1: 그러면 혹시 이 MC를 하시다가 잊지 못하는 그런 에피소드, 아까는 뭐 말씀하셨으면 누가, 시아 준수 MC를 하고 있는데 저 팬이에요 라고 하시는 분 말고도 잊지 못한 그런 에피소드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0: 욕 많이 먹어요.
1: 욕 많이 먹어요? 좋은 이야기 하라고 물어봤는데, 욕을 왜
0: 욕 많이
1: 먹는
0: 먹어요,
1: 거예요?
0: 진짜.
1: 왜요?
0: 제가 여자 MC잖아요. 특히 남자 아티스트랑 같이 있으면
1: 네.
0: 좀 사실 여자 MC는 또
1: 질.
0: 제가 스스로 예쁘다고 어쨌든 좀
1: 네, 이쁩니다.
0: 얼굴이 좀된 여자 MC 가 남자 아티스트 팬미팅 보면 사실
1: 예.
0: 조금 안 좋아요.
1: 아, 팬들이.
0: 네, 그리고 또한 조금 뭔가 사소한 것들 때문에 또 팬들이 또 화가 나고 그래서 아까 계속 오늘 또 희한하게 시아 준수를 얘기했는데 사실 제가 시아 준수 그거 진행하고 나서 욕 많이 먹었어요.
1: 왜요? 특히나, 아니, 엑소 같은 경우는 그나마 멤버가 많아서
0: 맞아요.
1: 그런데,
0: 네.
1: 이게 시아 준수 혼자서
0: 네,
1: 독
0: 혼자니까.
1: 차지하는 것 같은 느낌, 이 팬들이 질투를 굉장히 많이 하나 봐요.
0: 맞아요. 그래서 그런 사실 준비하는 과정에서 뭐 집행사나 한국 엔터테인먼트 뭐 소통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하지만 무대에서는 사실 감독님이나 아니면 그 집행사는 사실 얼굴 나온 거 없잖아요. MC는 제가 MC하고 통역까지 하는 거예요. 굉장히 1인 2역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사실 현장에서 그 통요할 때 사실 저희가 만약에 번역하면 메모할 수 있잖아요. 근데 통요하는 거는 그냥 무대에서 서서 들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좀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1: 그렇죠.
0: 일이에요.
1: 쓸 수가
0: 그래서
1: 없죠.
0: 맞아요.
1: 마이크를 잡아야 되고,
0: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는 사실 인어로 감독님이 하는 말씀도 있고. 근데 제가 사실 MC로서도 겸 통역 이라서 그 아티스트 하는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럼 방해할 때가 돼요. 그럼 아티스트 하는 말을 못 들었을 때도 있었어요.
1: 그럴 때
0: 그걸로
1: 어떻게 하세요?
0: 통역할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못 들었으니까. 그럼 통역할 때는 그 빠지는 부분 있잖아요. 빠지는 부분이 있어서 팬들이 뭐좀 그것도 제 실수이지만 각종 환경에서 그런 팬들이 좀뭐 마음이 뭐좀안 들고 뭐
1: 더 욕을
0: 악플 좀
1: 먹고.
0: 네 달고 그리고 또한 무대에서 각종 상황이 있는데 아티스트가 조금 가까이

0: 저랑 가까이 있으면 예를 들어
1: 예.
0: 그 빅소마 한 적이 있었어요. 저도 기억 안 나는데
1: 네.
0: 그때 이벤트 중에 하는 건데
1: 네.
0: 사인해주는 그런 선물 이렇게
1: 예.
0: 뻗는 건데 근데
1: 네.
0: 시아주수는 좀 뭔가 저에게 무슨 말씀하려고 하니까
1: 네.
0: 그래서 저에게 이렇게
1: 귀순만 가렸죠.
0: 난리 났죠.
1: 왜요?
0: 그럼
1: 어떻게?
0: 팬들이 싫어해요. 왜냐면
1: 소리 지시
0: 여자 MC에게 이렇게 가까이 하는 행동. 진짜예요. 그래서 굉장히
1: 그래,
0: 저도
1: 신발 안 날라갔나요?
0: 그거 아니지만 어쨌든 그
1: 네.
0: 댓글 날아갔죠.
1: 아.
0: 그래서 나중에 저는 몇번 했을 때 조금 거리 좀
1: 거리
0: 두고,
1: 두기.
0: 네, 거리
1: 예.
0: 두고 오고. 그리고 또한 사실 그 대부분 편지도 있어요.
1: 네.
0: 팬들이 쓰는 편지 그거
1: 네.
0: 읽어주는 거.
1: 네.
0: 근데 중국어 쓰는 팬도 있잖아요. 중국어.
1: 맞아요.
0: 그럼 한국 아티스트는 그거를 못 알아들어요. 그냥
1: 네.
0: 이거 보고 이해 못 하니까.
1: 그렇죠.
0: 그럼 감독님 잉여로 MC 뽑으세요. 그럼 제가 뽑으면 난리 나요. 팬들이
1: 그
0: 왜
1: 시아준수가 뽑아야 되는데 왜 너가 뽑냐 이러기는 거구나.
0: 그래서 이런 거 진짜 욕 많이 먹어요.
1: 와, 진짜 이게 정말 제가 저도 좀 약간 아시는 그런 요즘에 뭐 BTS나 뭐 이렇게 요즘에 아이돌들의 팬들이 이렇게 만나보면요. 정말 질투심이 굉장히 강하시더라고요. 네.
0: 하지만 저도 그런 경험을 통해서 사실 그때 욕 많이 먹었으니까 또 거의 제 SNS까지
1: 예.
0: 찾아와서
1: 예.
0: 앞을 다는데
1: 아, SNS 계정까지. 오.
0: 근데 저도 리뷰 많이 하는 거예요. 생각해서 왜 그렇게 되는지 디테일하게
1: 네.
0: 진짜 제가 메모도 한이 휴대폰으로 메모장 있잖아요. 한
1: 네.
0: 두 페이지로 썼어요. 다음에 진행할 때 이거 뭐 해야 되는지 다.
1: 네.
0: 되게 사실 반대로 생각했을 때 팬의 반은 조금 뭔가 그때 앞을 봤을 때는 조금 마음이 좀
1: 그렇죠.
0: 거리지만 나중에 이거 반대로 또 좋은 경험이 된 거예요. 제가 다시 생각하게 되고 팬의 마음이 어떤지, 팬은 어떤 마음으로 이 현장을 아는지 그거를 이해하면서
1: 네.
0: 다음번에 진행할 때 뭔가 더그 팬과 아티스트의 다리
1: 네.
0: 역할을 하겠다. 그런 거를 조금 더 이해하게
1: 그렇죠.
0: 됐고 좋은 것
1: 훨씬
0: 같아요.
1: 더, 예, 훨씬 더. 그리고 아마 그렇게 하다 보면 뭐, 참 욕먹는 게가 저도 참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라 이게 좀 약간 마음이 단단해지거든요, 나중에.
0: 네, 맞아요.
1: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뭐가 와서도 훨씬 더 이렇게 좀 약간 처음에는 그렇게 상처 많이 받는 그런
0: 맞아요, 맞아요.
1: 부분이지만 그래도 더 당당한 나를 더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받는 거, 욕먹는 거는 좋은 걸 알고는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이제 일단 안 좋은 소리 하는 거를 일단 좀 떠나고 2017년부터 다문화 가족 음악 방송 중국어 DJ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주민들의 사연을 많이 접했을 텐데 사실상 이렇게 영상 미디어와 지금 이게 웅진 방송에서 하는 거하고 그리고 라디오에 이게 영상으로 보이는 거하고 그리고 라디오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0: 엄청 크죠.
1: 오늘
0: 라디오는 뭔가 사실 영상은 그 액션 봐야 되니까
1: 네.
0: 조금 뭔가 표현하는 거 과장하는 부분에 있고
1: 그렇죠.
0: 아니면 예능감 풍풍하게 나와야 되고
1: 풍풍하게 나가야 돼요. 네.
0: 하지만 라디오는 뭔가 친구 같은 존재.
1: 아.
0: 저희가 듣는 목소리로 나오니까
1: 네.
0: 뭔가 따뜻한 존재로 되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사실 제가 라디오 진행할 때는 좀 차분한 스타일이에요.
1: 에너지가 조금 더
0: 맞아요.
1: 차분차.
0: 차분하게
1: 예.
0: 진행하고 그럼 뭔가 또 중국 사람들이 사실 중국의 라디오는 한국 라디오 차이도 좀더 있어요.
1: 어떤가요?
0: 한국의 라디오는 또 예능처럼 하는 것도 굉장히 맞는 것 같아요. 예능 스타일처럼.
1: 네.
0: 하지만 중국은 라디오는 되게 뭔가 밤에 조용한 밤에서 듣는 매체라서 되게 사람들이 MC나 아나운서들이 좀 뭔가 차분하게 진행하는 스타일, 뭐 따뜻하게 전하는 스타일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조금 뭔가 중국 스타일 가지고
1: 예.
0: 그렇게 진행하면서 또 한국 스타일 좀 섞이면서
1: 네.
0: 왜냐면 다 외국인들이 중국인들이 해외에 살고 있으니까
1: 네.
0: 그럼 고향의 음악을 들을 수 있으면서 따뜻함을 느낄 수 있으면서
1: 네.
0: 또한 좀 이게 힘든 외국 삶 있으니까 네. 또 가볍게 재미있게 얘기할 합니다. 때도 섞여서 네. 합니다.
1: 네. 아우 정말 우리 이게 라디오에 듣고 계시는 분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을 하시는 분들은
0: 네.
1: 정말 이 강리 씨의 얼굴을 보면 표정 하나 하나가 굉장히 아니 다 여성인데 귀엽다고 얘기를 하긴 좀 그렇지만 굉장히 귀엽고 소중하거든요. 이게 하나씩 전달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기는 한데. 근데 사실상으로는 3개국어 가능하다 그러는데 3개국어가 뭐예요?
0: 중국어, 한국어, 영어.
1: 아, 영어도 하시는구나. 그러면 그리고 더 정말 놀라운 게 중국어 천문 아나운서 A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계시다고 그럽니다.
0: 맞아요.
1: 와, 아나운서의 A급. 사실상으로는 저도 중국어 방송을 많이 못 들어봐서 혹시 아나운서들은 중국어로 어떻게 방송을 하시나요?
0: 예를 들면 지금 아까 예. 저도 오늘 다문화 음악 방송 진행하고 왔잖아요.
1: 네네.
0: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시작하는 멘트는 欢迎收听动画家庭音乐广播 我是主持人江丽子 이렇게 조금 느낌이 다르죠?
1: 굉장히 다르네요. 그게 맞나 봐요. 다른 언어를 말을 할 때 사람의 느낌이 달라지는.
0: 네, 맞아요. 목소리도
1: 강희 씨도 그러세요?
0: 다르진 것 같은 느낌.
1: 네.
0: 네.
1: 뭐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0: 그냥 뭐 다문화 음악 방송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MC 강희지입니다. 이거 인사하는 말이었어요.
1: 네. 네. 그러니까요. 저는 처음에는 여기 오시는 게스트 여러분들은 한번 네.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아, 옛날에 제가 영어 방송을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영어 방송 때 인터뷰할 때하고 한국어 방송 인터뷰할 때는 사람이 좀 차이가 나요. 근데
0: 맞아요.
1: 문인한테 물어보니까 문인이 그렇더라고요. 저도 이상하게 왠지 영어를 할 때 다른 사람이 돼요. 한국어를 할 때 또 다른 사람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0: 맞습니다.
1: 거 있기는 있나 봐요.
0: 네.
1: 예. 아, 그러면 이 한국어, 원래는 중국어로 이렇게 A급 자격증, 아나운서 자격증 가지고 있는데 한국어라는 낯선 언어를 방송용으로 완벽하게 구사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 건가요?
0: 아, 처음에 제가 10년인가? 10년?
1: 네.
0: 9년 전에?
1: 9년 전에
0: 네. 2017년 비정상회담 출연한 적이 있었어요.
1: 네.
0: 그때 한국 온 지 5년밖에 안 됐는데
1: 네.
0: 그래서 댓글을 보였죠. 뭐 강리즈 발은 안 좋다고 이 반응으로 뭐 방송 나올 수 있냐
1: 강리즈 발음
0: 이런 댓글을 보여서
1: 네.
0: 그때 스트레스 받으면서 바로 또 과외도 하고,
1: 네.
0: 왜냐면 좀 뭔가 방송할 때, 그 한국어 좀 유창하게 얘기해야 되고, 또
1: 네.
0: 저도 한게 느껴졌죠.
1: 네.
0: 제 마음속에서 생각하는 것들 완벽하게 네. 표현하려면
1: 네.
0: 한국어 발음도 잘해야 되고, 한국어 네. 구성 어떻게 하는지.
1: 네.
0: 그래서 그때 친구한테 부탁해서 과외를 받은 적도 있고, 또 사실 학원 등록한 적이 있는데 학원은 조금 뭔가 직장도 뭐 일을 하니까 사실
1: 학원은 못 다니기가
0: 힘들고
1: 어렵죠.
0: 네, 네. 그래서 과외 뭐 계속 진행하면서 중간에 사실 저는 드라마 굉장히 드라마 덕후예요.
1: 네.
0: 드라마 너무 덕후. 좋아하니까
1: 네.
0: 드라마나 예능 사실 보는 거는 단순하게 그렇게 즐겁게 보는 것보다
1: 네.
0: 조금 뭔가 배우는 시간 또 된 것 같아요.
1: 와.
0: 그리고 친구도 제 주변 중국 친구 중에 저처럼 이렇게 한국 친구 많이 있는 친구는 별로 없어요.
1: 아, 그러니까 주변 네. 사람들도 다 한국인이다 보니까 연습도 되고
0: 맞아요,
1: 발음 교정도 누가 다 해주고
0: 네네네.
1: 하고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0: 네.
1: 근데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드라마 덕후이고 뭐 예능도 막 많이 보시는데 사실은 아마 이게 한국에서 뭐 방송이나 영화 뭐 드라마에서 나오시던 분들이 딱 하나의 외국인 출신인 분들의 하나의 공통점인데
0: 네.
1: 한국 예능에서 종종 외국인 출연자에게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한국어를 완벽 착하게 말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근데 막상 외국인 출연자들에게는 어설픈 한국어나 과장된 리액션, 뭐 그런 전형적인 캐릭터를 요구할 때가 있잖아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 강리 스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0: 저는 입이 어색, 저는 설정 없이 그냥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한국어 좀 뭔가 좀 어색하고 또 원래 리액션 좀 강한 편인데
1: 예.
0: 하지만 그 액션 좀 과장한 액션은 좀 뭔가 한국 방송의 정서인 것 같아요.
1: 아.
0: 한국인 방송인들이 보면 아니면 예. 한국 예능든 이렇게 네. 보면 사실 리액션 되게 크게 나오는 편이어서
1: 그렇죠.
0: 네. 그래서 그게 또 재미있어서
1: 네.
0: 그런 재미있어서 예능 방송 그 지금 한국 군대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글로벌까지도 인기 많이 얻었잖아요.
1: 네.
0: 그래서 그거는 그냥 한국 방송의 장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지만 사실 외국인 지금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진짜 한국어 말도 안 되게 잘해요.
1: 맞아요.
0: 그래서
1: 예.
0: 또 외국인 네. 같이 앉잖아요.
1: 네.
0: 그럼 좀 재미? 네. 좀 외국인 이미지 잘 맞게 또 뭐 발음 좀 어색하고
1: 네.
0: 그런 이미지나 캐릭터 필요한 것 같아요.
1: 아 네. 필요해요? 워낙 너무 잘해서 예능 같은 경우는 약간 어색해야 돼요.
0: 근데 저는 이미 어색해서 저는 그냥
1: 아 네. 힘이 어색해서 와 5283님이 한국말 정말 재밌게 잘하시네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0: 재밌게 그럼 못하는 분고 못해서 그래서 재밌어요
1: 못해서 아유 아무튼 우리가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0: 네.
1: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서 많은 질문을 못 드렸습니다
0: 네.
1: 우선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양국의 든든한 소통 정글을 자리 잡은 강리스님의 일부를 들어봤고요 잠시 2부에서는 강리스님의 한국의 정착하며 느꼈던 정체성에 대한 고민과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공존의 미래에 대해 짚어보는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잠시만요.
0: 좋습니다. 네.

0: 한국을 품은 이야기 K-스토리
1: 네, K-스토리 2부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200만 팔로워를 거느린 메가 인플루엔서이자 망속인 배우 무용수까지 다양한 수식어를 빛내고 있는 강리스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인 토크 앞서 정치 및 참여 방법 한 번 더 안내해드릴게요. TBS와 성공 213이 함께 만드는 K-스토리는 FM 95.1MHz TBS 라디오와 유튜브 채널 K-스토리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골뱅이 K-스토리 숫자 213 골뱅이 K-스토리 213을 검색하시면 생생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 의견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문자 샵0951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항상 하는 이 코너입니다. 2부를 시작할 때 강리스님 2부 시작하기 전에 저희 프로그램에 나오시는 피할 수 없는 필수 코스가 있습니다.
2: 어? 네. 어떤 거예요?
1: 바로 우리 방송의 슬로건에 한국을 품은 이야기 K-스토리를 강리스님의 모국어로 그러니까 중국어로 네. 외쳐주시는 건데요. 네. 이제 멋지게 아나운서처럼 이렇게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2: 네. 앞에 그 K-스토리 앞에 그거 다시 한번 말씀해 네. 주세요. 네.
1: 한국을 품은 이야기 K-스토리.
2: 한국을 푸는 이야기.
1: 품은.
2: 품은 이야기.
1: 이야기. 예.
2: 품은 이야기 여기서 무슨 뜻이죠? 정확히. 그럼 진짜 아름다운 한국 중국어로 알려드릴게요. 네. 그게 용바오 한국의 故事 K-스토리.
1: 오, 뭐라고 하신 거예요?
2: 똑같은 거죠.
1: 아, 한국을 품은 이야기.
2: 네. 아, 용바오 안타 그런 푸는 네. 네. 그래서 용바오 한국의 故事 K-스토리.
1: 네. 와, 좋네요. 처음으로 하나도 안 헤매고 바로 번역을 하셨던 캐스팅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한국어는 다른 네. 나라의 언어로 번역하기에 가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분들이 오시면 이 슬로건을 똑같이 번역하라고 그러면은 굉장히 어렵게 불어서 이야기를 설명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2: 아, 근데 중국어는 그런 매력이 있어요. 중국어는 사실 네. 의역 그다음에 예. 그 한 단어를 조금 네. 의미가 들어가.

0: 들어가는 네. 또 분위기 들어가는 네. 그런 언어의 매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네. 이런 번역이나 통역할 때 아마 도움 된 것 네. 같아요. 네.
1: 제가 자꾸 엄마 미소를 하고 짓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이렇게 강리씨님이 이렇게 얘기를 할 강리 씨가 얘기를 할 때마다 이게 약간 눈이 찡긋. 입술에 이렇게 딱 한쪽 그대 올라가고 이렇게 너무 귀여운 거예요. 갑자기 막 아기처럼 이제 사실 나이로는 제가 가질 아이가 아니거든요. 근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지금 계속 보는데 계속 아 저도 이제 아, 팬이 되는 것 같습니다. 빠질 것 같습니다.
0: 아, 엠스님께서 큰 사랑 있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
1: 아 사실상 이렇게 이제 한국에서의 삶을 그렇게 좀 약간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랬는데 아마 이게 요즘에도 참 약간 큰 문제, 뭐 큰 문제보다 약간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인데요. 뭐 병견이고 프리랜서 방송인으로서 네. 뭐 예를 들자면은 사드 같은 경우나 뭐 코로나 팬데믹 등 이 양국 간의 민감한 외교 사회적 변수가 생겼을 때 이게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뭐 중국에서 왔다고 이렇게 그 이유만이라도 사실상 우리는 상관이 없는 건데 그냥 그 나라에서 왔기 네. 때문에 현장에서 체감하는 뭐 예를 들자면 병견이 뭐 병견의 시선은 어느 정도인가요?
0: 그런 위기가 왔을 때
1: 네.
0: 사실 저도 옛날에 코로나 아니고 사드 때 때문에. 사드 때는 네. 2016년 근데 갑자기 원래 사실 2016년 한중 관계 굉장히 좋아요. 초반에 네. 2014, 15, 16 너무 좋아서 일도 많아요. 한중 네. MC 하는 일도 많고 방송 출연도 많고 네. 한중 같이 학자 하는 프로그램도 많아요.
1: 네.
0: 근데 사드 때문에 갑자기 일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의 그때 두 달 수익 0이에요. 두 달 수익 0이라서 사실 이미 일을 하는 경험은 한 1년, 2년 정도 되는데
1: 네.
0: 그때 수익 없으니까 네. 제가 처음으로 엄마에게 요청했죠. 생활비 한 그때 30만 원인가? 30만 원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거를 말씀드리고도 울었죠. 왜냐면 사실 이미 일을 했는데 또 엄마에게 네. 돈 보내달라고 하는 게. 거 되게 네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외국이니까 네. 중국이니까 한국에서 활동하려면 한중 관계를 따라서
1: 네.
0: 진짜 영향 많이 받은 것 같아요.
1: 거죠. 그런가. 이게 사실 한중 뭐 한중 네티즌의 반응을 가장 최전선에서 접하는 분이잖아요. 왜냐하면 네티즌 네. 이렇게 뭐 팔로워 하시는 분들도 많고 팔로워 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렇게 이게 SNS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사실 최전선에 접하는 이게 반응들이 가장 맨 앞에서 이게 다 볼 수 있는데
0: 네.
1: 양극 네티즌의 서로의 오해를 풀고 건강하게 소통하기 위해 일인 미디어나 이 크리에이터들이 지켜야 할 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0: 그게 중경입니다. 중경.
1: 존경.
0: 네. 왜냐면 사실 한국 문화도 있고 중국 문화도 있는데
1: 네.
0: 되게 이슈 때문에 양쪽 네티즌 싸울 때도 많아요.
1: 네.
0: 네. 그게 어떤 크리에이터는 이 이슈를 활용해서 콘텐츠를 만들거든요.
1: 네.
0: 사실 저는 그거를 좀 안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어떤 이슈나 무슨 생길 때 그 문제점을 또 다시 문제로 만드는 거잖아요. 콘텐츠로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서 저는 그런 이슈가 생길 때 차라리 조금 그거를 활용해서 콘텐츠 하는 것보다
1: 네.
0: 평소에 제가 한국에 거주하니까 K문화, K푸드, K뷰티, K관광 이런 거를 그냥 일상 콘텐츠로 뿌리고 좀 문화의 전파자 되는 네.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1: 네.
0: 또 원래 나라 다르면 입장 다 다르니까
1: 그렇죠.
0: 그래서 그냥 결국은 서로의 문화를 중용하면서
1: 네.
0: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와 진짜 굉장히 건강한 이제 다른 사람들은 정말 구글을 밀어붙이고 클릭수를 네.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을 더 자극적인 그런 내용이라 하는데 구글을 안 하

0: 하시고 계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이제 사실상으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산골, 완전 찐 시골,
1: 네.
0: 찐시골에서 오셨는데 중국 귀주성 소소민족의 묘족 출신이라고 하셨죠.
1: 네.
0: 이제 아마 이 소소민족이라는 것이잖아요. 그게 어떤 민족인가요? 정확하게.
1: 아, 저희 중국 원래 소수민족이 많잖아요.
0: 네네.
1: 총 56개 민족 있고, 55개 소수민족이 있고요. 저희 소수민족 묘족은 서난 쪽에 살고 있고,
0: 네.
1: 또 저희의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음식, 특정한 음식, 그리고 의상, 언어, 등등 다 가지고 있습니다.
0: 네. 네.
1: 지역의 날씨와 그런 지리를 따라서 저희가 굉장히 시고 매운 음식을 좋아해요. 네.
0: 시고 매운 음식.
1: 네, 그래서
0: 예.
1: 쏜라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마라 한국에서 유명하잖아요.
0: 네.
1: 근데 저희 고향은 쏜라예요. 쏜은
0: 맞아.
1: 신맛이에요. 신맛 나는 그런 마라, 그런 매운맛.
0: 매운맛.
1: 네.
0: 오.
1: 그래서 저희는 그런 음식이 되게 많이 있고,
0: 네.
1: 겨울은 좀 김치랑 좀 비슷하잖아요. 저는
0: 네네네.
1: 그래서 저는 김치 굉장히 잘 먹어요. 네,
0: 그러니까요.
1: 그런 이런 음식 특색 하는 음식 있고, 또 사실 중국인에게도 물어보면 묘족은 되게 끼가 좀 많은 민족이에요. 노래랑 춤. 네, 노래
0: 그렇군요.
1: 춤
0: 예.
1: 되게
0: 예.
1: 많은 분들이 좋아하니까 흠이 좀 있는
0: 네.
1: 민족이에요.
0: 네.
1: 뭐 축제나 아니면
0: 예.
1: 행사나 좀
0: 예.
1: 같이 뭐 노래를 하면서 춤추면서 그래서 저희가 춤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술도 되게 좋아해요. 좀
0: 저는 거기 잘 맞을 것 같아요.
1: 오세요,
0: 저는
1: 오세요.
0: 걸로 가겠습니다.
1: 네.
0: 제가 신 음식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노래
1: 오.
0: 부르는 거 춤추는 게 되게 좋아하고요.
1: 네.
0: 예. 축제하는 거 되게 좋아한대.
1: 네.
0: 와, 그러면 저는 이게 안 놓치거든요.
1: 네.
0: 노래도 하시나요?
1: 아, 근데 사실 방송 활동하면서
0: 네.
1: 굉장히 많은 젊은 가수
0: 네.
1: 만나봤잖아요.
0: 예.
1: 그래서는 저는 사실 그냥 일반인 치면 노래는 할수 있는 건데
0: 예.
1: 그렇게 전문성 있는 가수까지는 아니에요.
0: 어우.
1: 그래서 작년에 제가
0: 예.
1: 한국에 이게 10년 넘게 활동하면서 처음으로
0: 네.
1: 무대에서 노래했거든요.
0: 어우.
1: 와, 진짜 너무 긴장했어요. 와, 시작해서는 제가, 진짜, MC 할 때나 아니면
0: 네.
1: 배우 활동할 때는 별로 그런 경우가 없는데,
0: 네.
1: 와, 가수, 노래 현장에서 노래 부르니까
0: 예.
1: 시작하기 전에 마음 진짜 긴장이 터질 것 같아요, 그때.
0: 지금은 긴장 안 하시죠?
1: 지금 긴장 안 하죠.
0: 이거
1: 네.
0: 긴장하실까요? 한번 좀 긴장을 하셔죠. 하시죠. 아주 그냥 아주 살짝만. 그때 무슨 노래를 부르셨어요?
1: 귀조에서 기다릴게요.
0: 노래 한 곡.
1: 맞아요.
0: 한번 지금 잠깐만 한 5초
1: 진짜.
0: 정도 하셔도 됩니다.
1: 귀조에서 기다릴게요. 라는 노래를 생각 한번 해볼게요.
0: 네. 네.
1: 갑자기 머리 하얘져요. 진짜로.
0: 저희 돌발 상황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1: 진짜. 그때 그
0: 네.
1: 순간을 떠올라요.
0: 네.
1: 그때 진짜 제가 그 공연을 위해서
0: 네.
1: 한달 동안 보컬 수업을 받았어요.
0: 오.
1: 왜냐면 이게
0: 네.
1: 행차에 나가면
0: 네.
1: 진짜 못하면
0: 네.
1: 욕도 먹을 수 있으니까.
0: 네.
1: 그래서 결국은 제가
0: 네.
1: 열심히 또 준비했죠. 근데
0: 그렇죠.
1: 지금 머리가 하얘져서 그냥 중국 명거로 가겠습니다.
0: 네.
1: 그
0: 그러면
1: 月亮 代表 我的心.
0: 예.
1: 그 되게 사람들이 이 노래를 다 알고 있을 거예요.
0: 예.
1: 네. 짧게 해드리겠습니다.
0: 네.
1: 근데 노래 못할 수도 있어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0: 오, 이거, 가사도 깜빡했는데?
1: 가사를 까먹었는데요? 네. 와, 이 노래를 네. 굉장히 유명한 노래, 천민밀이라고 이렇게 네, 한국에서 네. 이렇게 많이 알고. 네. 와, 근데 노래도 하시고. 아, 그 춤도 추시는 거잖아요, 사실은.
2: 춤은 자신 있죠.
1: 아, 춤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0: 되는 거예요? 이게 춤도 보여주셔야 되는. 아, 근데 아, 춤을 하실 때는, 춤을 하실 때는, 네. 그거를, 긴장을 안 하시죠?
1: 아, 긴장 안 하죠. 되게
0: 원래, 좋아합니다. 이, 축흥, 현대 무용이라는 게 그것도 아시죠?
1: 아, 제가 되게 춤은 되게 좀 인연이 있어요. 제가 오. 뭔가 만약에 네. 다음 생에 저에게 물어보시면 어떤 직업으로 네. 살겠다고 물어보시면 네. 제가 무용 배우를 선택할 것 같아요.
0: 아, 무용수로.
1: 네, 왜냐면 예. 저도 모르게 사실 따로 무용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시스템으로 배운 적이 별로 없는데
0: 네.
1: 그냥 되게 좋아하고 어렸을 때 제 아버지도 좀 끼가 좀 많은 편이에요. 노래나 뭐 악기도 네. 뭐 춤 그래서 그럼 아버지께서 그 노래를 부를 때 아니면 같이 동자로 뭐 어떻게 하는지를 가르쳐줘요.
0: 네.
1: 그래서 저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냥 어떤 노래를 들으면 가사를 이해하면서
0: 네.
1: 그냥 액션하게 돼요. 그런 무용할 수 있게끔.
0: 그냥 즉흥적으로 그냥
1: 맞아요.
0: 나오는 것이군요. 네. 음악만 들으면은
1: 네, 특히 좀 뭔가 현대 무용으로 풀 수 있는 그런 음악 나오면
0: 네.
1: 그냥 감이 와요. 그래서 옛날 대학생 때도 그 이사도라 덩큰라는 무용가가 있는데
0: 네.
1: 미국 현대 무용가인데 네. 그분의 그 채를 봤어요. 그래 그분의 채를 보면서 또 더욱 그런 현대 무용 대한 감이 오고 네. 이해하게 되고
0: 네.
1: 그냥 무용은 사실 인성과 네. 스토리를 타링할 수 있는
0: 예.
1: 네, 풀 수 있는 그런 존재다 생각하면서
0: 네.
1: 그래서 가끔 사실 제가 스트레스 풀 때도 제가 혼자 집에 있을 때도 그냥 거실에서
0: 춤으로
1: 네 음반을 틀면서 혼자 춤춰요.
0: 와. 왠지 지금 손짓만 봐도 하는데, 근데 지금은 시키기에는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너무 앉아 계셔서
1: 네.
0: 우리가 이 방송을 끝나고요. 우리 유튜브 채널에서 들어가시는 분들은
1: 네.
0: 실제로 우리가 우리 강리 씨의 춤을 여기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해도 되겠죠? 되겠습니까?
1: 아, 오늘이요?
0: 네, 그 방송 끝나고 약간 이렇게 그 춤선을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거실이라고 생각,
1: 네, 가능한데 다만 네. 저희가 오늘 그 의상 때문에, 네.
0: 가능한 범위만 네. 하시면 될 것 네. 같아요. 네. 그리고 중국 묘죽춤도 또
1: 하시죠. 네.
0: 와, 게다가 그러면 저는 사실상 처음으로 생각했던 게, 춤으로 무용수로 하셨던, 그 전공을 하셨던 분이시구나. 근데 보니까 아나운서 A급에 그거까지 다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신문방송과
1: 네.
0: 자체가 이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춤도 주시고, 노래도 부르시고, 뭐 아나운서 자격증도 계시고, 게다가, 전 천통 공연팀 화신의 리더로 하신 네. 화신이 무슨 팀이에요?
1: 저희가 중국 전통 예술 공연팀이에요. 화신 공연팀이라고
0: 한국에서 있는
1: 한국에서
0: 건가요?
1: 만들었어요. 왜냐면 처음에는 사실 그 한국의 국제 방송 알리랑 TV에서
0: 네.
1: 그런 음악 대회 있어요.
0: 네.
1: 그냥 글로벌 외국인들이 좀 아리랑을 부리는 그런 대회인데
0: 네.
1: 처음에 저는 사실 제가 음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음마 자신도 없고 그래서 제가 주변에 음마 인종 있어요.
0: 네.
1: 악기 하는 친구 아니면 네. 그 작곡 아니면 가수
0: 네.
1: 그런 뮤지션 있으니까 네. 제가 공유해 드린 거예요. 참여하세요.
0: 네.
1: 참여하라고 했는데 갑자기 다들 저 보고 참여하라고 저는 제가 악기도 못하고 작곡도
0: 네.
1: 못하고 제가 어떻게 참여해요.
0: 네.
1: 그래서 노래를 해서 우리가 팀으로 만들자
0: 하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이제 가수가 되신 거예요. 갑자기 그 팀에 춤도
1: 네.
0: 추시고.
1: 네 맞아요. 제가 아니에요. 저 진짜 못해요. 하지만 그 중국 친구들이는 또 되게 팀으로 하고 싶으니까 어쨌든 뭐
0: 하게 되셨어요?
1: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팀으로 같이
0: 만두 가족.
1: 참여하고 나중에 우수상 받고 그 다음에 아예 그냥 이렇게 기회를 통해서 공연 팀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화신 공연 팀으로
0: 화신
1: 활동하게
0: 공연팀.
1: 되는 거죠.
0: 자, 이게 정말 이 뭐죠? 묘족들이 이렇게 제 끼가 많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더, 이거를 정말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렇지만 짧게라도 그래도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봉준호 감독의 영화 옥자, 영화 나비 효과, 그리고 여러 웹드라마 배우로 출연을 하셨습니다. 어때요?
1: 그냥
0: 배우도?
1: 사실 그런 작품에서 그냥 진짜 작은 단어로만 나오는 건데, 근데 되게 제가 연기를 좋아해서 되게 좋았어요. 왜냐면 뭔가 그런 작품에서 출연할 수 있고, 또, 저는 원래 다양하게 좋아하니까, 원래 직업도 다양하게 되어 있잖아요. 굉장히 제가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다양한 직업을 연기하는 것도 좋아해요. 다른 삶을 살고 있는 느낌? 그래서 또, 한쪽 같이 합작하는 드라마에서도, 되게, 연기할 때, 감독님 칭찬받을 때가 있는데, 그때는 또, 와, 너무 연기자로 집중하고 싶다. 그런 때도 있죠.
0: 아, 지금 영상이 피디님께서 찾으셨어요. 이게 강민씨님이신가요?
1: 아, 맞아요. 맞습니다. 이게
0: 묘족집을.
1: 공연한 거예요. 지방 공연.
0: 와, 이 리치시대 TV에서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와, 진짜. 그냥 참. 다 하시는데, 사실상, 우리가 아까 얘기 노래 잘 시킨 거예요. 왜냐면 2021년에 한중 음반 보고 싶어 하면 안 돼를 발매하고 직접 작사까지 참여를 했는데, 아니, 못 하시는 게 뭐예요? 그냥, 왜 지금 하시는 일은 물어보진 않고, 그냥 못 하시는 게 뭐예요?
1: 많죠.
0: 내가
1: 필리핀어도 못하고.
0: 뭐가 맞죠? 예?
1: 필리핀어.
0: 필리핀어, 저도 중국어 못해요.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1: 너무 많아요. 사실 못하는 것도.
0: 와, 진짜, 이게, 작사까지 참여하고 음악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한국 대중에 꼭 내가 전달을 하고 싶은 메시지 있으면 뭘까요?
1: 뭐 중국인든 한국인든 아니면 글로벌 외국인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 한국에서요? 아니면 그냥 본인의 목표 아니면 인생의 방향 설정하면 그냥 그 방향을 향해서 마음껏 해보고 용감하게 걸어가면 된다. 그거 말이에요. 왜냐면 저도 다른 사람 철학 있어요? 어떤 거를 때문에 이렇게 버티고 있어요? 저는 항상 중국어로 간샹, 간소라고 했었어요. 생각이 있으면 바로 하는 스타일. 그래서 저는 사실 딱히 그런 뭐 성공하는 법, 성공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저는 그냥 생각이 있으면 시향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국에서 어떤 목표나 생각, 이렇게 되고 싶다 하면 그냥 해봐야
0: 해봐라. 모든
1: 할수
0: 것을.
1: 있죠.
0: 이제 사실은 이게 되게, 이게 딱그 음악에서 보내고 싶은 메시지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원래 저는 이게 한국행을 택하는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서 오시는 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도 이게 말씀이 그게 굉장히 좋은 조언이기도 하고, 이제 한국을, 나는 이제 선배라서, 한국에서 14년 된 선배라서 내가 처음에 한국으로 오시는, 더 수많은 강리 씨들이 어떤 초원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1: 어울리게 살아라.
0: 어울리게 살아라. 정말요.
1: 왜냐면 사실 아마 저희가 외국인이라서 본국에서 가지는 문화과 가치관 다 있는데 그런 외국에서 살았을 때 그런 힘든 점 사실 붙이는 그 문화 충동 뭐 그런 부분 때문에 힘든 적이 많잖아요. 근데 조금 뭔가 이해하고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면서 어울리게 살면 사실 삶이 좀 뭔가 좋아진 것 같은 느낌 받을 수 있어요.
0: 네.
1: 근데 아마 지금 많은 분들은 힘들고 스트레스 많이 받은 상태에서는 뭔가 한국은 이거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그거는 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좀 그런
0: 네.
1: 힘든 점이 있는 것 같아요.
0: 네. 와, 시간이

0: 가는 줄을 모르겠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저는 정말 계속 내내 정말 방송에 보시는 분들은 엄마 미소를 하고 있거든요.
1: 감사합니다.
0: 와, 오늘 방송으로 이 강리스님의 치열했던 고민과 긍정적인 에너지가 정치자와 시청자 여러분께도 고스란히 전해졌을 거라고 믿습니다. 정말 아쉽지만 이제 마무리해야 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 시간을 함께한 정치자와 유튜브 시청자분께 끝 인사를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여러분 다들 꽃길을 꼭 걸으세요.
0: 네, 고맙습니다. 양옥을 잇는 든든한 다리이자 경계를 넘어 자신만의 아름다운 춤을 추는 강리스님의 당당한 내일을 저희 K스토리가 늘 응원을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유튜브 채널 K스토리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골뱅이 K스토리 213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TBS와 성공213 공동 제작 한국을 품은 이야기 K스토리 이자스민이었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세요.

0: K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4: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TBS 교통정보 6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도로에는 계속해서 퇴근길 정체가 길게 이어지고 있고요. 돌발 상황도 계속되기 때문에 목적지까지 안전운전하셔야겠습니다.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가는데 영동대교 부근 3차로에서는 승용차끼리 부딪힌 사고가 있는데 사고 차량들이 그대로 서 있어서 부근 2차 사고 위험이 있고요. 한남대교부터 사고 지점까지 정체입니다. 반대 공항 쪽으로는 동호대교에서 가양대교 사이로 더딘 흐름 이어지고요. 나란히 가는 강변북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0: 엄마, 빨리 빨리.
1: 그래, 가자. 잠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확인해야지. 나들이 갔다가 엄마 잃어버리면 제일 먼저 뭘 해야 한다고?
0: 멈추기. 엄마를 잃어버린 자리에 서서 기다린다.
1: 맞아.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엄마가 길을 되짚어서 우리 아들 찾으러 갈 거야. 그럼 두 번째는?
0: 생각하기. 엄마 아빠 이름, 전화번호, 우리 집 주소를 곰곰이 생각해본다.
1: 아휴, 똑똑해. 마지막은?
0: 도와주세요 한다. 아이랑 같이 있는 아줌마에게 경찰서에 데려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2: 길을 잃는 아이들이 많아지는 나들이철. 아이에게는 예방수칙을 미리 알려주고 어른들은 좀 더 꼼꼼히 아이들을 챙겨서 가족의 웃음을 지켜주세요.
3: TBS 교통정보 7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요 며칠 내리던 비는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인천 강화와 경기 북부에는 다시 비구름대가 발달하면서 오늘 밤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내일은 대체로 맑겠지만 경기 동부에는 새벽까지 가끔 구름이 많겠고요. 내일 아침까지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까 계속해서 전조등 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고속도로 중에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 가는 길 여주분기점 부근 3차로 쪽에서 대형 화물차 관련한 사고 처리가 1시간 넘게 계속되고 있고요. 그 여파로 감곡나들목부터 사고 지점까지 7km 정도 정체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1.4도, 오늘 내린 비의 양은 3.5mm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TBS와 한겨레가 공동으로 6.3 지방선거 공동 개표방송 2016 시민의 선택 시선을 방송합니다. TBS의 저력과 한겨레의 시선으로 고품격 방송을 약속드립니다. 6월 3일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TBS 라디오와 TBS TV, 유튜브 그리고 한겨레 TV 유튜브 채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0: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국회대로 홍익병원 사거리 일대로는 작업으로 인해 일부 통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인 1지하차도 왕복 4개 차로 중 양방면 각 1개 차로씩 총 2개 차로가 통제되는데요. 이 통제는 공사 완료 시까지 이어지고 그 때문에 화곡 고가차도에서 경인 1지하차도 입구까지 병목 정체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자전거 인구 1300만. 자전거가 늘어나는 만큼 자전거와 충돌할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충돌 예방을 위해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는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5: 차량 운전자는 자전거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고요. 우회전할 때는 직진하는 자전거를 잘 살피셔야 합니다. 자전거 도로에 불법 주정차하는 것도 삼가야겠죠?
4: 보행자는 자전거 차선을 이용하면 안 되고요.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에서 보행자는 주위를 잘 살펴 길을 건너야 합니다.
5: 자전거와 충돌을 피하기 위한 기본 수칙.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지켜야 할 안전수칙입니다.
6: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7: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8: 도로 위에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TBS와 한겨레가 공동으로 6.3 지방선거 공동 개표 방송 2016 시민의 선택 시선을 방송합니다. TBS의 저력과 한겨레의 시선으로 고품격 방송을 약속드립니다. 6월 3일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TBS 라디오와 TBS TV, 유튜브 그리고 한겨레 TV 유튜브 채널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탄천동로가 도로개선 사업으로 인해 잠실 유수지공원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사이 양방면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통제는 오는 9월 30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니까요. 해당 도로 이용하셨던 분들은 백제 고분로나 송파대로 등으로 미리

0: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중이용 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right.

0: TBS 캠페인
1: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아이들의 교통사고는 횡단중 사고입니다.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과 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습관을 위해 지금부터 이것만 기억하세요. 어린이도 운전자도
1: 1. 일단 멈춤 2. 이쪽 저쪽 3. 3초 동안 4. 사고 예방
0: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어린이 교통안전 TBS도 함께합니다.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고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탄천동로가 도로개선 사업으로 인해 잠실 유수지공원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사이 양방면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통제는 오는 9월 30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니까요. 해당 도로 이용하셨던 분들은 백제 고분로나 송파대로 등으로 미리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상쾌한 바람과 쾌적한 날씨가 이어지는 봄. 산을 찾는 등산객이 늘어나면서 등산 사고도 잇따라 많이 발생하는 때입니다. 즐거운 산행길, 사고에 대비하는 마음이 필요하겠죠?
5: 먼저 산을 오르기 전 그 지역의 날씨와 등반 소요 시간, 등산로 등의 정보를 미리 알아두시고요. 변화무쌍한 산속의 날씨를 고려해 여벌의 옷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등산객 중에는 산에서 술을 마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산에서 음주하는 행위는 절대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죠.
4: 자연을 만끽하며 오르는 산행. 끝까지 안전한 산행이 되기 위해선 산을 내려올 때까지 방심하면 안 되겠죠?

0: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남에게 베푼 친절은 반드시 나에게 돌아온다라는 말이 있지요. 남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지만 사실은 나에게도 큰 복이 되는 일입니다. 특히 남이 모르게 도와주는 행위, 이 행위를 음덕이라고 합니다. 권순우의 새벽 공감입니다.

제퍼슨 에어플레인 Somebody to Love 들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순우입니다. 오늘 지금 감기 치료 3일째인데 어떻게 좀 많이 돌아왔나요? 아직도 좀 이상합니다. 몸 관리 더 잘 하겠습니다. 남이 모르게 도와주는 행위를 음덕이라고 해서 저는 이게 불교 용어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불교 용어는 아니고 근데 왜 남이 모르게 도와주는 행위 이게 음덕인 거를 저는 여태까지 살면서 몰랐을까요? 그래서 오늘 낮에 책을 보다가 이 글귀를 보고 아, 내가 몰랐었구나 싶어서 혹시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까 싶어서 한번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알리고 싶은 이런 상식 뭐라 그럴까요? 지식 이런 거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TBS 앱이나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소소하게 선물 드릴게요. 피부재건 솔루션 더마리본에서 화장품, 완벽한 방음, 와니컴퍼니 방음부스에서 커피 쿠폰,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파랑주택 135에서 친환경 세트, 답답한 발을 시원하게, 미고가에서 뿌리는 푸스킨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 고마워요.

White Snake, Still of the Night. 이어서 본조비, Bad of Rose. 두 곡 들으셨습니다. 0511번님, 권디는 꼰대인가요? 저는 꼰대일까요? 제가 그 한 3일, 4일 됐나? 그 연음말에서 꼰대 얘기를 잠깐 했었죠. 그날 보내신 사연이네요. 새벽 공감 재미있어요. 오늘 많이 웃고 즐거워요. 고마워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사연 보내주셔서 제가 고맙습니다. 또 이어서 일산 멋쟁이 준님, 우디 권순우님 반가반가 새벽 공감 출첵합니다. 오늘은 일하면서 끝까지 함께 할게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5769번님 잘 듣고 있습니다. 권순우의 새벽 공감 화이팅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오늘 이렇게 여는 인사들을 많이 보내주셨네. 모두 고마워요.

심야에 듣는 락 메들리. 너무 피곤해서 들어눕고 싶지만 감사와 행복의 표현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네요. 대학 시절 M사에서 하던 깊은 밤엔 락이 좋다가 떠오릅니다. 락뿐 아니라 다양한 명곡들, 좀처럼 방송에서 듣기 힘든 선곡들 감사드려요. 낮에 상순 DJ가 있다면 밤엔 순우 DJ가 있군요. 희미해지는 라디오란 매체에 담비가 되어주시는 듯. 오늘 어떤 청취자 말씀처럼 목소리가 정말 좋으세요. 이제서야 DJ를 하신다는 게 신기할 정도로 느껴질 정도네요. 요즘 이사 준비로 너무너무 정신이 없습니다. 가끔 들을 때마다 탁월하고 반가운 선곡들의 감탄과 환호를 연발하지만 나이 탓인가 피곤해서 문자 보내는 손가락이 천근만근이네요. 고요한 반응으로 저희처럼 잘 듣고 있는 청취자들 아주 많다라는 거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유튜브와 스포티파이, 스트리밍 서비스들이 대세라지만 라디오란 매체에서 기분 좋은 수동 버전으로 사랑하는 락 음악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정말 고맙게 느껴지네요. 락, 메탈, 올드팝, 신스팝, 적당한 대중적인 선곡까지 늘 감사히 듣고 있습니다. 0504번님 사연이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람들은 모두 변하나 봐. 5788번님께서 신청하셨죠. 권대희 매일 잘 듣고 있습니다. 선곡도 좋고 여는 말도 너무 좋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람들은 모두 변하나 봐 부탁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잘 들어주신다니 저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이어지는 곡은 문계이전님께서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따로 또 같이 해는 기울어 어느 가슴으로 가나 가네

0: TBS 캠페인.
1: 고온건조한 날씨 탓에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특히 높은 봄철. 수백 년에 걸쳐 형성된 울창한 산림도 산불 한 번으로 며칠 만에 잿더미가 되고 다시 예전의 모습을 되찾기까지는 인간의 수명보다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순간의 방심으로 소중한 자연을 잃지 않기 위해서 혹시라도 산에 가야 한다면 담배나 라이터를 소지하지 말고 불법 취사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작은 산불이라도 발견한다면 즉시 119로 정확한 위치와 상황을 신고합니다. 만약 산불과 맞닥뜨린다면 계곡이나 큰 바위 근처로 대피하세요. 산불을 막는 방법. 예방만이 최선입니다.

Quiet Light, Come on, Feel the Noise. 6844번님 신청하셨습니다. 이어서 Fleetwood Mac, Dreams. Quiet Light 시청해주신 6844번님. 안녕하세요. 부처님 오신 날 연휴 새벽 공감 들어와 봅니다. 이렇게 보내시면서 Quiet Light, Come on, Feel the Noise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7007번님. 권순우의 새벽 공감이 좋은 이유. 틀에 박혀 있지 않고 자유롭다. 한 가수 노래를 두 번 들려준다라는 거는 좀처럼 보기 힘든데, 첫 곡에서 나오고 끝날 때쯤에 또 한 곡이 나오는 그런 자유스러움. 그래서 참 좋다. 권디 오래오래 보고 싶어요. TBS 정상화 화이팅. 멋지고 자유로운 DJ 캐스팅에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힘이 나고 용기가 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마 그저께인가요? 마이클 잭슨 첫 곡을 듣고 쭉 진행을 하다가 제가 마지막에, 아, 근데 마이클 영화를 보고 와서 그런지 노래를 한 곡 진짜 더 보고 싶네, 뭐 이러면서 그날 보내주신 문자로 생각이 드네요. 7007번님, 예, 사연 고마워요. 아, 제가 3일 정도 감기로 계속 이렇게 좀 불편하게 좀,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저는 이번 주가 조금 불편했어요. 이 감기가 좀처럼 낫질 않아가지고 다음 주에는 좀 정확하게 깨끗이 나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내일은 그 초대석이 방송되는 날입니다. 블랙신드롬 모시고 좋은 얘기 많이 나눴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내일 들어주시기 바랄게요. 마지막 곡 듣겠습니다. 오늘은

한영의 루실. 아, 이 루실이 그 비비킹이라고 그 블루스에서는 엄청난 그 거장 기타리스트가 있는데요. 이분이 자신의 기타를 부르던 애칭이라고 하죠. 루실. 네, 들으시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공감합니다. 모두.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0: 엄마, 빨리 빨리.
1: 그래, 가자. 잠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확인해야지. 나들이 갔다가 엄마 잃어버리면 제일 먼저 뭘 해야 한다고?
0: 멈추기. 엄마를 잃어버린 자리에 서서 기다린다.
1: 맞아.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엄마가 길을 되짚어서 우리 아들 찾으러 갈 거야. 그럼 두 번째는?
0: 생각하기. 엄마 아빠 이름, 전화번호, 우리 집 주소를 곰곰이 생각해본다.
1: 아휴, 똑똑해. 마지막은?
0: 도와주세요 한다. 아이랑 같이 있는 아줌마에게 경찰서에 데려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2: 길을 잃는 아이들이 많아지는 나들이철. 아이에게는 예방수칙을 미리 알려주고 어른들은 좀 더 꼼꼼히 아이들을 챙겨서 가족의 웃음을 지켜주세요.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자전거 인구 1300만. 자전거가 늘어나는 만큼 자전거와 충돌할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충돌 예방을 위해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는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5: 차량 운전자는 자전거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고요. 우회전할 때는 직진하는 자전거를 잘 살피셔야 합니다. 자전거 도로에 불법 주정차하는 것도 삼가야겠죠?
4: 보행자는 자전거 차선을 이용하면 안 되고요.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에서 보행자는 주위를 잘 살펴 길을 건너야 합니다.
5: 자전거와 충돌을 피하기 위한 기본 수칙.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지켜야 할 안전수칙입니다.
6: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7: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8: 도로 위에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캠페인
1: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아이들의 교통사고는 횡단중 사고입니다.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과 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습관을 위해 지금부터 이것만 기억하세요. 어린이도

0: 운전자도
1: 1. 일단 멈춤 2. 이쪽 저쪽 3. 3초 동안 4. 사고 예방
0: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어린이 교통안전 TBS도 함께합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상쾌한 바람과 쾌적한 날씨가 이어지는 봄. 산을 찾는 등산객이 늘어나면서 등산 사고도 잇따라 많이 발생하는 때입니다. 즐거운 산행길, 사고에 대비하는 마음이 필요하겠죠?
1: 먼저 산을 오르기 전 그 지역의 날씨와 등반 소요 시간, 등산로 등의 정보를 미리 알아두시고요. 변화무쌍한 산속의 날씨를 고려해 여벌의 옷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등산객 중에는 산에서 술을 마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산에서 음주하는 행위는 절대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죠.
0: 자연을 만끽하며 오르는 산행. 끝까지 안전한 산행이 되기 위해선 산을 내려올 때까지 방심하면 안 되겠죠?

0: 어휴,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귀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출부 HLST, 대한민국 수도권의 대표 방송 TBS입니다. TBS는 FM 95.1MHz, 출력 5kW로서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 그리고 충청 일부 지역에서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TBS는 24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TBS는 재미있고 유익한 품격 있는 방송으로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문화가 있는 수도권 생활 공동체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TBS는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TBS 라디오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본부장 주용진입니다. 오늘도 TBS와 함께 희망찬 하루를 여시길 바랍니다.
1: 는 편향된 정보 전달이 아닌 누구에게나 공정한 공익 실현을 위해 걸어왔습니다. TBS는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지역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를 배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앞장서왔습니다. 이제 TBS는 TBS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막중히 여기고 투철한 윤리의식과 사명감으로 시민 여러분의 내일을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엄마 빨리빨리.
5: 그래 가자. 잠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확인해야지. 나들이 갔다가 엄마 잃어버리면 제일 먼저 뭘 해야 한다고?
4: 멈추기. 엄마를 잃어버린 자리에 서서 기다린다.
5: 맞아.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엄마가 길을 뒤집어서 우리 아들 찾으러 갈 거야. 그럼 두 번째는?
4: 생각하기. 엄마 아빠 이름, 전화번호, 우리 집 주소를 곰곰이 생각해본다.
5: 아휴 똑똑해. 마지막은?
4: 도와주세요 한다. 아이랑 같이 있는 아줌마에게 경찰서에 데려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6: 길을 잃는 아이들이 많아지는 나들이철. 아이에게는 예방수칙을 미리 알려주고 어른들은 좀 더 꼼꼼히 아이들을 챙겨서 가족의 웃음을 지켜주세요.

0: 자전거 인구 1300만. 자전거가 늘어나는 만큼 자전거와 충돌할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충돌 예방을 위해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는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1: 차량 운전자는 자전거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고요. 우회전할 때는 직진하는 자전거를 잘 살피셔야 합니다. 자전거 도로에 불법 주정차하는 것도 삼가야겠죠?
0: 보행자는 자전거 차선을 이용하면 안 되고요.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에서 보행자는 주위를 잘 살펴 길을 건너야 합니다.
1: 자전거와 충돌을 피하기 위한 기본 수칙.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지켜야 할 안전수칙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2: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3: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4: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5: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4: 아, 네, 죄송합니다.
6: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7: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6: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8: TBS 교통정보
9: 6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비구름이 지나갔고 이제는 여름 더위가 찾아옵니다. 오늘 한낮에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더 오르겠는데요. 서울은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까지 최고 체감온도는 31도 안팎으로 올라서 무척 덥겠고요. 오늘 하늘이 맑고 구름이 없다 보니까 자외선이 매우 강하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로 경의선은 서울역에서 수색역 사이 구간 여전히 운행이 중지된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서울시내 북부간선도로가 구리 쪽으로 북동나들목 조금 지난 지점 3차로에는 사고 있습니다. 사고 처리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뒤로 밀리고 있고요. 반대 종암 쪽으로는 내 나들목에서 하월곡 램프 사이가 정체입니다. 분당 수서로 성담대교 쪽으로 북정에서 수서까지 밀립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TBS와 한겨레가 공동으로 6.3 지방선거 공동개표방송 2016 시민의 선택 시선을 방송합니다. TBS의 저력과 한겨레의 시선으로 고품격 방송을 약속드립니다. 6월 3일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TBS 라디오와 TBS TV, 유튜브 그리고 한겨레 TV 유튜브 채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하는 아이들의 교통사고는 횡단중 사고입니다.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과 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습관을 위해 지금부터 이것만 기억하세요. 어린이도 운전자도
1: 1. 일단 멈춤 2. 이쪽 저쪽 3. 3초 동안 4. 사고 예방
0: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어린이 교통안전 TBS도 함께합니다.

0: 상쾌한 바람과 쾌적한 날씨가 이어지는 봄. 산을 찾는 등산객이 늘어나면서 등산 사고도 잇따라 많이 발생하는 때입니다. 즐거운 산행길, 사고에 대비하는 마음이 필요하겠죠?
1: 먼저 산을 오르기 전 그 지역의 날씨와 등반 소요 시간, 등산로 등의 정보를 미리 알아두시고요. 변화무쌍한 산속의 날씨를 고려해 여벌의 옷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등산객 중에는 산에서 술을 마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산에서 음주하는 행위는 절대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죠.
0: 자연을 만끽하며 오르는 산행. 끝까지 안전한 산행이 되기 위해선 산을 내려올 때까지 방심하면 안 되겠죠?
2: TBS 교통정보
3: 7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오늘 맑은 하늘 아래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28도까지 오르겠고요. 어제보다 그리고 예년보다도 조금 높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한편 서울 시내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로 경의선은 서울역에서 수색역 사이 구간 여전히 운행 중지되고 있고요. 서소문로도 서소문 고가차도 주변 양방면 모두 철거 작업으로 전면 통제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시내 분당 수서로가 청담대교 쪽으로 복정나들목 조금 지난 지점 3차로에는 고장차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 고장차와 통행량 증가가 물리면서 북정부터 탄천 1교까지는 속도가 줄어 있고요. 동부간선도로가 성수방면으로 중랑교에서 용비교 사이도 밀립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 임직원은 현재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의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에서는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시민이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께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KBS와 한겨레가 공동으로 6.3 지방선거 공동 개표방송 2016 시민의 선택 시선을 방송합니다. TBS 저력과 한겨레의 시선으로 고품격 방송을 약속드립니다. 6월 3일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TBS 라디오와 TBS TV, 유튜브 그리고 한겨레 TV 유튜브 채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 임직원은 현재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의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에서는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시민이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께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0: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5: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2: TBS 교통정보
3: 8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먼저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올여름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무더운 여름철 야외활동 시에는 온열질환 피해 예방을 위해서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주시고요. 더울 때는 야외활동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불가피한 야외작업 또는 활동 시에는 모자 및 양산을 이용해 주시고요. 시원한 그늘에서 휴식과 충분한 물을 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자 사는 가족과 이웃의 안전도 살펴보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서울 시내 내부순환로 성수방면으로 정릉램프 조금 지난 지점 3차로에는 고장차 세워져 있습니다. 이 고장차 여파로 뒤로 밀린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후로는 마장램프에서 성동 분기점까지도 밀립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방면으로도 군자교에서 윤비교 사이가 밀립니다.

싶어 해대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위한 우리 집 가정경제 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혜주입니다. 반지의 제왕 작가인 톨킨의 또 다른 소설 호빗에는 이런 수수께끼가 나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잡아먹는다. 새들, 짐승들, 나무들, 꽃들. 무쇠를 갉아먹고 강철을 깨부순다. 또 단단한 돌을 가루로 만들며 왕들을 죽이고 마을을 폐허로 만든다. 뭘까요? 시간입니다. 세상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참 무서운 존재죠. 내 마음과 다르게 빨리 가길 바랄 때는 한없이 느릿느릿 흘러가고 제발 멈춰 있어라 할 때는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가 버립니다. 이 속절없는 시간은 주머니 속에 넣어둘 수도 은행에 저축해둘 수도 없죠. 그저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순간을 그때그때 잘 사용하는 게 최고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시간을 쓰고 계신가요?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시작합니다.